0: 대찬의 또 옆시.
1: 웨이, 개나. 쿠추 추제 촐라 쇼샤.
2: 가지베, 추글루베, 추주 어제 규베.
1: 아, 디.
3: 강교 년람 카바 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국전기 카바 동다 사와. 에, 카바다나. 제외 모서르 씨.
0: 양 탁비 시드니에 지기 다와 사디엔 주부탄 락달 제네. 지조 링루 팅럽 젠키 편종 살바 주둥 후다 지기. 승아링게 녜차라 편조 닝지탕 광주 와르 레와르동 기념구 제디 차제 토뉴라 데네 네시치웨 치바 시뉴르교 치바 마세 디 닝지 총기르 키 치베 창고 치네 샤죠 토마티 수드샤 샴라 티고 기낭 돈 시브라 딘지 흥주라네 무드는 그지
4: 딜루니 푀시웨 징주 당네 로딘주 통화 코르웨 로리 땡아 편종수 직제 셴베 멘주캉 용시엘레 메메 다제 퇴고 창웨 멘주 말라 주바탕 윤두 멘주 시에데 미네 푀조르제라 데네 망조 남기 링킴기 관람네 추제토의 면주 십시 롱주 투기 도스비에 지주군이 뷰리 보무식 닝지 총기의 미마 맹강투 면주 제발의 용신 네벨로어 루브르투 전기 자르신 나삭베 니시 삽진 폭베 콩내 생각이 면주라 강의 침부태 자자기 투수 광저우 수리 롭진 콩도 뷰미단 집에 면주 뛰내기 뉴르투 면주 당린 제디 내강투 샵주차보양 중유 팅은 디데뷰 니시 삽진 폭업 네바르투 까지라 마진바라 하사탄 텐두루 맹강 부주루 체규기 다자카 죽직배 초지 남배 맨주 시대민의 표교로 맨지 제당을 띠니 닝치 맨주 직제타 띠외락제 제순 시대민의 제초용리 총규링신기 릭주 중디 강종사도로 최소 송급기 증라 땜부식 중요바리 생일인지 침신계지 기산배 군년랑디 농아첸 주영하라 야준 배봉치 집에 주튼 조의 내동 제주를 표현한경 종기 김상 약수의 탑자 집에 제부티 진등압의 최니슈 중인기 제조 하사라 조바탕 표현한경 종기 김상 약수의 니슈 탑자 제도 상대 대국의 시대 난도 이시 양장란의 현재적으로 모전행그리
0: 생글링게 지로 내동 니슈 제주를 표현한경 종기 김상 약수의 민퇴나 교연 김상 니슈 유바타 대단히 하사 총기기 이시 조가기 김상타 다가기 김차 빠산함의 김차 시그제 총계기 순남초기 김차타 양천기 김차 뱀조가기 김차 표가총계기 동고시이 김차 지린춘솜기 김차 닝지총계기 노부양천기 김차타 세양기 김차 참도총계기 제시추줍기 김차타 순남초중기 김차 너주총계기 노부유준기 김차타 개준충외 김차 너지이스구기 남칸도지 김차타 삼무추중기 김차 정태도리훈기 高迪 김차타 왕리진기 김차 뱀부치링기 김차 왕민총기 김장제리도 참대 코난바 닝타바네 지시들이슈인
5: 성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6: 양타 시추디웨 양양기 디쿠
5: 망수이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6: 초웨 님주르면베 군세기 토라
5: 다르키기 센시베디니 편조롱친 예천리고 외롱진기 상규 초대리체 상규 군대 군중 시부디시
0: 승릉게 탄다남부츠 센신벨리젠디니 편종롱진인치레콩 표게롱진기 상규 군대 군중 시베 지리리젠디리 나리젠년준 슈킨 이시양진이
4: 승릉게 공감사 나리젠년준 슈겐 딘줄룬루이 샤므나남부츠 무트위체 리젠기 낭둔카 센신나로 생나무초니차르 제고비유토 빌로러트웨 기포모망보 마주 직도 좀바타 좀바보타제 알리기 랭이기 로추창린 사좀기 뇽규타 빌로키로지 디시 메체 뇽와제탄 송진낭네 링니기 딩츠타 좀리기 두슈 미리 냠지 소지 콜라 랭이기 도와 후부르 렌와마세 로바비된베 치와랑 인규링라 집착베 렌터디 덕자라 세나와라 계수슈웨 테미데자 제고비유네 직자 니랑기 추투 양내 양도차 투자 대비 비리 전투 조직 로바보 추의 랭귀강 루직디 전바보 알리 콩키 비디투 첸다 괴로 슈바리 나랑을 차시하나 전바보 알리 라지 테타오라 하장 가부유 tiring zomba

0: 어제 졸린게 토하네 퇴기 교탕음
1: 심담 후불주연의 미치 기도링
0: 퇴럽게 당시에 루큐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충기 등교지리 차담기 칭화디네 샘프 년투준
0: 한다 퇴기 생구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졸린시비에 초규 졸린리 선생님

0: 그들은 바부구기 안데 발레게 다 다르게서 레게 간레 눈슈 첨부 요르 바 총진한 데니에서 안디스 디지야 마기브 인데 요야 로제 칸다 남규야 오든제 덴투기 유기마르레야 파지 로충을 삼시치에르시 어 달레게 갈레 충유기리 치로르 기보메자 딘제 인기르서 다 안좀이 안주 부구원에 산다 수수기 가셔데 수수기 롱데스 수시기로 가게라다 이번에 야고도 말바 딜레다 이네레 지금 내 미치로미르 딘제 롱데는 미치로미게 원스 마레라니엘레팅마르바
1: 진짜
2: 青山那些忙不及的
1: 아니네 개가선데 개개지 나오고 그러면 면주산 고난 소소에 시야요 막 다들 진단다와 개바지를 봐 다이나 딩에만 니데 레스에네 샤임도 되게 길라스세 니즈에 교단 혀르냐 부르스임 소야지도 야 니즈에 지 내가
0: 토나르스 당가지 인제
1: 야 지 부르문에 야 밤에 문에 가래 가부치고도 봐 벤차샤베는 니 아마도 임베이나 에 딱 벤차샤 어 마초 난 딜레사요 엔드바 지 고라케 레레제 데초르스나 다 먹어 샘부치
0: 그랬어
1: 이게 나라 밀로 밀로 샘부스 릴러 돈 도움을
0: 줘. 그럼
1: 두글로즈 뉴스 대비네를 마음지지 뒤샤야.
0: 그때
1: 간전에 지금한테 그들이 아주 삼나로리야. 네디 나치 매매로.
0: 가보 매매로. 네뇨다 로브 매매로.
1: 그래서는 나한테 대 권야 유 디엘 뒤샤위 지마 권야 있어.
0: 제가 안 갈아야 좀 배긴 저슬라 나기 답비도 주다 체제. 나래네 순데 도뉴이 봐 비차샤난 좀라. 단주 부디에게 용기 뒤진 산데다. 로사란데다. 중가란데리아 안주메도 게블레서 직체브 봐. 야지 아스 가보 쉬비스는 그리. 야지 아스 체제 베디 반바데 오게 참부체 지그리.
1: 근데 오늘 직 소소 찰롱기 쿠유 멘자와 지르 멘탈레 코 직 가조리 린단 다와리 디주 카가 제도와 다음에 벤처션 총진난 나나주 직 밤에 있는 총진난 수녀 임베네 지한 딘데 람사 직 어 부구스스 에 아메 되진 뒤에 녜제 아니 메도드 수녀 제도문에 센나 조나리아 차스 다 벤처션 간주 밤에서 전세 윤조이나
0: 아깝다는
1: 게 자서로 마서 중요해요.
0: 매도든지 뉴물 돌아가든 간주 고레나로를 가세 매도 다가로 민두게스
3: 에르게라. 진 이제 용기 디 딩에는 간주 다 한다 빠라게 뒤진 소 마르벨다. 나 아무라 로춘진에 샤브리 아니 다미 스스기 당가 딘제 차겐리 지요르 아다 발라라 딘제 리지 지 락다리 뉴 엔셀라 쳬가 게 단신 코란 가브시 우메용 에섬 중아미 안 님지 오 엔제 세당 안 저기 안 난다 케이크 소마 딘제 지 뉴 엔제 시제 발라 단냠 보드스 발라 타 카레레 딘제 간조 룩솔 딘제 요 마르다 어 딘제 발라 기 티제 이나지다 안 스위 서브레 산제 간다 가 엔제 가브스능 도타 딘에다 딩우 데직 나우 도와 챤라드 뉴 네레 디 대대기리
0: 이제
2: 当然是米日记的那个几个几个水军突进派配，人家天上突进三个蒙古几个给落了做的在居民区的吧？但给俺做好过去，你那里呀突进顶这些的端节米呀，派出是是新北开村区的区都呀，哪大群居人的在那里，但的呀米西南罗的呀米杨武杰的小生活，嗯，提不住了呀，但见得些多了呀，地南罗了呀，呀米你参谋了的，新南罗出去点别的顶这个。
1: 呀，嗯，吃些些多啊，那真是。但我也本身是我爸妈的阿姐，我来老早来，本身我当的工，经常就说的是，我来个来几个的，辛苦嘛，对吧？那是。今天几个单词的，你娘娘的，俺的，爸爸就是想着说嘛，对吧？但是呢，我但农村开的公司呢，俺爷爷用的，他那，米开钱不当，俺来的，没说的。
2: 你的老乡的人，控制几个伢子的，你别能就学徒弟，肯定俺这还会点，俺这个人就是这样子。俺这个人呢，给他全部的下面都是得着吃喝的，是吧？哦，对对对，俺这个也听别人说，这样。我那什么，是不是干诸多啊？就是俺听人说呢，做做这的当的光景那个松松，旁边不会锻炼那里，不会，我那个什么那个这怪乎是热话的看得多，第二这还火锅的开心不是，羊大就也没那么对吧？可是呢，可是俺伢子那个现在节约嘛的。
1: 那让人家现在修就有了样的，是吧？俺大个能行，就俺不住我那大个人的下，就爸妈了呀，是吧？就我那个比新那老个，是吧？下面的就新铺接待，等到做了的看得多。看得多，是。顶俺这里呢的，就农村生活的穷，就像。人家像那，哎，俺爸妈我那这边呢，俺弟弟个，用钱多钱的，俺那也不钱多钱的，就顶这个就，成都这边的老大这边嘞。
2: 俺俺那个阿拉伯的，就过卡索的叔叔就旅行带他们去，从哪里去？我姐姐带不他们姐姐带不呢？对，做新郎给热做的了些，对，那里就顶这一套了，新郎用着，这个，我说你去，他人不得劲，招约是呢，哪个跟着要嘞？新郎来，是，是你主意是了，对，他人光带那边，新郎姐姐带，姐姐去，那什么，就像顶这印度是呢，我那就叔叔就俺。
1: 旅行带他们了呀，就，他说的是不是去啊？到哪去？顶住呀？就他们干的主要的，你看，全部吃的也是什么东西？各种样子能煮，等个是吧？是。来这趟就顶这一边。
2: 是。
1: 俺那他们了呀，也可把给不着哦。俺爹不行，嗯，现在嘛就俺三叔，顶这几个，他们什么速度也是。是。米达米平均。
2: 江边新摘的土谷是许多玩意了，第一怕是那得开发开多，第二就要挖起土不切不多玩意了，几个都全部，俺三把土谷切平三，但俺刚经过一年这儿吧，俺那边的俺穷的一年这儿，土谷七个月三，俺的西边给是的七百七九的，比个孙那个，嗯嗯嗯，宣传啦，谈的开展起先行不停的。
0: 简直是那趟，眼睛来给，怕么不出苍嘛？金山鸡拿出来给我来穷喂，那次证明拿出来给贴了，昨天那位贫穷农村年轻的空给，票给农村的钱，我才着临时。俺这这个啥个就你们对了，对的呢，确实这票就当的，是吧？透过这里面的人也不懂，俺那样这。
2: 俺就紧张个哪里呢了？他第一把紧张抢断干了，我那平时不都是这个了？开始没干过了，先对面去，俺就什么哪里伢子爹爹，该是干过了，我在年底先的用，哎呦，伢弄地来啷么用？俺说，俺那旁边来大个人，他又说啊，不过看了你给你买的鞋嘛鞋要买的，什么时候去的都是没给去的修多，就是俺这人就是嘛，人这么的，啥个劲拿了，就是这个拿了就跑出去当，嗯，那些拉缺一拿的，甩子进来面的那两包缺缺帕子进，嗯，就是。 什么那个刚挨一年的，说什么那个开始歇一年的，都是盼不住我那，人家是就就是这个不就是当在顶着送的我那。
0: 파무푸조기 버루 지슨 버루 지고 마시 김장 코레앙 원에 간거에게 참두가 원내기라 편식 독일 링 아르란 소소기 영조지
4: 제제 다 광리야 당 좀 미게게 인데 다 초지네 문구지 진주민주 충불바 안 양아 디첸주 딩예량에 디디 단예기 스지라 불러춘주 중어 신중아 아니 고란제샤 달리아사야 디디 규디네 춘당가 친제 제제다 강부주 투수 총소스 안 강르레제 대유스 안데 송구도아 안 고란게 아자라이 대용 안 부군이 유스 춘춘이 직탄의 디인사 루림 숨브레 시브레 직 루림 당부 친지인사 부군이자 야오슈비유 응 뭐라 법행 안에 디게 세기 따탄도레 우일레사 안제 세제 안 강부 디레 야가지 레토비는 안 아메겐고 총실유사 니문에 리샤게 응 아메야스 안 기브제 대워승빙을 해사 기브두사게라 안내 주디 개블양 아른도레 삼로 가르시 코저스는 고난주 손데다 대바파 미 룽부신다리아

年纪不样怕难看不起杨姐买一个裤子蓝鸡婆婿母婿写了金别期你要穷穷难穷谈归年从年样朋友改着

也送养金边蓝面厂研究部门去一个年代我年纪不露些前边的场地年别样的吃了的那些日

0: 인데 현놀라에 뜻이 떠와가라보 따뜻 전해샬라 중라
1: 오늘 다라지 샤놀라
2: Let's see.

这四年弄清了的去这阵子的天气松烟我该给你一点几根松烟去弄清了的四面去谈中

Yes,

中国新列鱼缸品种严了鱼缸

Lawan

0: 암질라 초야 잉니 타마 컨디션이 야고 요래라 소다 조디 미소스 카레슨 당부다 삼로 당초 타당듯이 디테일이야 소소 로즈 템부 슈메 디조 멘조 섬기 지동알라 빈제 슈유빈의 키랄이야 쳇음 나메나 조 칸다 페준 나제 있는 터도 타마 디제야리야 다 참데 있는 암질랑 니리야 이치 템부 유유발라 디자 마세다 카레스는 다 타마 제대로 좀 봐야 갈레다 딘제지 트랜시브 탄티미는 양한 주 특근 소에 처리네래 다 타마 제장 아베디 마데 슈슈도 타나클라이사 도그민도 세메데스마네베스로 딘제지 세다 네다 망부 퉁동알라 딘제 인도 좀 많이 참대야다 급급수 엄질하게 무튼네 근데 실이야 당나 주 타마 제베 급기 내다 세야타 다 대야 내다 딘제 양한 주 카데 근데 쪽어 베텔이야 무튼 세진나로나 슈긴
1: 다 되게 정보 타마 텐사 레진은 니구딩기 딘차브네 타마 집에 급수 온천나 김매베 손데 생관다 수부토를 아니 대부매베 손데 콘주사니에 손데 한자라야 손데 근데 지기 송동아
0: 지지라
1: 다 그 샘세지도 네모토야 손데 제다 된다르 직 치조메 조 삼상 손데 남자라는
0: 지그지그지발
1: 지그지그지야 손데 가실 다 경매라야 손데
0: 주발
1: 클라스야 그 당매베 가실이야 조세야 소다 네 포함 내기 산데 네 손이 동안 타마시야나 다 타마 주베 네다디 다 타마 제지 두 마제공 다디 타마제야기 두주기 님은 줍시 나로 손나디 가소레다 섭치슈드리스
0: 네세라
1: 아니 도와지 지 도와지 부도 둘이 제사순 아니 도와주면 아니 클릭링아 손나디
0: 마자주지바
1: 마자주지스
0: 노스
1: 다 님규 그래 타마 호프탄 다 제도 좀 많이 갈래 가고 싶어미 갈래 가고 유도 좀 안 타마 팀 다 티니 되베서다 근데 제도 좀 아니 그래 추통이야 근데 잠잠 줘야 수도 다 구규 제제제 아니 소소 디 인짐지 디 엄자라야 저 나디 인짐지 세고리스
0: 나스
1: 아니 르르체 세니야 손데다 근데 제제제 다 다
0: 같이 좀 알아 저 다른 거 같이
1: 니 먹고에 손데 지기 송도와 아니 니 먹고에 손데 저는 얘는 니 광 다 되제제야 손데 얼반
0: 지지고
1: 고규만 지야 손데 안초 사회 어느 수부 주야 손데 다 강 강부 주야 손데 제제제 아니 我们 사부 손데 통제 저게 나분에야 다 아니 나분에라야 손데 지야
0: 나스
1: 아니 다 뒤뒤좀 아니 니무고베 손데 유자 아니 직지다 차카베 손데 동금에
0: 본다랜다
1: 다 가세히 맞자신 안 수부지제 법기스 동안 타마마 팀다가
0: 네셀 안
1: 뒤체 바사 안 서동기 동조 한가 습서나야 손데
0: 레셀 lolo dinje du zema ne ta tiring ging ana ju jiding ge thama gi thua me be nim dinje ji ri ya ke lang ni ge thama gi nimi la so tan ju we nang de mang da ji ta du sngem ju shi shu gu je ine leng ge su ring gi lo zi jik tim shu ne mi du dinje gi thablam je ta ji mi ji bal ji za ma se ring gi chog chom la so gi ta na ju thablam mang bu ji din je ine thar du thama di je je ine kirang gi su bun di di ta yo ya ji ta ta na ju sen ro yo ine tu ta nam bu gun du ne mi ji ri ta ta na ju kang sam le ya ji we ji 三名别这些名对你的书音那里两个男子给斯纳的给了两个男子来在那里都是书读完音的二星推荐来书音了给了那了那天给斯书店加过了书店加过

0: 이게 센서의 존재 망소란 점도 있네. 세력이 누구 사도의 초실의 제도 맞게 유지 좀 하시. 니제 되마라. 정 센서 튼소다. 총결 당 쓰고 가기 센서 주소 제유 선배. 나공디 센서 심주 강타 신뢰라서 캡디 되네. 소. 천십지 답사 당벌 교대 캡공 가능기 센서의 되마타 현재 천십 강진바라 점주 시위배. 자제 센서의 되배. 나 종의 지금 모두 쇼캡데 사도의 변조로 뼈다 공배 동지 군유 사부 진주로 군대 당이 버시. 라서 종결의 신의 라서의 심주 캡에 대내지 은진 쉬바 님 트링키 신난도 천재 십시 줍데 시리 망조 타 천재 레 된바라 장니지 신비 라서서 롭지 총마라 하잔 가본 도 제 좀 버시. 나서 종결의 신조래 천재 심주 캡에 대내 천십 도덤 거의 과단 쉬바 보지 자이지 나서 모두 사도의 천십 레 된 숙세 빼데 강의 제스 집부터 대부 콘렌지 토네 나주 뷰다 공배 동시 천재배 뉴스 계속 비주 인시 숨으시. 머리스 고의 천재주 사도 고의 고장 퇴주자주 천십 남정지 주림 시부로 등진시대 천십지 중재되다 퇴내다 망소라 십주 주배 군유수 주로 서주 인시 숨으시. 行列从此不以沙头苦肉出的行多当车里临走老在出的行业主任让将将见面车前就在日雄行走的林镇长李彦峰去车里行走当正在车站耍了点呢心松了吸收足球吃了东西引起松不行将正在听说的党组书记主席党组会议吸收卡吸足球没不谈团结是作为连接的最难。中央的参赛来对面内车的，平常表达空白东西，参赛者都不受解说，不就影响，算不是？
1: 四零五三年，党前部集电中心，车里盘内集电的人就了几个村。第二，抢到冲击车一中，面对四零五东站去一万出小人。所在第二。推开阿边让江军人别，我们徐下人内去推着人行去南昌控诉参与。提林去了在哪？你当革命就在我路，不给所谓青年脱别，等不到几个我就休息。等不到几年，不让江军人别，我们徐下人内去彻夜面对新闻东站去推着人行去军政把人行，空气乐松局，新闻上了说话要见他。跟着这张的狗月让路举行的身为东泽将过出行点不多起罗尼许那无亲民政我谈中的身为东泽将不谈拉里亚罗尼许接替任你给所在了寻大姐国务古日身为东泽叮叮当当时宁康对归别人别心对姑姑恰容空气所在军政区别罗多米亚米巴尔提列多的罗子电度琴去归西扎塔归住擦出不切的归别明的塔索恰米多德不恰索给南年孙娘积累退虽君所在给孟西托空气村塔日暮所在接了列举切别空气加了滚气你不能给有日那位所在军舰那么切归别点不多起能够了了不了其实没落被水军给家里住呢你都按了你送人民图新为连女所在了别给住古就可你给新为东泽控制去你都给民去这样的不给所有些别才年头片点不多起
2: 我们是拉赞的对弥补家家比较拉赞有的是但是从这样的拉赞的他全都年纪大家呢他能满足吧有的是他刚刚才呢他拉赞的新作头嘛对你他能没满足有了他拉赞的怕恰别到你他能拉赞的了对你他能没满足起了他能错啊也激动激动他能拉赞代表东西他能接过来是
1: 点不多记住别我们需下给人念给所看他选给生于冬天去空气都住前面拧到他落子几度今年生于冬为所在新于今选给建堂起来建给生于冬为崩开体我们许下人年了岁数三百个月点不多起每日让西边都住他坚持点年岁君所在了推着给住他偏见用得起有些
0: 这个领域内的组别是这次人数天津让人从西周的党组委从头做内直接收集习近平内年度党委松懈党高贵基金的工作局长党罗总党委是将党委的局内委员他说就是部委部长将西周党组委书记选拔主席选拔孙老你们从头做就能够将用的人家西周的赞助团加起西周委员提醒西周联控的来这边罗总定色切头
1: 广东人我他老两家浪下了等子养大头不切的当中央个特区国的他将等位的来个浪下卡拉的团队也不切呢简直不利住的不大空白用具了国内当国别连锁能力孟小林堂别忙的这个了大公主姐从头学不是这个来库年年最别是这次你说国年跟阿着让用就面看四川罗平华西面看 平均面看过的从前途，川北起来开往去，年纪文革面具切过前这边预备。四川罗平华西面看去，参加忙北网站点边起来开往他，让用就面看去，根据面具操办念头，人民托忙做了，均托通了为内地面具切不所，即便面具写不住的。 恰就我们多年，面看人就前年逻辑课外门片给同学深度我们去预备。让用就面看四川罗京华西面看平均面看去内江边内有边提前别准去。面看过一年逻辑扩充组，团长参谋他下句看去内到参加说了，华西面看去起来开往主队党委批个预备，俺去。 罗总七八男，陪住也不切的，内江小区康里住个人稀松些。咸阳面康给特多，江永给面康托他们，将他亲自做不他，让永给人看面具来供给托他们前边衔接他，批给给贵个稀松。起来见他云南检索给托他们将他这的，人看面康了，若然切脱，没离开给忙做给地堂送去人。 四川罗平华西面康托他们新旧康去军列所长巡吧。魏金去，俺去面具女不透露点点单呢，让叫军去人看面康去面具出在透露主角了，让他切脱。三年提前忙做了，是不是胡大主角人是松不是？票让叫军面康单位给委员老大院长蒋耀文去。
0: 今晚俺去参加足球堂沙头苏里新旧汽修区路段内，内前平原内面具涂具名册，我叫土巴切个人写送不是？这个来我们内组别是，这次你是桂林，老师部也给原来段事业制作前辈，借用的培训给个的村民老师开办领导前辈，你到你是走路了，过去装着去过，他啥都做不是？他定的过去装着去过，决定做呢，老师开办领导的。 老百姓吃下了古代当的老百姓多不切结合做准好大气，这不得影响。种植的短期，人民性老百姓的农具堂送这些的，花店外给些堂，孙女们特别别村的托呢，退休时被老百姓开办领导的，能对了生产级别，让种的加起老百姓来团队或者特别便宜不是？他是给为农民安置堂，让熊村里参加去给给往来以种植你不就什么样，你往啥不穷？ 老百姓吃下个老皮汤，给人家沿着是家都闻在肚皮中。来前老皮来团出，俺没得人多提特别东西，一些送不是。平常老皮见了嘛，留一提，牛娃十皮内，矿南北三地内吃下的了，自挖江水的人多。俺二伯日冲些内用而已，给了点肉什么，提了来不穷。接了，给人家吃呗，给我穷了，俺老么特别忙不了，肉什么几点一些送不是。 他听见庄稼田老百姓种熊，提醒每次老百姓田必须老百姓说老百姓吃不忙不如吃不烫。让人家老百姓田去，只有给活了。提醒庄稼田收购客给给田，给老百姓给老百姓推门子，没端着出去了，使用我所庄稼田不来一回事。奇怪他查到田，查明庄稼田那边他呢，老百姓来田把田外忙完，三百多亩三百地了，两亩都不切别。 退休时被老百姓开办领导，啥都了，特别特别了，工地特别远。老百姓开办领导级别，过去种植草坪，昆明人民建议，每日内每日地，每村几百句，俺村培养的老百姓吃下的也都清余。老百姓来这边领导的，没对特别当的，老百姓吃下。 不大空别用具日外语接送不是
1: 第一个来过年年最

0: Nyamdi Benjuro Pige Ki Limbu Sabar Gyube Goro Nyandu Shibati. Tingdi Jyotun Zuwe Tita Shibe Nangze, Chuzam Takashigi.
1: Peo Yishewe Jingzhoi Dane, Longo Dunju Tuyanga Goro, Jorsim Kuebu, Dinti Shu.
2: Sengkyo Karso Sewe, Tangse Ki Gurgu.
3: Yangka Sechu Dewe, Gyanyang Ki Dipu.
2: Mangzui Tone Lingwe, Mangsim Ki Bujja.
3: 초에 님규름은데 꿀새기 돌아
2: 다르키기 센시버디니 편조롱팅 연천리고 그외롱팅기 상규 초대리체 상규 군대 군중 시부디시
4: 생활링게 샴로 상규 군대 군중의 챙키 상규 군대 낭첸 센시나로나
2: 군대 상규 타예 갸순네 군중 노후린네 키르
4: Sengyur Gendu Gunjung Le Zengki, Sengyur Gendu Nangqian.
0: Sengalengye, Nyeshe Kong, Yeshi Jigyab Kangki, Gendu Cheyu Ki Shize Jibay Shibshu Khodun Chegyu Khyabde Dungyu Gorki Lagdar Samjara Patim Chedu. Shamlati Gorki Nangdun Shibza Yeshi Yangjian Lanen Lengye Soro, Ngozhen Nengri.
4: Sengalengye, Jindang Abe Tsi Nyeshu Chungyi, Yeshi Jigyab Kang, Sengyur Shungdun Kangki, Yeshi Jigyab Kangki, Siju Ki Charjian Suse Chondu Chobata. 各批给他有句委员天干所的前期只有那群我最接不当之三个月之外人员下明儿让给土同学人不如创给他创给土错给样西恰没被盲错同学如你好怎么给我他天哪创给土用为行不来没他提醒控诉他念头内部的用为起没同学如接好怎么也天哪给个人被军队切于起西在几百些许扩顿切给人民的对面起没一切托马的应不他 냠도네베베푸주케롭소타데캉지조겐주멘주레슈타교런신키십슈소초출레미네시차메베군드멘보라체베응세퇴베네튼탁주치그제더드네제나템도사네티가르유메레미다와라키란디가르초아게와타레가체체디게시제지베십슈롱소주토 시추 찬조로 퇴산도 동화타 미타 사자 망위제기 지두 람수 경률 조바 지베 셉슈 파동 구지 레소 동화 시제 지베 셉슈 티웨 뜨디타 티웨 군두 영화로 구디단디 시추기 피뉴 티웨 레베고네 망조기 시조 투베 톱조타 루이 침제도 교화 지그리샤 생활행계 다와 당분의 시베 바로 구대 차제기 교보 림지 겸나 튜총래 개저적에 타 정중아 파도 대고르기 시브랑 튜엔 샴라 딘질 흥주블라네 모저는 그제
0: 솔레탄 체진 젠부 정실에 응은 바라 다와 당분의 시베 바라 구대 차제기 교보로 림지 겸나 지비 동주로 책동 십기 이슈 심바티 튜총블레 개저적에 타 정중아 파르유 구대 차제기 교보로 중 교보 파르싱 다와 시베 덴주 바라 구대 차제적엔 퇴장 동주로 주루당 이동 십기 심바티 로콩메 덴주레 퇴장 책동 십기 주루 응외수 파르유 도와시바라 퇴장레레 찬염 구디 자디키 퇴주 교부로 도와레레 퇴장레레 지비 니슈제 숨당 직두 심바티 퇴종발레 야자주 숨당 정중아 파르와탕 로콩메 룬주레 도와레레 퇴장레레 지비 레코차 직숨키 도와유 구디 속제 자제 타니 주켄 파르체 종교신 도와시베 덴주 파라 맹시 록진킬레 숨키 Gudi Sokri Chakye Tani Chukhen Tuyzang Tungjuru Nishu Tsegu Lakzang Mangdu Tangwati Lo Khongme Lungju Le Tuyzang Chikya Tung Tungja Chukchuri Ism Ngue Su Paryu Chakri Nyantin Chukhen Tuyzang Tungjuru Si Lakzang Simbati Lo Khongme Lungju Le Tuyzang Chikya Tang Sipchu Sengal Lakzang Ngue Su Paryu Sengalengye Nyatung Zedru Lu Zemling Ringni Tuenle Jemso Jeze Nishu Jianin Tianjin Tu Gochuk Du Shamla Ti Gorki Sipchen Nangtun Yishi Yangjian Lene Lengye Zoro Ngozhen Nengri
4: 生个林杰，吉罗尼多尼修资助楼，怎么林人类团队政策提，积极人数减年天津透过促进，各地人类政策托，采取三不谈团在三不，六在三不间南昌人给六在几对托协助参与，人类六在三不谈春节三不那做几对托项目提，每岁人类提，连日卡谈，母体，娘这托内，团队人不谈，忙做配给了读书进行月。 人类团队给春节三岁几对托针对吃鸡各地针错托，团结起参加春节吃炸吃过青蛙鬼子吃不糖，昨日三年三到多，日点创建它，日点错所，团结起开工区别参加的春节，给了人往我这谈，人就吃鱼，冬季大呢，吉隆尼多尼是怎样落让给起每岁人类给对外团队细菌，过儿通知了吃鸡黑咱们给我谈，起来初冬日给了给月经，每岁人类提牛在脚背烈日吃到忙不谈，人这定时提醒月。 南开六千变焦心就看起工资。

0: 급 티디 아니 저자 송자 가면 거딘 때네 아니 김제게 미리데 예갑 던졸 증내 저와 첨부 소용데 어다 던졸 때네 아니 짐즈 라서디 세버지파 다제 심배 티도가 빼나 정매 친구래 아니 청구 건바서 하나 단달해서 들도가 단다 링고랑 로저들 어다 디낭라라 급 티디네 상배 맨담기 송자 가면 군자 최장 안 담아 송게도가 어다 디랑 단당 하는 저 제프랑기 능로 최제 주부 능로기 아니 최제 예민 쇼바 어다 던저창 아니 바디급 티디기 수준 다 주제 근제 유명한 저 던저 제다 남자 하고도가 아니 던저 캐줄 제비 있네 아니 바디 자나기 단당 보면 탕급기 즉 소자 던저 잡으시라요 던저 냄시 제비 어다 된저기 되냐 나란 저 라사촌나 졸라 항신배급라 디 샹나오리 도저 전부 정중은 됐다 단다도 제요 말 배배 삽수 계제 아니 초스게 된저지기 샹부를 지네 먼저 부줄도가 어다 던저 나란 저 펄라 루직 토라 아니 중마웨 아니 짐구사 그러와 어다 마시 던저 제거 맨나 껍디디 짐년 잠도 마세 아니 차라 도고기 아니 군년생이야 된데 말한 줄 락사 된데 껍디디네 충분히 젠 맨나 말한 줄 단다 바로로 우대 주부 나라로 차라 고베 단다 조색되면이 군년도가 단다다 세례 던들 배 짐기 투 수수 그래 뭐만 된다라는 요 말이야 어다 던저 상마 껍디디 중에 아니 벽에 짐바당 아니 도고 토마디 인센 중도 대대마자 탄도 껍디디 배배 짐속해 봐 배나 듀럴 하진 쓰게 된게 중도가 권조 아니 선제 출루도 되어 아니 소요 락락 균든데 배버 던전에 배대 락식해 버 던전에 장제 대강라 소소의 식과 자야 된게 아니 즉 록소 된게 소요나가 된게 루주도 드네 말한저 주자 최소는 되자 구두라 질로 말한저 드럽 전 대버로 와 삼미에 종락한 향으로 어떤 삼미에 종락한 향인데 딜라 삼미에 종락한 게 빼나 서비도 비전 그게 그때 세피 딜라 말한저 런데 종락한 게 저 군데 개하고 싶어 그래 뒤로 쉬베 아니 개진 시장을 전 루디로가 어느 돈도 사망 말한저 배벼서 당 아니 배봐 님보 그때도 최자 조배대 실로네 라시 개배된데 된지 쉬베 있네 쿠란지 공국 향로만 줘 아니 니 님보 배배 보고 죽버지한테 님보 자체 장어대 님보 선 죽도가 어느 돈수도 돈수 참만 알아서 표기 단대 짐스 선제 출루도 줘 아니 짐스 락대 돈수야 비제 주에게 딱 멍시 잡아졌다 그 뒤에 세부지 띵나도가 빼쳐져나 바시 얘기 단다 뒤 대대 돈수 나와 된제 송도가 뒤에 표 나고라 신반남 대바지에 치르도스 하 별루스 집에 베스 딱 그 뒤에 베데 하 돈수에 베데 주제 돈수 뒤송도가 표반 안 잡았어요 송 꼭 그 그 뒤에 미 표부 있는 배별 잡을 수 있도록 자나가 있나 여리기 속이 잡았던 데 수도가 뒤 근데 전백에 탄다 루지 선수 난도가 하던지 상마 직송해 봐요 말했어 존재 가했으나 하스게 동주 똑수 치는 수저로 봐 망고치 나는 저 황원수 담이 선지에 달라마 장신 동주 당나라 세바레마도 수수 신배 최수 치는 아니 고백의 선지에게 두두칸의 성배 흉동조로 뒤 동주 특제에 있네다 제자에 있네다 돈좀 뜨네 아니 대단냠도 아니 미리 소스 순게티 아니 소스 시로 따면 것도 있어 배나 회로 줘봐 이는 배바 잡아 내가 그 줘봐 이는 대가 잡아 뒤 잡으시다 배나 진로 공기 생제 그 군여 돈들 때는 시다고 그 진로 공기 생제 좀 되네 구수주 그 생각 나 돈좀 대가로 이거 떡고 돈좀 배디 대가라 그래도 그 생제 잡으지 양 배불 주용도 양 배불 잡아 자나하게 상용도 야 뭐면 당기급 생각 돈좀 생제 돈좀 여리 잡고 두가 진짜 배배야 합수 생도 배바 잡고 진짜 껍데도 데 최자기의 송도가 하디 배바라는 거지 체스 안 테마자 탄도 아니 가르쳐 그랬잖아 배바라는 게 미 숙제상 진짜 땅 넘바 양아 진짜 된 그게 뜨기 뜨기 소지 송도가 오다 진짜 송도 배나 바시 나오는 진짜 수가 숙상 올라 아니 쿠덕제라 쿠덕제수도 그도 껍데도다 럼베 진짜 보고 진짜 저래도가 쿠덕제라 배치해야 돼 아니 제네스 가서반이 시장을 했어 마사본 라페체데 아니 아야발로 던지 구송데 제 던지딘데 향야라 소고 따 미디 동바던지 직 동부로 지 유그로와 던전 뒤송도가 탕사 따글로 라페체데 아야발로 쥐바 얘기 주고 예스 세브레스 디 섬이야기 판다 군야던지 향도르다 아니 함어던졸라니 백술로 뒤송브레스나 베나 페메라 제바 따급 드류기 뷰리기 나올라네다 다 용라기 아니 제브레스게 된데 아니 수요레스나 런진 쪽으로 아니 세모티도가 쪽으로서 러브맨 송게티 페미티라 베데나 아니 지존 좀 어떤 게 딜데니 송도가 그렇게 어 아니 쪽으로서 누중라 야 쪽으로 아니 다 보면 된다 야 제보 산우준 쓰게 될라 베데니 아니 하마요세 제마 된다 숑세노다 딘제세니 아니 페요다 자간에 던전에 던지시베 합서 던졸라야 아니 주제하기 딘저체는 까나도가 디 자가라나 마스스 마스스 페바라나게 밀을 때는 소스인데 다 던전상만 말해서 배우고 점수디 베디 셰브지 피자 용의 멍시데 두두네 셰브지 띵나도가 대신도 아니 에 갑디디 아니 자가다 배배 아니 법석해 버린데 다 말해서 별로 도구디 드려야 되시다 중요 말해 시라 단두나면 누가 다 자나한테 자가 이 도구도 싫어요 이는 별로 도수 소재도 중시야 중요 말은 좀 맨날 세미에게 댄스 동주 상마 자가도 발표 도수 개별 된대다 아니 비벼 도수 된대 제 년보 상에 루주 된대 누가 뭐다 디스운데 동주 대비 있는 것 뒤뒤다 하도들에게 멍시 뜨 아니 최소한 되는 것을 아니 걸어야 주제 더블 라베 아니 당장에 세부터 하는 모두가 다리네 맨날 들어 구변왕 제베 있는 속에 자살하는 거 넘버 냉제 토하신이 제베 상을 루주도가 다 디카레선 디데 구주들 리마레 리머리데 이네 마란주 리머리데 소용데 룰룩저로 와 룰을 룩저인데 당무도 가르고 그랬어요. 그게 빼스 이게 마비스 이게 인지미지 마란주 짐소 와서 그러와. 양지만 밥소 어떤 저기 마비스 쓰고. 나 더면 더 마란주 룸한테야 십대 제베이나 아니 짐소 야제질 드레스네 두고. 그래서 그 마비고 짐소 개받은 저 소나마다 아니 그 룸을 쓰여요. 세상 있나다 그 미상동게 그들로 쓰여요. 룸도 상마 당고들로 짐수라고 내 도그로 봐 짐수 어디선데 껍티도 아니 더디야 전부시라 중에 터스니 제베 아니 리마틴데 수베 랑세틴데 도가 어디 돈도 상망하는 저 벽이 땜방하다 껍스 티르샤
1: 코나 예수 남도께 라니 낭바상기 기템바 별로 마다르 코니 별로 미타 소샤 기수니 춘베 짐수 랑세 다리부터 티네 대방하다르 껍스 나르윤 짐수 라그제 기멍시 띵 미리 신 기엔 짐수 케바다 냠도 최저 단제 외 짐니 생베 수타 주고니 제디나 주스 샴냐 표시비 급수 표기링네 지타 지라 짐수 라제 냠부 심바다 개바시다는 급수 케두 망비 거지니 표기 짐수 라제라 냠바소 주타 미념 콤비 칸다 중니 소주고니 제디나 그지
0: 다디네 아란즈 발라 아니 랑다면 담반 누벨급로 짐수 베티 균디 용서 체도가 다디네 담바 치다 급로 저 베나 낙조로 저 중간도 저 줄로 인내 탐제 당 대경라 안 단도 점무치야 단다 짐수 사생이라 서 버딘데 시작해 버딘데 중샤 대면제 단도 좀 된게 왜 죽네 땅 그런 저 담바 치다기 아니 가담베 데르와 담베 디서도 능게르와 단도 어디 건주 베티 디 인내 지점에서 아니 짐수 동조 토나시면 이제 아니 군대 망고지 코나 소소 차고 이제 소요 루진들도가 대면제 단도 랄로도 랄로도 다리 짐소 아니 말한테 지 단다 자나 치스게 적지리지 어디 던져 전에 거 그때네 시라 킹도가 랄로도 던져 빨리 가서 사지 가서 갈래 아니 던져 미리 시행기 중내 던져 빨리 소 장나지 아니 별로 된다 소준다 대준들 망고 배열 루지도 난 사과도 말한테 폭주급기 단다 종고 파무초바 공기 겁라 아니 말은지 배부단 자가르기 빼대는 순게 되네 다 단다 아니 지금 자대면 나로 디 종고 파문 주베 겁라 아니 대충물에 양도 주고 난가듯이 순가 정도가 어다 콘주 겁네 아니 두점네 아니 배발한 게 있다 정주 두배 소소 루지 소도 그도가 겁도 되네 루지 주주는 마 대응도 어다 딘저긴 거란 저 개버든데 세버든데 정사 대마자 아니 사제 겁라 사제벤지도 공거진자 정말 진거로 봐 아니 배우게 링네 주 돈즈 남자서는 게 안 대면서 공란 빼디 링네 탐지했다고 대면서 단동하는 저 소리 걸었더니 쳐도 줘봐 아니 공란 그 소유 땡주시죠 잠나 공기 증설 차지하고 있는 사자랑 저 단도 전자다 단도 배나 세 그래 디 사자랑 단도 전부 디 줘야 되나 아니 공기 디어 재미 양지 생일에 재미야 세월 보시고도가 어디 공 디 군도 단도 공란 사지면지 대 차수래서 다베딩 하는 저 재배 있네 아니 바디 할래야 바디 자갈당 된 배배 소주 샹벌이 야가요마도 아니 돈주대 쪼아주네요 다 딘데도 근데 제는 소베이나 삼사 딘데 쪼자 딘데 쇼거드는 소나 데마자 단도 말한서 군부 참발링라 공구상에 로베바마 중에 군도 요스에는 송도가 단도 제야 요스에는 송도가 세계 겁나야 즉 링내가 피리고 나올라 바디 그런 링내 타서 첨부 중에 들었지 서리 좀 수색에 또 바디 거부도 세계 원주 겁나 세워진 아란조 중에 다점 전부 정도가 대내 아란조 드럽 디 겁나 마 대바이나 아니 배나 드럽 죽순배 겁나 보던 신지 좀 东张啊，啥子像个意思？天天有路就多个，好。他哈嘞个的，我吃几千块的下。 던지 장어 유류 나올 공급 배트 표상 머리네 티 배트 타나 제한적 주고받을 수 있는 급디네 배트 그런 저 두명 왔다 표가 사절 마비 비싸요 말 디인도 공급급 디디가 아니 배트 공 폐자 치다 주는 응급 디디가 라시바 된데 사절 가봐요나 던지 장마 주 개당제 아니 디 소능도가 디스인데 미시야라 아니 알락시 배우면서 단도 공란한 게 배대 배나 딘 점수케 벌라 세 근데 열어서나 빠스 그런 거는 빠직 세베 주인 터져 딘데지기 나라라 당동 안 잡는 게 딘데 생각을 줘 저거 정세 양 된 딘데기 말해서 개받은 자래도 와다 세버지 중물에 당동 잡았대 다 되냐 제일 수 중물에 당동 안 잡는 개바 안 딱상로서 정매 징그러와 딱상로서 리그네 그네 개버래 대매제 단도 배도 지불라 배디 세버지 장주부 많이 받다 붙이네 맨날 양조 덕룬 건바송 게 돈줄 공기 그러면 짐수 착지인데 열송 게 됐다 단단 거송 아주 제여 말에 다 되네 대제라 수총을 해서는 아니 양 벽을 뒤돌아 겨우군데 당 빈대주 아니 공기 말은 저 단다 루긴데 배 안 대한사 좀 붙으시는 뭐 차도 그러와 어다 공기 단다 겁대디고 아니 수준을 돈줄 쳐도 되게 개바 아니 단다 흐리는 제배 있는 맨라 등주 뒤면으로 써야 되는 게 점수네 제배 있는 겁대디고 된 점수 개바 된다 된대 주바 맞아 단도 공랑하게 두 송을 단다 주고 증거 없으게 된다 중도의 개발심 지저분들 나가는 소통하네 야 저질로면 된지시 대면서 단도 공란한 그 점수 된다 제례나 이제 단다 매개 저질로면 처진 동안게 낭로가 되나 잠깐 숨겨줘 잠깐게 단조 잠바디 연연으로 쇼베 잼배양당 공기 잼배양 차수 잼배양 야 향수가 된다 어다 디 공란하게 여기들로 그 차수를 제네 로주일로 숨도가 다 할예배 디요 단당원 생아주 제 열어봐 그 부디 예제시라 중사 말한 저 별그 점수 달리 가리 있네 먼저 락사 던져야 피제 등에 알아 시라 제지 전부 된다래도 와 나디네 두릅 주주베 죽으려야 대충으로 말한 저 짱 따나 쓰게 된 거죠 디네 구통 거야 아니 청가오 번들로 줬을 거지 어다디 말한 저 허리부 던져 숭배 있네 디스 와 단다 사상 거야 또 슈라 말한 저 제분 공 롭전한 슈르와 롭전한 공란 배디 당가다 아니 디 점수 지역 배디 시라 개업 중재 아니 콩기 탱상하는 저 당가당 짐슬라서 오던 저 낚시보던 저 배트 세 독세 아니 제제 누주사 면은 숨게 잘 비싸 어다 던지자면 난제 딱 그 그뒤 잔다 잡아든 저 정물에 어 콩기 장수든 저 망고 단다 제보고 받다 제 요하르스에 송도와 내면제 단도 말한 저 서류보던 저 음에 견제 저 송바 있나 아니 타성을라 의응을라 지용게 그 단다 서류기 면루사 그러와 어다 뒤 콩기 사든 남거리 제니 숨게들 요래 우지 양식이래 우지 면사 양식도 와 왔다 던져 상망하는 저 콩내 기업인 시가 루디오 학벌도 대 급수 봐봐 쉬어지라 아니 저 군등아 봐 그런 저 근데 보다 성원 주고 그러냐 그런 저 증내 용도하게 다 뒤지 차버려 야 말은 저 피제 치수 던점직 야 내려 거 벌 던점직 뒤순데 대급려야 벌 아니 직변에 용수적으로 맞아 단도 서리 점수 될라 시다 말은 저 피제 중도가 좀장 가능성은 저 군등아 봐 그러라 아니 벌게 탄다 근데 보장 생활주 대면제 아니 말한주 탄다 전불링을 무빈 차고 쓰네다 다치 견제제는 남고 누구 쓰네다 아니 제보다 제보다도 야 내가 처음으로 와 어다 내가 자체 못 된다 소용도 아니 신에 낙세가 졸라 아니 비제고 있다 고급 신부 시부지 때 말해 급대도 어다 디즈는 급대도 아니 벽에 어장구 개봤다 살이 개수 점수 개수 아니 착수 작수세 열어서 딱 증내 뒤 낙세 가래 있네다 개수 디제수 개당제 아니 바디 쪽도 쉬어서 차오르와 대송도 안 대랑라라 아니 디 레저 전부도 제베 유림랑라 시내야 피제 제베 용도가 원다 대송도 겁대도 수총을 했으나 맨나 짐선에 차바 있는 아니 두고 허바스 열라서 에바 파투스 열라서 에 단도 로가 에스게 되냐 말은 짐스 허리 짐스 가 있는 락자 소자 있다 띵시 치슈지 제거 바디 고나 쪽도 이런 시 전부 맨나 장을 차차베 있는 단다 제동세계에 사제디 뭐만 세계에 단다 생활주고에 걸라 아니 세계 락시가 차 제동세계 되네 야 잡고도 와 디즈는데 제동세계 되라야 중에 가리 있네 디 적도 좀 보죠 디즈는데 되는 시에 가라서 소가 에스게 될 바디 세워진 가라서 허리 점수 세계 동도 세워지 다수 제제 급대되게 아니 에바 파토세 열어서 우군의 제외 있는 점수 오진 최면세 열어서 우준라 잠야세 열어서 다든지 개버시 세워진데 중사 급고도 공주 한 차지 단다 제포나 나올라 나간 나올라 한 통곡이 레주여 바디 장만 맨담 바디 두제 토칸라서 장래서 대바딩 안주 대빈 아니 바디 할에 컨텐츠에 니 상바이나 삼사 그때 주나 등하란 소 로율레 대바장 딘력 개바딘데 chungtuwa oda katudu larine cheba ine bina bade lora denzi nubusi yela sowa tuji bade ngaranzu zangmyo ge ta mensa diya shira pija tangna ge gitene

0: unze chunyi jasu tsiga tongzu keba shiabu tinda hali ya tinda tsangma gabdi di tongi duga dida dida bi ani aran zu da lera chenpo tinda tso yungdi ani di shira ti yungdu di maza tando purama po di disi senja jasu shanga gabla tanda chodong zamli genji karja sunga tongzu nangla la sida ani tongzu nangla la bai di ngumia purama po di shangdu yuga ani lakshiba tongzu saja kanyayi di mingtang ani tongzu la laja kaja jayagu mene bai to shibra guna yuang duga wata aran zu ikza tongzu la sida ani 그때도기 문에 정례 표현을 낙자들이 비제 근데 정말 되죠 장마 말한 주시 또다 되죠 다 대단 대답 말한 주다 디 표현을 주도 할다 개부 세번인데 말한 주 잼스디야 비제 땅에라 된 체제 전부 유배다 경화 말한 주 쉬는 쉬움 하자 근데 부지 낭로로 망부지 땅에 된데 배준 장 그런 식이 맞지 용세지 마시오 드린 루전 책에 낭도니 받디디라도 와 한다 배송 잠적하지 뭐 주시오. 단 알아서 얘는 두렵 좀 주네 마. 알아. 전지 주여 있나. 단다 별랑 알아서 응원수 제주여 봐. 아니 별 잠벽 때문에 제가 있나니 디 단다 현대 쪽락한 게 단다 쭉 꾸접을 예배 뒤지도가 돈 받든데 꾸녀 가지고. 돈도 상마 말기 디인세네 단다 잠벽 뒤에 있나면 좀자 가는 랑타기 디 담반노 배가블라 초고자마마도 상마 매버서도가 땅 알아서 잠벽 겁네 제가 있나 단다 말하자면 오늘 제주에 들으셔. 제부정하게 탄다. 네 최자 주변하고 최자 어디 최자 군대 탄다. 정말 말하기 잠복급이 돼. 소진들에도가 어디 대급수 배부랑 글씨 많이 미치. 안 급들이 자갈을 담 배율로 속고 된다. 여기 개부된 데 대리신 소연한 저래도가 탄다 최자 탄다 세례를 쓰다 하고 빼대 미수 잡어. 안 남자 탄다 그지 빼대 말하자면 소년 되고 싫어 소연하도가 급들이 패진을 응연도 삼아 당이나 최자 승제 감독을 당계로로 와. 탕기면 다 자나네 제가 있네 점수다 탕계로 그 점수도 약실지고 자나리 단달로 주지고가 그 그도 빠데 세버지 말한 줄 읽네디 탈수 시중 더저래도가 뒤수도 말한 줄 단다 송전티에 단다 주제 주부 동조도 빼디 남아 잡으리샤 그 그도 배제 자나다 두 번에 개버든 저 배제 아니 년보수 버디 데 잡으 세버리샤 등상 말한 줄 디도 저 말을 하고 시험 받아 빠디 남수 동조도 그 수념 더보 빠디 세례 동조 로소 동조 더보 빠디 직승전한테 던져 제례 제어 잠기 때 개배 능주시부터 야부인바 또 간부인바 맞 응원수 등하는서 전화시부지 제 그래 어디선데 던져 제주도가 대면서 던도 다시 예를 탄다 소가 원스게 되나 기를 나간스게 지민도가 기를 나간 나로게 탄다 던지 던지다 되는 이세제 어다 던져라 던지디 독스뛰다 하나서 하고에 있는 남자 돈아요 던지디 시행해야 아니 몸에 탕기 그 시행해 아니 던져 하고 던져 잡으시 라고 할때 수기디 남자하고도 같이 남바디 이하윤이 옆에 니세 뒤에 던져는 부배 부리기 만나서 동바다 잡으시 라요 독스티에 제어당 남자 but now in body 남자 하고 또 대순도 던져 장마 짜지면 싫다리샤 나디네 안간서 뒤럽 뒤값을 집이 제바 있나 존재 다 된사 여여받으려다 뺀나 제본 군배 서진 동안에 나오고 짐수 군녀 먹고지 던져 장마 뒤럽 중에 뒤지다 주룩 나와 생겨래도 왔다 할애 들으샤 던져 장만 남바치라 그런지 대만저도 세라 소진 나로기요 야 세라디 단다듬지 샤원 주사디 디난스도 스코라 점지나 아니 대두바 지면서 군인 인 같은데 온다 던지 장만 그런지 드럽 조용하다 주루 던지 겁라 상결해도 던지 소자 던지 대비 있나 天山 소자들 저거 말이라야 그런지 우면 배부를 하는데 저거 말이 배부 소자네 아니 배부를 하는 게 소자 주 주로야 돼 세부 이내야 소자디 나로리야 배부 수준디 그걸 하면서 소자디 시다디에요. 마시다 선제기 군녀 동도 상해급라 두주간의 송배 디 배나 선제기 세시요. 세례 남주 세례 입 배나 천상 무슨 주소니 비제상 부제주로 접어 동주 세시 망고 주송요. 데 상의 유림 나라야 소수 딜 수제 시다도요. 구수 딜로 인내라 식단에 제베 있는 배나 쟁세전에 제베 있는 소소소 해주 시다요. 어디 동주 상만 알아서 배송을 시 제베 있는 동주 할례 드리셔. 다디는 알아서 짐수 락자야 텐데 피제 중에 유림 낭로 제베 있는 아니 단도 제포잖아 낭로다 그런지 빼디 따위 명문 바스게 될다 그런지 수제 짐수 있는 허리 있나다 급디디 그런지 근데 포장 그 상황 수고 급기 안데 소재 다 닝주 뒤에 정말 얘기 쉬워 디 낭로를 빼나 그런지 통고 디 사가 낭로 통고를 주 단도 영문 시험이 맨담장 되는 디 낭로 디도 단다 사가 낭로 직심도 남민도 돼 저번에 강바딘데 나올던데 두 시샤나샤 내주딘데도 할래 얘기 드리샤 소고 제베 있나 Teme zai tando ngaran zong mangbo jaya la Ani diyo re, tando jangzi zogla khanda baigo chwe tando nanglo ge Ani jimzo, tam mangze jimzo re, jangzi di la Sisaan di yungo che, bati kudu yu ya jimzo di tando ngan zongo su tongo re, bati neju di Masi ngaran zong pyo ge lu juu thawla chewa yin na Neju di janan rabo chi shangwa re chewa re Kanyan zi na tenpa chita gobla Zong tando cha yiba doga Cha yiba la tangbo di chungo re Lomi chanju di janan ne, ani tengzang changan doga Changan la lom mangbo chwe che, hongi mene ya di jana ki nenden juru ki soza dinde pa piri la ya nam che ani tila dine tanda cha yi bar di shangwa yin song nga ranzu nenden juru chi oda ka chi ki dine usum jang nga ranzu pyo la jimtsa lakta tari sungge dinde yore ta dida nga ranzu dine da mari ko tenpa nga ta kubla nga ranzu pyo la jimtsa di tanda ngu se jayu chokdu yore ba oda yindu kangda yang nga ranzu tanda nenden juru di jana lu bati tonzo roso tonbo che bati nenden tonzo bati jenyam tobo che chik 제보지 생애 동주 상문 전화 고소 인성도가 뒤도 잡으시 싫어요. 간세나 전화 내된 주주 동주 단다 말을 그 탕기 거기 내된 주주 동주 때나 남사하고 그래. 뒤 섭다. 어다 그게 장제 빼주 능력이 분배되 능력이 왜 내주디 안 되고 말. 와디다 딜이야 펴바랑하게 딘데 전화하게 딘데 지엔 딘데 요 말에 바도 펴바랑 거 소세랑 지엔 상도가 아니 바도 구탄도 상마에 쇼샤도 뭐 만디 루이츠 돈도 야고인 안 남사 돈도 바디 러블로도 요가 된다 지엔 시라 냄주 더 보지 말 단당무용 송아란서 너를 그 점수 다 약수 되게 상마 다 제당에 대해 있네 장수 빼줘 될라 쪽도 체도가 다 딜러 되는데 문에랑 함성 말이죠 점수 디마도 뭐마시야 검대칼라 쉽다 망고여 그냥 리네사지 나로 터진 송부로 봐 디르샤 디응아란주 탄다 파르기 응아란주 점수 낙자치 니샤르기 점수 주의가 있는데 디르도가 탄다 암도 다 송을로서 응아란세 주는다 탄조 치조 응아란주 별이 되고 있는 많이 매치 응아란주 다 별랑주 종 낭로네 주의가 임바 있나니 아니 베나 디르샤 현대 쪽라한 게 탄다 디 반지수바 공구상은 구르는 부치디 디다 안내중 공기 작다요 대마제 단도 공기 이게 장원을 제가 있는 단다 빼나기 가동세가 공부되라 라고 망고 시험도가 안 되지는 몰라 공부 없었으면 돈도 상마야 소재 면접 공랑 켜주시 부유배 소재 면접도가 맞대 개부시라 중시 나 돈도 천지령식이 두렵소서 뒤래도 장원을 제가 있는니 벤지군지 주변급기 단다 짐수해봐 개매말라 공기 차수 나 단다 장원을 시라 망고 열고디가 어디야 배디 lokso loga siyaniya jik miksa teyayu dindajir isha sumba dila ngaranzu lakshi dirang laklen chi tangi shecha khaji maamudu shugi thangwa dila ngaranzu jimsu sotangi namdang toni shuyu na ani jimsu dila lala sokba songchuk kari siyangba inya ani dila dindajadu chinti chungsum chewa siyangiya chungun siyangiya ding siyangiya lakza tongzu kurang namdang chewa inya loga risha penna ngaranzu lala sokba chenpo dindajangyungdi ani kari chikora isha na ngoyola 중시들은 거 나눠라 신당 자로 서고 던지 중시랑 던지 등산하는 저 등럽이 뒤 점수 세그래 늦죠에 점수 시단 잡아요 니라 하는 저 신인네다 양재민의 자인네다 등럽이 나눠기 중시지랑이야 안 중시들라 때네 아니 중시디 나눠라 아니 배나 배말라 서고 등제 뒤제 나눠라 다 속도 붙이 손자 안 뒤치로라 딱과자자 뒤 서단 루지 그래 나는 총어 던지 가르치고 그랬으나 자수단 잡아지 하는 저 자수디 확동수도가 문이야 림버 진도야 랑 샤브라니안 숨지야 곽동 곽동 림베 손에 타마디라 아니 봄에서 봐인 아니 카두르 문이야 야 랑용으로 봐 어디는 시 소단지 디지 로가지 그래 다 되네 리멀로서 어떤 저 서바인나 야 돈주 말한 저 로비스 그래 루그 빼서다 아디 로가지 그래 되네 단도 가려 그랬으면 배나 바 그리면 누가 배나 말한 저 참저비에 바스 열어서 봐 돈주 해서 돈주 어디 돈주 소단이야 직직 어서도 지당 알아서 직체야 시 소실에 사나 저기 남다는 제베 있나 땅 알아서 짐스 듀브제네 시오베 있네 듀브제 딜라 직하세요 직 당고도 가려서나 사마스 그러봐 또 배우고 사자 가서 가려 요래 세 봉딩 림버직네 저 도용게 아니 사마버지 등 그래 사마버 딜라 아니 그런 나 신도 좀 못인데 요래 야 나 징세 봐요 나 동동이요 또 있는 알아서 남지기 손절 수에 배나 하고 있네 라인지면 가려서 내다 다다 잼수 지역이 좀 제대로 사 마부 임발라 아니 나 링류 딩디 약수요 아니 딜라 도시 소진데 대익도 요바 된다 요나 아니 고 점장하였으나고 저지디 체타나 아니 쿰슈 전부지야 저지디 총타나니 아니 개루 착부요 말 디손데 직 사마부 나 링고 저지 요바 강식라 쿰중주 임바 ཁེ་མེན་བ་དེ་རེག་སར་དེ་དང་ཅུ་ཆང་གི་ཨ་ནི་ང་རང་ཅིན་བེ་ཇུ་དེ་ཆི་ཁོ་ད་དེ་ནང་ང་རང་ཅིན་བེ་ཇུ་ནི་བ་དེ་ཁ་རེ་ཆི་ཁོ་རེ་སན་ན་མན་དམ་ཅིན་བ་ན་རིང་གུ་དེ་དེ་པ་དེ་ཅེ་ཅི་ཆེན་བོ་དེ་དེ་ད་ཨ་ནི་མེ་དུ་རེ་དང་ཨ་ནི་ཤེ་ཡ་ལ་སོ་ཨ་ནི་ཡ་ཇུ་གི་ལ་སོ་བ་དེ་དེ་དུ་གི་བེ་མེན་དེ་དེ་མ་ཡིན་བ་ཅེ་མེ་ད mendam sikho. Da di na riksumba di da zadam raya. Da zadam di sonjo ka jila ya zasu danga jil lakzay shor. La di nda so, chimba so yana, ane di la ngaran su sa dagaran ma siya bache ane, mela, mecha di chaya, ane so dang chaya, zasu dang chaya. Ko di menang lo sik chaya ngaran su zama so su chaya, di nda chakbo. Da di nzo sik chaba ina, ane ko chakbo si cha chaya, lo mangu di ya, rwa. Keta yu bas, na dang todu basi kaya tanda. Dunpa chungchung chuar kunya, donzu zangwa sik chua chakri. Tata halega surun yagu yuar, paparang kati zidwa. Oda donzu zangwa ngaran chui gyubzhe khongna chabayin. Ta gyubzhe di lanyo khanche chakaray se na, benna thangbu jimbe ju, jitang nam ju tata, jejebu kubhe ju tangge jimbe ju di la, sa tanda naringbu di sama inata, yana sa nabu inata, sa naringbu di la, sa di thangbu, ane do tang shingla zogu tenche, yagu dung, chima shibshi yagu suyana, ane jaksa tenche, ca la chang. Go shibshi di, ane di nang lo la, chulukne ane damba sukruwa damzi kre ziba kyangla ngoma inna pyosho chikwara pyosho chunangla bang ane ko pa si cha ane pyosho dintra dikwara di di kyangla tandu pyola yuwe ane chaymas chayne ngoma di chikwara ri kyangla yuwe chaymas kajidwa chaymala rikni inza yuwa donzu chang gunga chakpa dhev lianu chayne oda donzu changma shibshi dintra la kuya dik sep cha ane di chima tang ane pyosho bangjwa di ane shuk dakwa dintra dikwara 제베이나 아니 진네 나림고 니네 먹여봐 숨네 아니 고 자디만 거 되나야 파츠 키디디 양보 근데 딘데 켜 주시라 또 딘데 한 거 제제 아니 고 유는 거 봐 딱바 딘네 뭐 제제 아니 좋아 그래마 딱바 님보 소용도 아니 소통 분데 하고 지라요 말한 저 화생 얘기 주제 약수디 가려서나 세상에 말이스 거래 니마야 말이스 화생 얘기 주제 약수디 말한 저 진바들 점장하스나 딜라 직내 말한 저 진배디 나와라 소소 렌단치 외무제 카레네 데죠 거래 니네 진버스게 딜라 묘정 도시시라 지금 말했어 디고서 말 숨어봐 그 승객이 박산 남다스 그게 진다디에 마음 발응에 뉴 도시 마셔 봐 뒤쪽 거 삼사 삼는 용구 말 봐 어 뉴객의 짐라 그 뉴 도시 세우 말 봐고 어디서인데 디 넘버 다 보셔 봐 저리 제네 숨도가 어다 말한 저 딘제 말한 저 다들 나도 와 다디네 말한 저 딱바 통들레 단도 디어 딱바 뉴만 직당 야 야가지 그래 나 뒤면 되나로 자딘 망아지 야가 되나로 아니 빠디 쇼담스엔 빼나 쇼부지고 제제 수야든 아고 빠디 뒤면 되는 알아서 빼나 하고 생각이나 구슬로 접었던 저 속이들 자체야 돼서 아니 대강라 남자든 저 단지엔다 샤스게든 저 집자든 저 소백감나 다과 야가 쇼부지베 다과든 저 수제 딘저야 단대지에 되는 녹수도가 온다 돈스 상만 말한 저 비벨 라자다 캐주 소지레 아니는 맨담은 자셔바 있나 아니 더긴 쉬버는 시레 고 베디 메시에 쳐오지 사디 딱와 뉴뉴라 메바 카지르다 맨 장장 체제 안 디낭로 딩당 아니 주식당 왕라스게 돈스 제지여바 돈스 직소제 연수야 직 딘저여 다디는 돈스 상만 라자의 소베급라 아니 라자 장주보다 세범이나 고 맨담 돈스 쿰바 침보지 샹베 겁라 아니 파주 검디 아니 초아주 얘기 냥 가시라요. 던주상 낙제디 있다. 정제 전부 지라고 하. 다디냥 가란 주 자담 자담 수에 될 아니 다 쇼부다 된데 디에요 말이. 딱과 호란 지줄. 다 딱과 호란 나림 거제 야구 주서 딱과 호란 짱냥 수소식 좀 좀상 가서 고 메자당으로 와. 메자당도 낭로라 쇼부당 생바당 야나 잘라서 보던 주요나 아니 혼주 측자 낭로 던주 측 아니 주 사디 짐년도 주 동영도 참마 식주 참마 차주 고 낭로라 sa jikwa ma ta chosa yuwa ma ra. Ta diya ya lakzaya loa khansi ri siya. Ta di na diri tanda loo ki loa bi suya di. Ano zu bena loo lima loo soko loo jibaya soba yi na. Yang di takwa di ya sa da tinta za tang shuku loo soko ma jibaya chayani suya chwa ra. Tandu di gan jim ma yin ba bena jazi si. Ano zu tanda jengzi na tunjwa ki tinta. Ano zu yang la duwa, yang la jabu tinta. O tinta chayani jazi si. Tongzu di ya suya tinta. Ta tongzu jamin ra ri siya lakzaya ki.
1: Pegi Shirila Gyunga Nansi Panangji Khadi Pyoegi Tingrep Kewangki Rikshon Songling Tora.
2: Tadakiki Senshimaki, Pyoegiong Shedashibi, Gyundu Shijiri Senyi.
0: Tadina Lakjal Chachabi inna, Lakjal Tabtabi Shirarisha. Harin Tangata Tanzu Chibi Ngoyna Cheba inna. Tangka tang yang jibay na sisang kunye siyang la sogo tindayagi ngayna jibay na jimso lakja jiraas kuwa maari. Lakja la dibayan sige. Ya soya yung diyo gaya na diyo gaya. Xing tanda carbar duga. Xing caba da dinta chakxin la. Chakxin jitang khari chungne chakri. Ina yakshu yita carbar. Caba da tanzu chaya na suy diyo ane lakbay soya ka diyo gaya la. Ane shibcha chaya yung diyo ane tanzu xing ki tanda lakja dinta pechi tangzi suy war. Tati tingsang ki nukjo baya. Lasopotan zui jemsu suye dagaran risha, xing chigiduwa, nyungma da xing lasopotan. Ta lakze ne chebayi na, tengsang nubjobe jemsu chigiduwa, langaran zui di ya, lakze tanzu hajang di risha, pysun sabu suci. Pibe zi di shira mangu suyoduwa nguwa ma. Lakze di mel, di bian sikri, xing suyo, ani xing kanyi suyo, lebli kanyi. Da xing rinpu chungur wa, bena to kang zi suyo rizita. Di gang la, ani zemu nyi la, ka lebli suyo di la, chigla jamsha dunje, jambu zi suyo rizita. Chigla kharasana, dinda chaksaya dinda sikdaagi ane tsu khatiyumri, khat dinda shibshi dinda. Kha shibshi dhombadi kharasya kharasana ane lhati shiangbaya kabla. Di sadyon tanzu nanglawla ane jik dodla sokwa dinda dushib dinda yobayi na koi nyumri chiyat. Ane nanglawla tzatang di shokula sokwa dhanzu pazu nyumbu nanglawla shokwa rikdi pa nanglawla lugiya kitang. Ane sobda tuyantaya kishayat ane khati robro chiki suyani, da lhasangwa la chachaba inaan sedajo sikiduwa, kwa robro su. Zangwa la inaani zingra sikiridi. Oda dindragi suyataan chiki. Kha jamba di pe chachaba inaan, dakwa di garo kamba inaan, jamsha di yantir. Di mingla uru sikiru ngana su, uru tiap sikiruwa. Bena shala tanzu kala, nguima changi xiajin sikiruwa, shala jamba tanzu kala uru tiap sikiru. Bena ngana su di aga dingba inaan uru tiap sikiduwa. Uru se na, dakwa pazu shira dharaya tandarwa, osu di lagu tonzo shangduye bati jambu suyukruwa, jambu suyuye la lakja di ka jambu di suyukruwa. Di mingla di bihan sikri. Tati na tandu kharu kukura zayna, ceshi li yela jirgze sikri, jaga sikri. Tari tonzo li yina xingi ce suyukruwa, nyungma xingze sikri. Ngaranzo jamsu tonzo, ta la chenpo tonzo yina xingze suyuye yore. La jitang jingda chungye rik tonzo changma, ngaranzo di sikri. Jirgze sikri, jaga tanda di kurdi jabiye jaga dini minduka labzaki, o di nang shiki jaga chua. Di ane caishi linya di chaa. Di naa ngaran zu xingla sui pe dibyan tonzo ka tonzo sobju jebe la ane sikdara kwaari. Jaak jaak saa dintra. Di naa kari kwaari zina chungdi jebe ya ngaran zu abu jebe dui tikji jagamin dukwa. Chung jebe baya tikji oo tikdi nre jee kwaari. Ane lagu tonzo lu pe na gambu majo di shaa di sobda di soya maza wa kong la ane takwaa di gamza ane chokla dhukruwa. Maga mea chee to ane sengre ya dintra rik. Di naa lagu shengi ya ane bangli kwaari. Di shengse bangli. Di naa chūla sōgō tīndrā chūkjī kī pāksī tīndrā rīkwā rī. An tā tīngsān yī na tā chū tūrīyā, janā tū bā tū mē tō tū chū tūrīyā kūna mīndu bā, o tīndrā rīk chūng nē, nūp chō bē tāng chō, jim sō tāng chō, tūk chī kī tō bā, o tā tīndrā rīk tā. Lā chūng chū tāng chō shēng tū, anī wā lā, zhāng kī kī tūk sū, zā sū Ta ngaran zu jitang pyo la sanje chulu taro ne sumji mangzho shabju shuysa di diriyaduwa ngaran zu lagu den sum shengye dil. Dila pa di pibaya tona che yor, pibaya ane dila pa di gyansu shira che duwa. Di ngaran zu tingsan nubjo batang tonzo shengye ki ane mi sungye, gyuma tonzo shengye da tonzo la ane shira ki ngaran zu ngayma tis mindu. Mangzho pa di kurang pa di sanje chulu di sajab dujab shabja cha yungdu ane dirang goyogu. Kungye ke chayadu, ane pati lagu chingye di la shira tangdu chayadu ka, di sungdu, ane lagu la chingri chungsum chingye. Lagu chewa tangzu shangdu, ane di kwaar. Pena, ngaranzu ta lakangzu ru kangpa chigur lagu chayadu shanggu kuyo na, jablo ke changjuwa maray. Di kangru ngayman tangzu di na kwaar chayadu ka, kang shanggu lagu di remonti chayadu pake. Ane remonti li doyane, ane di ngaranzu nanglo agu ru shinsa ka shing tangzu tukiya tangzu, changma di na chaya lingi chayane, ane bo pena, giru, ane zinxin sanay rikri, ruxin sanay rikri, xing bongpo zidang, zinye bazu chokdo ma zing. Ani dila bina bongbaya samdoro, ani tsu yang xing che le jamne, bongso di tunya cha. Tako sugi robza soyungri. Ani cha tongzulo, ani xing ma tinda cha rindunda cewe, ani cek sam tongzulo, bina bongbaya cik, chomyo cik, ani tingme cik sige tongzulo, cham la, ani 或者车站，等着五角街边有不少强的人，行进。

0: 이네다 장과학 수업다 이네다 구매학 수업다 이네다 디제 장마 빼말라 제제 봐 담제도 샤제 안 디치로라 아니 신에 하는 수 딱 와자고 온다 디 알아서 하고 침부생 얘기 나서야 돼 온다 딘데스를 샤 디 하고 침부도 망제 운에 마세요 우리 임바 니를 웃어 단 신에 마 디 레리 잡자 마 좀 버리면 무슨데 아니 타마딜라 아니 미에 디제서 독스야 디네 단도 치자베 딘데서 난 아니 니엘 치자베서 그러와 아니 신에 디응고 군년도 어다 딘랭가란스 다 고나 락자의 구름다 마선 딘랭스탄다 다디나 하 충중 던조 근제 생거라서 던조 상마야 똥벌세요 다 덕잉의 쉬분에 자서 다는 똥벌서로 와 다디 고 락자 장구 맞으나 디 가나 제슈 그랬다 간스나 똥벌서 인데 틱제의 상마 베디 빼면에 머니야 베데네 야 쪽으로 와 야젠 타마디 우두야 김버신 다고 사침부터 디 운에 마서 다 중주디 야 셈네 야 우두서기디 다딜라 점수 지게 락자 주제 장고체 아니 고 틱톤즈 개분만 주는 아니 주는 용고 말 벤젠 당골 안에 빼면 배된 되네 선지 딱딱 들어가지만 주는 아니 구수다 배된 가질도가 배된 중주지 구수 빡도 잡았는데 약간 배된 전부지 구수 떼지라면 온다 딘저기 전신 못된 용고 다딜라 정제를 싫어 과 던조 나 과학돈 쓰고 과학돈 쓰고 좀 생각하는 나로 숨쉬 보여 봐 하딩하는 저 딱한세 벤나 등산 누르죠 발라서 어떤 저 있는 미드 어떤 저 똥발 세계로 와고 가요 있는 나란 전도 상마 전제 실로도 저와 돈도 상마 하던들 숨 피우고 이제 상마 똥마서 그러와 근데 디스인데 당고만이야 배대냐지 시민의 림바신도 야 배트 다과디 감라딜 처럼 뭐 전이야 디 배대네 야젠 틱제 등기 등기 등기 전에 타마 아니 우두야 수저 근데 딩하는 저 지단 등산 다 용접기 낙자소다 니들이야 다데나 다 로비스든 다가라르샤 로비딜라 로비스는 디스거리 리멀라 속거든데 말아서 룰을 땅 얘기 베티스든 아니 과학도 소네 디그레 과학도 마세네 디그레 코로나 바디 군데디 소소 가르대야 유네서 소여서다 마감자라 디 파르딜레 안 딜레데네 루제그로 와 돈졸라 아니 소소 가르대야 유네 소소 남규 가르 장아 유네 고소시안 디도 아니 대마제 단도 로비 충네 디글라 저지스 이젠 단다 니슈스가 되게 데 양라 잡지 수원은 돈도 상마 띵하는 저 단다 플라첸부 소가 돈도 저거 말해 배체 좀 저지 쓰고 수윤도 아니 고 양라다 버려 고 섭다 시라 퉁금이나 양 저당해 저당은 고 님부 책으로 와 돈도 쓰는 거리 좀 보시는 수요야 돈도 다디나 시바딜라 레스 디 바할로 소고 돈도 마비스도 다 돈도 바할로 소고 돈도 마비스윤도니 안 디요 말해 다과딜라 짜다 돈도 제고요 말해 다과디야 사 찾고 시라 제가 말해 사 중세 소바 chilo di siere nanglo ngela ba so ne da yang lhu khar so ne da ngela ti dagwa di so jimbe jimbe so sana ndi chilo la ara jo re tyap jor je jimba chin do re jimba nga thuk tyin tyap cha thama di la an chilo ne ko nanglo ga ti cha gre ti cha gre shu la nga ran jo tan da re rang ge din da re sir wa ko re rang ge so ta ti chu de gre ko jimba chin da ja gre wa ji ge ngal jing jing da din da jo ma din da ja cha ani cha bu cha ani ko shu la jatsa bata nanglo di shikyure, di zangma jashikyure, jashana, ane ko shiwula zhe re dhyanga di toyungri, la inne dha, shamba inne dha, nangko yangbu che, yagbu che, donzu sangma yang sudang loka jirisha. Ta dorna nga gongsa shubhe di nanglo, ta nangdo sum sochi shubhe. Kangda yang ane nganzu jimsu seke di lakza di la, peparangi, mashi nga ranzu ngonji me chuja zu gari nteni, bati yanyongi jiegabda miri tonzu ne, bati lakza tonzu, dekze langbaji rede digan ani pebarang namjig zai denje pebarang ge cheju so da tanda maran ju pebe jemsu sege di ani jana ge lu de tabu yo mari jaga de tabu yo ne pebe de tabu pebarang ge maran ju so su lu ji tu yo wa o da di maran ju tomo me be lak zai ji cha ja so su mi ri ge lak zai di ani jun ji ji ya da pe je de ge la maran ju chung me shu jong ge di he ji mo re
1: kon la gen su nam to ge la ni pe ji jim su lo ju ta 台湾的卡能预备退入林中期全世界人心机增加这些他天天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一个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一个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其他那种天天的培育金水老林期现在所有过年

Yeah,

0: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윤두네 베데 블로그니 네 초에 차시식도 교류 테르디 미티웨 마웨 베데 망점 따와타 베데 블랙보테네 퇴바 자시르 사디 리그베 타르웨 변종 조경 제바라 랭니기 두슈 기스 비웨르와 유 지제도 생랭게 니자란 하사 총기르 왕부 윤젠기 니메 따종 십슈 세지기 조된 조의 조된 제고 베도 디고르기 십제 난도이 이시 양자란네 렌제 소로 모드넹그리
1: Sangalenge, Nyacha Lhasa Chongi Wangbu Yunjian Ki Nyimu Dajun Shibshu Sisi Ki Chola Lungogu Chunjun Le Zidong Ki Jodun Zowu Chudun Chigu Jizu Chene Bidi Le Tuan Batan, Xiamdi Shuyu Yongle Chunjun Ki Dushi Dienpu Zogui Bi Chidun Chedi Chajun Ngui Le Dine Chunjun Ki Dushi Misim Le Subar Che Yubzi Chigu Bi Yu Tu, Le Tuan Bi Wangbu Yunjian Ki Nangmir Chunjun Ki Chudun Yige Zhe Batan Ji Chu Chunjun Ta, Lokjue Dinja, Sejue Yir 규제춘중제기낭튼친부시르미디초용탄십차배고네친리캡데키치자체브지춘중거르키시제티웨콜라와탄콩도야부추치레튼베균댄키초와탄송제텀습체디산에사도도균댄키추춘중치더비야부타덴자가로춘중체베균시 코대와탄신라웨게제토네 Sengalengi, Chamdu Gorchi, Dundong Sungyatane, Mangzui Chawa Chimbushi, Jupsindu, Shamla Tigua Yenang Dunshipta, Tinzil Hundublane, Lingi Tsong Junangji.
0: Nidong Zeru Loni, Pusiwe, Jingdu Dangne, Long Duju Tunga Korwe, Losi Yinshin, Kanjong Satu, Mangzu Lexu Dongwe, Chajungu Yitone, Wedong Chue, Luju Yi, Tuizam Kajin Tir, Suwa Shushin Yu. Penjong Chamdu Chongirki, Mangzu Ki, Gange Tang, Rigongu Lamikdi, Dukun Ningbar Gyorguita, Sarbi Giledunla, Gundi Shukjin Dangshin, Buzi Toe Pigeki Chungjela Dene, Mirika Gimangzola, Pente Junjuru, Shunin Jashinu. Mangbenki Bizun to Dugi Jigdi, Kumengu Guru, Chitun Dong Sumjal Hazam Dangwe, Kurubchu, Daza Keguiki, Gyorgu Namjanti, Dile Tawa Sumbara Jungu Tsushin, Mumba Darna, Tawa Junibara Choyone, Leju Didi, Zidu Cheguri. Munche, Digutire Kenyin Mawata, Rolam Tokjin Gagwa. Sokshubyudung metewa soji gane mangpunyeyu. Tadengi gyurgyuchu, Jolam gyachiri dungyuru shungling gyabamase, Cherchutang zokshu dongchatang, Chakshan loki malachye tujiktu rinpur chesing, Tana chungmi duyakang nangki chuloki limdikyang rinmingang gyurgyucheyu. Thakbaratu, Langkuru jokawe gane seji, Namchang tiina, Tujie jenki lingsu langkuru joksa sejuntang Jolam gyachiri dangwa gyu, Langkuru joksa gyatang jubshilakzam sartu suyu. Zogchun chirin, Ale surin choji ngengkyu rinpyu, Chungmi ridun la nyenbe, mangzuo ki ngakchu che mi tobyu. Tedang chepjik, chamdu chonggirki juju nubay junche mebara shibza jendu dangshin. Niway lo sherin, mengwi goro chiwa la dangdi, buglam nyujie chumiso, chenze ki chedam nangzhen che ne. Chungku yume sawo ki donglam chawai nensu, cho yong ne tido chebari. Ngujub ki chedab teda, digui ki jibay shibshu shenze nyude ngang gangshin. Cho yong ne chonggirki jikshu gyoba sartu dobe, Mangzuo ki choe buje tang digi ki sorna kaiyu lagyu ki torti chungyu. Sengalengi, ngari segui ki chongsep shunglan ki buje rengin la guntui gundi dangdu, shamla ti gori ki nangdun shibza isi yangjian la ne lenja zoro ngurri nengri.
1: Sengalengi, nyewe lo xe rin ngari segui ki chongsep shunglam shargyu koryu guntui lesu chene, xingzuo mangzuo ki chirgyu cha gyen ngunse tuibu lesu chenyu. Minghe para ngari segui ki chongsep shunglan shardong tupze ti, jili, chikzhen nga dong gubge chukju ribdun lakzam simba ta, zong ta, xiang chong, cha gyen zong be jikzui chongzu jie su shardui tupze gyeche gya ta, gyeche gya, gyeche gubju kubdun jie susur sin yubzi. 龙阿镇九十八人，我是社会区人际金纳，创设计熊南社专，给准南产业区六连大瓦塔，南菜基里是给团聚团团转吧。孟伟国同居了九十三大年，湘潭创店二塔，这次创作业，人群创作中年阶级，下周那天他最前一届，我是社会珍珠金针菊，组织脱单可以艰苦啊，园林期我最七八塔。况且，今年年头你去资助了我是社会区，给这种没面向去。给咱们出国送冷天呢，那么请创作牌去，咱们才进了团聚学生身边，向咱们集中列车六连大娃的，孟伟全国同居了二学生新白塔，咱们产准新白节，那么请创作他，五千创作下周给国库共同给他，给咱们出国送，给这种去门面向他，要是想具体牌个人不牌给，给准咱们产给推过来团了，规定点不动给他，咱们产六连大节，给咱们出国送冷天西部，下当同给他推送。三里铺创作塔，然后创作下周那天他就同呢，拆建装备制作创作了下周都在提，加些加新旧音不接。我是社会企业托单塔，到江浙水局局军队顶十多单呢，南边林路塔到江公司塔，你们来看，新竹不接松都这位军队企到江七单出席前的，七来间企到江本卡组呢，到江连团创作间塔，春节间土球丢了规定单元。明儿我这社会图到江滩见证来年的习近平去公司端谈，到江开会到电白起来我预备谈，起来你们来看中秋黑灯谈，创始熊兰到江话，青铜街谈送去手机去，云顶去到江来个收入不是。龙阿镇九十八人，人最近呢，云顶去到江孟伟国同居了送黑灯谈，到江来这孟伟国同居了二黑灯单位，熊兰去协助女不谈，快点去再投入点不清又不是。
2: 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给鱼品上涨，搞得同居了年冬来点。品种的样多，不再脱尾，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也让鱼缸。
0: 三个链接，听的品种农村认真来控，拍个农村起深入了各地观众识别来前，学咱们大家适应。来前的种植艰苦难看，点子那么拉长，是不是的千秋难看，你们吃点拉长不算针对了你的。
3: 品种龙井年轻脸孔，配给龙井脸，他的龙井老皮脸真熟人。
4: 广东历代科学的配件呢，俺几代团结组织写不来，唐伯康给团结组织谈，你不几团结组织，说不七团结组织这个过了呀，我都输出不来。你在地南了呀？唐段哎，今天天气南西西吧，三十就属于就足够了呀。我都得不得继续？今天进入了马队边车，让我见写不来，大概过了呀，也能过足些。我都修足月，今天车三十就数西边的，团结就足给南边我呢写不赢呢，三十就数的，扛啥个记者，点白推你，三娃就不热。第一过了呀，也能按照杨家主编多吉那个这边准备往文南了，下面蹲着就罢了。说你扛啥，扛你滚了我送不得。接着第一个不给啥些就说的，从扛点把就不得是呢。杨家主编多吉那个送不能行，说你扛啥个急着困难就不得，罢了。他第一就得扛你滚了我送不得。扛你滚了我西北的黄东我的松什么能行扛啊扛的呢扛沙糖大个能行给偏不说基地给团点把了就个银戏送不得但沙些就说的扛沙给基地了就个这银呢俺就别下降我的需求的别那恰恰水提松啊完了水提松啊大个能行给输了血养了水输了血松啊血不得不三十九岁的纳米糖他个能行给车铁大给压大的叫我铁三十九岁的扛啥了夸的不本来按住空度下边别觉得了一些车节我就说不呢水输了血松啊血不得不三十九岁的了七点车子绝对在呢给你丢个三十九岁的扛啥了夸糖前面输了血松西边输的拉顿个车雨点把拉地顿了绝对着呢让血色雨扛下去个银把继续的夸起吧大概能行给输了毒接把得不红都西边 베디다 창마로이나 남이 듄데 자제 강사기 지대지기 코드 템벌 주고 샤다르발라 양아도 베샤나 디그레 베나 수친숭암 수티숭암 시바더블야 차순의 슈베이나 수친숭암 수두전에 조년디 강사 이부지인바 코어체브르발라 수치숭암 시바더부 시바이나 디가 구사셰주수디 지제 강사 르모더블야 지에기 지제디 강사지 뭐 코어체브르발라 제당 수치숭암 시바더부 공도 슈마타게 베베나 수치숭암 시베 수디레야 치바세지기 자지 제두전에 듄기 사셰주수디 강사지 임바 루알라 강사티양 치바임바지 치아월 제바루알라 제잔 다디디에시에베 수치송암시에베 테당 공두시에베 수치송암시에베 수니 강사라 코어이나양 코자디 미직바 수치송암시에베 디니 치제임바 당 수치송암시에베 수디니 치바임바 세월 제바루바 강다남 베티당은 안돌로 카르스에시에 제어드베스나 지제체 사십주 수디 양난이 남이당 체소하고 둔러자 양난이 저와서기 민기 둔러자제 고제드 카르스나 강사 지 고알체바 더불어와라 다대지 슈브능신 준비왕문난에 강리 군러 오시 숭부능신 강아 강디니 강사라 코와 다가는 신게 펜보라 코와 소기 코든딘데지 세월 제발을 와라 이이나 자와찬에 강의 주주고라 계신 타외권에 모두 슈버레데 대린양 아주 대야 빼주리니 잠지 슈제 모두 슈버이나 빼나 강키 강장바 강태신 시바더블야 차츠는 시에베나 베주 퉁우 딘데지레데 디난라야이나 강다 랜숨레버 루알라 다오나 나도 20지치가 치메이나 강키 강장바 강태신 당부 강아 강디 치바세지기다 가기구 기사 기기 야달제두전에 강아 강디 치바복지 코알체버 루알라 강장바 시베 강아 강디 가르코아레스나 펜볼로 코아레 맨나 장제 시자 락제도블 코아르발 강장바 강태신 시베 강디니 무드 시제타 윤데 락제도블 코아르체버발 다가는 시 맨나 강기 강시 베딜레야 차츠는 시에 맨나 당부 강아 강디 강사지 코아레 강집에 디카르스나 다 지제 이게 암양만나 르무도 부 코알 쳬버와라 디게이나 아주 강의 죽죽고라 두두잠 모두 쉬어잠 마도 퇴무 통 아주 커선 지제 체기 퇴규 죽죽 쉬어벌레 당보 강아 강의 쉬어라 디급대 아주 계신 차외고는 모두 쉬자 되네 대리 대답지 좀 모두 쉬베 디그레 와라 디그레 지제 고라 야이나 아주 모두 쉬잠 다가인 내대야 지제골라야이나 소카스나 초시 남베토네 지제체티다기 등기 죽죽골라야 모두 쉬베예 디신베 멍시토라야 디네 나도 제바 현다나마야 이는 나 지제 등기 죽죽골라야 이외 남샤 지수유바 마무딘데 대난샤 마무딘의 야구 쉬부송샤 알아 나도 다데데 시에 망타나 디네 양카스나 축토하게 그냥 오도 체매 체장 공수부능신 디게 신배 멍시토라야이나 나도 제이현단의 숭배 지대체의 등기주주의 남샤던서 야제샘보보 남기 달원낭제 킨다나라난 슈위인 지대골라야이나 그냥 오도 슈담 다가시기
5: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츠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개 롱진기 롱진 롭티 레젠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메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 나시 예비에 세나 옆쇼
4: 샤나야이나 진줄 마드베 테라완젠 시벌레 치다그 낭스 레 나바 딱 되고 있는 것도 제가 우리 수주에 다데가블라야이나 나루유탕메베 바바메 다고 강사게 코든 근데 습된게 유명게 시제스네데 난도 통조이나 콜라보레 이네 자월숭베 지강딘데 저데 불링가이 담메바르 불링가이 다자르시소게 지강딘데 요레 디콜라야이나 케베트르야이나 시조 미툼버스네레 양만나 제셰 견당 미직버딘데 망부 요레 당아레 다리 그 치제디 치베 규즘 나라 강콕 데디 모두 슈초그 레디 커셰살라야이나 중체제 모두 머슈베이나 내든 카지 세가제 두고 말에 제자 모두 슈베 규즘 나라야 되네 커셰지 그 토알 페지 코가점 융그제 성도 로알라 자제 피고 룬지 세모보 남기 로드 지금 난제 내 모두 슈베 나라야이나 센저 나로낭 슈주인 니네네 카르스나 다 나로 유미기 바바마에 다고 강사 그 고든 땜벌 주베 시제 멍시 조르와라 나로 유바이제 메바레 바파 마남지 다고 강사 그 튼 땜벌 주베 멍시 시제 디 그두 이네 다동 오드 치바 양만나 다데체 롭종 치베 규리 메레 오레리 야이나 툴렁에 난괴디 개치무시라레 로아 개치무시라데 디멍시 토랑 안즈 커지기 따와딘데 오드 치바 이네 양 자제 피걸 누드 세바보 남기 드네 대당 대고라 시자 로아라 퇴바사에 양만나 시제 사바딘데 시에게 기제 망고 유자 다데 다도 슈에 규림 나라 야이나 커지기 제바 카지 커지기 문진 난당 커지기 대세 교난 카지 모두 슈즈유 통말 알랑도 다데 난도 카 무슨 대세 머슈 콩라 야이나 다다세 두가라 디치딜레 야이나 민딜레 문지 치에디 개침부 인자 디고레 치 퇴바징이지 모두 슈그인 닥다 닥다 세야기 민디 퉁을토 닥부 다시베 민주어와라 디 두베 다데르와라 디 두베이나 닥다슬러버데 닥다 시베급기 자티 카레스나 탱아양 안도 롭종 스머 능신 베나 치다 데자 시바 더부 퉁 강탕 강디 땜벌 시베 체직라 시버와라 디급기 자디에 퉁다 다가데 따오나 디이나 닥다 시베 닥지두와라 닥디 컨데지로 코르베스나 닥부 시베 튼다드루와라 오나 컨데지글 닥부 시그레스나 측두 치미나야 제시 딘데지 꽤난요아래 근데 숨으르베스나 왕와보암 조스 제시 딘데지 꽤난요아래 컨데지글 왕와보 시그레스나 빼나차샤 캉다 캉베 닥부 딘데리야 캉다 시루와라 캉다 노르다 노르기 닥부 다가는 신기 싸다 시바드부 최강탕 강기 닥부암 양만나 나도 증발 신예 딘데지글라 왕오보 시에르와라 디나 나도 닥바르시 시에르와 강다 노르다 스드드네 최태당 강바탕 노르소스 닥부암 양만나 나도 증개 딘데지글라 코알 시에르와라 대진 슈버능신 왕오보암 조스르와라 조딘데레 안조 닥버스 고구요레 빼나 차샹 안조 능구 초에나라야 깨제딘데 시에그루와라 빼나 닥부 난라 데메세딘데 시에그루와라 양카르시에레 닥부 구치든 시바더베 깨제딘데 시에그루와라 차당 처무레 다오나 닥부 난라 데메지베 닥부 디 코든 카르레스나 미정지기리야 차주는 시범이 있나 미정디난의 조견 쿠제 치당 난기 튼다 유제 탁주 치왕 유바 양만나 탁주 치베 누바양 유베 강사디러 튀김태게 미 진주어당 귀굴기 남배토네 펴버시기로 봐라 어야 따고 난라 대미스도 전에 튼다 니시에고 하러 봐라 아양아도 대진샵에 빼줘 빼나 낙부 구질된 시바 더블로 야차주는 시에버이나 두김시기 조민나디 칠뜸바탕 양마나 칠뿌바로 시에버지글라 고아래 로발라 제당 낙부 시에버디 왕와보탕 조니가라 고초구에 차요아래서나 죽주침을 때마 능신 고아요아래에서 제당 디제 슈제 답고 시바디 영이 컨데지글 고구구 유메고르야 모르자미 돌아 제장 퇴진 슈버 능신 닥다세디 답고 다시바디 두베 다리 쳬브르와라 오나 답고 세디 컨데지글 고구구데스나 직주 주문 시브 능신 왕어보안 조지글 고구구데 시브르와 오나 컨데지글 왕어보 고아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셈바블링게 공감사 샴라 제츠니 까망에 생구르 년전 휴인 사르그베 멍시부 네시도 총어시나 나주비시 전투 랑게게 지비에 팬디 타딘 계속 추세 뉘세 퇴비 토르친 유진 리카기 강에 치외 지비에 제종 협주 말라 토고 창토 진유 나주비시 전투 랑게기 리카기 강에 치외 지비에 팬디 계속 추세 댐비 파르 유진 년도 야미 장을 룰룬주 파르토 개용기 지규 터주 소냐타 지조 토내베 터주 소개 매비 지버치기 찬용 계속 세시 카소소 미리 다레 코로 년도 야미 주지 구차 구탕 国庆公主节准备出差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庆公主节国 송준이 신례탄 총세부니 시도총어시나 타자마주탄 화해하장부 루리주크 조로 여주도에 뒤래려비지 신례탄 총세부에 넘시 약배 급탄뒤니 나도 추제 거동탄 규지 차추부체니 주도지경멀류바 두토배 전년체윤시 사르구배 계급뉴주주니 시도총어시나 다오콩마시나 계용소 로슈뉴송치제 두통주로 친이당 시동송제 조미뒤신배 뒤송물에 자차 니슈장 차추 바로집시 中国首都堂 牛中央座街, 接近你去国营站别城市三区的行呢, 现在堂部你西伯伯伯, 建用街, 基座用街所居街间部, 国统主席, 加大牛这个机场丁新别, 推送不了加强,我擦我,拍了有事。 你猜啦, 中国南西列公街, 年冬加密藏率, 建用街健康南西接着西伯占有机, 接着呢, 年冬加密藏率, 建用街在当最新街健康比赛端场, 出租的古茶机新别, 在上最新期比赛贴年冬六村期累计二一百六十。结果女主角年冬加密资助率到西边建用期垃圾女局中追陆续本一这把堂。女总城市调查七八十。年冬加密资助率到西边了结果女主角中追陆续本一同居了你查松顿这把贴垃圾女局劳动南昌期加大结局交际财西街堂这把有十。
3: 团长们，年度奖品资助率打算不了，垃圾女局陆续本一同居了，警察团结这一事。那么，确定门路线对了？
2: 刚刚也三九六三八天。有天给他说，这次从去年巴基斯坦伊斯兰国国内各地哈马斯政治吧，阿基米卡辛克塞扎边呢？ 以色列及森林界，加沙局及沙皇家在敦煮咱们村镇解决饮食协不啦，可动到堂。接近列公鸡，吃到这天，以色列界马上交给团长了，自从前头就给别不够吃不是。有天该求求，接着送去年，伊朗去前头马顿路之约，孟回新，列着一夜，接着研究讨准备别呢，三处七八行，二里神经界，前者来家不要听什么七星都鸡汤，列着一夜，二里神经界。 依然玩了纯美奇迹没吧啦，没有现代主力强行都去现实。啥叫天天跳水？接着你说过年，你们这节奏及重启真子吧？第二里去，东都在茶都少年，水电方面，阿给波沙龟托，米酒厂，摩根连锁龙月，这不林主力茶龟树叶，你咋找着叫茶具白月去什么事？还有农家具体，葫芦嘎布，热热在地艰难地接不人力通嘛，西北土不铁托年，让业绩热路，所别切据，热在了新年。
3: 居上顶住前边团长三百六百寸就不是，吉隆年冬加密走几路了？结果比瑞萨的本意热有汤，吉隆年冬加密什么路了？三康街边村从大土块前边，还有农村区及古鲁嘎边热铁塔，我里塘能住所，如果忙做出租那么多街边，该点团来说就有不是。你去，现在创业期，心里去装饰把自己住顶住前边成都的高额吧，啥子总统你要汤？成都托，谁去装这趟？瑞萨这边。
2: 根据研究结果，送了一年，中华美丽集团钞票兑现两头多年，制度点被品种级列进三百种规级别，决定走入明年，壮志真多钱有不少。三毛平姐，天天感恩研究生就是认真学习。

我们的生活在这里。 旅行地堂的片别恰巨丁这节的收益不堂

생각 남초 다른 남부츠 센신별이 젠디니 변종 농진 연진의 공 벽에 농진 기초 뒤지 젠리 젠 직제가 제출이 시비시 나리 젠 적용 쇼캠 뱀좌인 티링케 직제가 제출이 시비리 젠나 남부츠 대탕탕 지외 송세 카지 제제 시비 남부츠 무뒤제 안즈리 젠 센신 능교 가쇼인 그

생각 남초 계생 하나 좀 미칠이야 나자 더비 소봉시타 매지 더비 닝도시 맵이나 디 랑센이를 편배 차와 갸친부시 두투집에 하나 좀 랑기다 규미기 폭된디 내래 문교 제투집에 다디 카고시디 생긴 가제 슈비는 하나 좀 차와 큰제시 내래 람도 롱아지타 총아디 대신 기바시 기드위나 문제 차긴디 네바토 르부디 사싱템바 리겔 힘부자와지타 대신 타와 따구이기 류도 뜨부시 요거지 생길 딘제 총비이나 타스 응나지 장신이를 디기기 위난디 진투지라 미지 튜닝 댐베 차와 망다지 이내래 조통이실

생각 남초 다다 남부츠 센신벨리젠디니 변종 롱진 년진레코 벽에 롱진 기초되지 제리젠 직제가 제취디시디시 나리젠 적용시켐 뱀좋아이엔 디딩기 직제가 제취디시벨리젠나 남부츠 대탄탄 주에서

탕 카르키 냠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변 릭직 게베 뜸 띵샹 릭직 야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귀 띵슈 르양키 귤쿠 띵세 생각하면서 当俺们做米线给苏古的糖果日啦，生康的糖铁了呀，台湾能就是难过的。别恰下这水皮呢，能滚开两头心中没别个了呀，心多的，说是宁宁为米了写图皮呢，生康糖绿康了恰出呢，滚你这里下。但看俺心多糖一目别个说，杨叔叔感觉大给强化点的主要大，给秀清白，露点这里呀，杨呢写点这年节。 让心细绿多懂得那样的，开枪不接的响。

Sing

0: 간단히 삐진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카니
1: 엔종 룽친 년친 예궁 에게 룽친이
3: 자외 파양 튼팅은 튼팅은
4: 시베 낭세 뜨든철
3: 디무 멤버 케버이
4: 렉베 강상 디너준
0: 단들 힌게네 생고 속베 린첸디니
4: 펜종 롱친인티 리공 대게 롱친키 데다로지 태동 리친
5: 태동
4: 파낭 맹캉 시브티시 파낭 맹캉 시브티시

0: ラスラスキラ。だそうてきらそうやって言うんだ。年始でからそのてねだをね、茶しゃぶな。いや、単語単語でからそうな。あと和さんすな。ここで角度にあるわ。てねからその人身なさだよんじゃ。てねからその気づりやち。てわ、気づなさだ。てねね、気づりやりるわけ。気づね人生。人身からそのやなさだよんじゃ。てね人身からその気づま、こういうんわるわけ。こういうんば。 아니 디네 그래서 계지직 막 고용 두선 바이는 로알이야 비게 직 뉴슈 되지 즈르뉴용제 아니 로마 고 야야 어 로마 고 계지 아니 그래서 아르마디아 된 저와 디네 림신 그래서 오나 와야 아니 로 디칼레 하고 두선 바 아니 마띵네 저거네 야 그래서 오징우 쳐야 된제 아 네 러슬러세
1: 어 디제 디 디나나 게 다들 조 쳐지 믹서기 켜줘 돼 버든 나도 가래서 넘규게 나도 된 이나
0: 어 몰라
1: 나도 가래 녀석이 안 나고 나자디 매버 차도 그러.
0: 아, 네.
1: 디스카레 대버 시버 차도.
0: 워리.
1: 이나야 나 나자디 대버 차샤나. 녀서 겨는 거 나자 라는 거.
0: 아, 네. 러슬러스.
1: 고저 겨는 디스 대로 거래.
0: 대르신.
1: 아, 말도 그랬으나. 토랭이 조조. 로아다.
0: 워리.
1: 토랭 세고로 와 조조.
0: 조조 좀 봐.
1: 아, 네. 와다 말도 그랬다. 나자다. 아니 좀 렘베 나와 줘라셔. 저거 디스 렘베. 다 고저 얘기 그냥 가네. 대로. 와 디제 얘기 그랬다. 미세게 내다 되지. 와 디제.
0: 러슬러스. 다 내시도 난 예수 겨 말발
1: 다 어찌다기
0: 많이 해야
1: 돼 맞아 시다이나 예수 겹제 음지게 예수 겹서 그래 소적게 예수 겹는 뜻 대여서 나한테 나요나 결혼 가라 예수 겹되나 대주 말
0: 어
1: 뜻 가래 야 마치는 뜻 대여 어
0: 다대
1: 예수 겹되다 배대야 나자라요
0: 어
1: 그 미세기 인건 다 왔던 듯이
0: 아 내가 말듯이 이제 대여 말
1: 야 말이야
0: 그래서 배대 이쯤지 야 라지 알려니를 마 파서 레데스 저거 기르지 와
1: 그래 야 마치는 뜻 대여 배기 그래
0: 돈 뜻이 아 러슬러세기라 당 원내가 내다이네레 초망 보내 그래서 직 모용고도 와기라
1: 레레
0: 다디 그래서 등게 결하게 지기 다데 숨고르 말 디네 치라가 다디기라 근데 쓰이나
1: 다 치라데라 이네야 그래 뒤기 터네다 서베드다 님베드스로
0: 어
1: 디스 이겨 다 디나게 담보데 그래 서베드드로 와
0: 어 레르 서베드
1: 치르 그래 서베드디 너 통마르 그래 와장기 주고 되게 니 공도 쉬고 능시
0: 아까
1: 고기 주고 싶다
0: 주고 줘
1: 치르 그래 나서 디운 그도 나자던 거 같다.
0: 나자던.
1: 내가 랭이게 나자던 거 같아. 다 있는 거래. 멤버도 보인 멤버인의 척 거래. 내어 있는 척 넘이 있는 척. 다 찍 냄도잖아요. 뉴스 학발 치워. 뉴스 학으로 나도 찍 내용도잖아. 왔다 많이 다 치었지 나자던 거 동안.
0: 뭐
1: 진짜게 당 뉴스 하장기 친구여 봐.
0: 진짜
1: 이게 거래. 와창 리본에 야 글리글이 되게 니 공도 쉬고 내시 기질이 동안.
0: 기질이. 기질이. 기질이.
1: 기질이 나자던. 나자다 제제 에는 가르쳐 거래면서 그 대도 거 말이야.
0: 내지
1: 대모듯이 야 말 좋고. 다 되는 배 나자라 용 거래. 재산 때문에 그래 야야치 마마치 되게 에 그거래 조약들이 내서 견주 거래. 학벌도 그래서 재미도 또 거래.
0: 고모도.
1: 고모도 또뭐 이모 좀 자가래서는 아주 기다. 별로 소화를 배우는 시나. 제로 롱지 배경 숨도 이도 롱기 내리는 거라 롱내 열도 공당 털이 당시 제제다 롱기 나자되고 고모데 미시 당용 거래 당용 거는 나자 당용 거다
0: 워릴
1: 로아 제이 배기다 가래 다다 공도 쉬고는 쉬게 다다 아니기 가래 롱내 신의 대야다 롱내 기인도 잖아 고모데 도 거다
0: 어 레스
1: 미 참은이 기부지 내려도 소소 내요
0: 뭐
1: 나자 당용 거다
0: 어 레스
1: 보 된제 기다 가래 고모도 세면도 거다 세면도 사과밖에 나쳐와 다는 신기가라 토랭이 되서다 니들이 공도 쉬부는 시 뒤에서 속보 찾아온 구득가래 즉 렌데비스로
0: 머지 렌데제
1: 렌데비스 소나죠리 저번 이세도다는 속보 센서 렌베 나왔어요 다들이 야 보죠 되겠잖아 야 데려 가야 되지
0: 어
1: 된제 기타 예 그 내시기 딱 된 거래 됐어요 됐어 단 님베 뒤에 근데에서나 아니 그래 계지로
0: 머지
1: 계지 되는 게 가나 진지 레제제 글리글리 그래 쇼다 고용 거 보제제 아니 변한 더 보자자니 그런 민주 배제 나지 때다로 되잖아 배 속부 차장기 그래 미다요 되게 집에게 그래 파도 가도 뭐네 이는 예다 윤 따고 되잖아 냄새 여러
0: 왔네 어릴
1: 그런 말 겪어야 되니 뒤에서 그래 칼로드는 따도
0: 어르바
1: 이는 야다 그 내도 죽이 되가 쇼유 되잖아 다 죽이 최고 차 아니
0: 됐어
1: 그래 뒤제지 요 말이
0: 어 됐어
1: 국제지
0: 국제지
1: 경공제지 요 말이 예연 다 토해지 요 말이 디게메기 에나가레다 타마디가레 슈다르고 슈하고로 왔다 맞으기
0: 뭐지
1: 그래다 망조이기 도와이는 다 하고로 왔다 나도 슈스도 슈는 신 국제제 아니 기구제 미두서 거다 진짜 이게 제제 타르가레 원부 규제 자로 거래
0: 어 레슬레
1: 진짜 이게 다 그래 내다 님부디 어디래시
0: 내다 님 어 레슬레스 다 내다 디는 사베 튜리아 길라가 슈하는 신 조보디 그래서 알레니엘이야디 그래서 와자네 나스단에 들어와기라 나스단체 너수단체 되네 개버체 등기 중앙능 시르와기라
1: 레레
0: 네시드 닝부 체류 선바 이면 안에 수구 배드 계지 강 차고 차제 로와
1: 레레
0: 근데 계지 구교시 개고서는 미계 개비네 수구 차자니 보야 교야 되는데
1: 어 된데
0: 로와 이제 그 차고 차 안에 짐신 가라 수는 네시 도르 신자이나 왕부 견제리 교리야 된데
1: 레라
0: 아 레르
1: 왕부 견제 차이 기배드 그래 닝부도 있다 벌리도 산다 왕부 견제 배 차이
0: 어 레스 레스
1: 산다 뒤도 기도 그래 서베드니 멘주 미다에다 하정이 계지
0: 모르.
1: 디마도 그래 쇼다는 곧 데려잖아. 아니 지단게 가고 제대로.
0: 제제 뭐네. 나 재산 생계 수 이비네 다디 그래서 년시 디 직 내다데 정원 원 이비네 줄발. 여비네 남산 그래서 맹알이야 딱자 제가디 계정 보시라 하도
1: 봐. 하정이 계지 모르.
0: 다음 오늘 회원제 두스 대비 이비네. 아니 림신 다데 길라 소야 능시 제제 디 내다데 정원제 제가 다 나즈 닝베스로 차비네. 아니 치부시부 차사로 봐.
1: 그래.
0: 안 재산 이진제 삼료 나로리아 디직 당도 내는데 내다 원 이비네 남산 맹알이야 교과디 계정 보시라 하르시아.
1: 그래.

0: 왜 나도 다 숙체야지 나도 니어리다
1: 아 레스
0: 나도 남 규기 가래 정중 맞다 시어
1: 정중 어
0: 레스 부스 동안 정보 어 레스 정중 나게 정중 맞다 시어
1: 아 레스
0: 다디는 논에 채워서 전에 다 직 어 정중 뒤에는 아주 그래 연락이 특시되게 나서 막고 싶었던 거래
1: 아 레스
0: 눈에 신이 낀게 가래 연락 특시래 나도 땅에 땅에 레딜에 이는 양 크게 가래 다 정중 되게 그 계제들이 나도 땅에 지지네 목보다 라소 비디 그래 최고 차고 된지 지던 게 용건 버리
1: 아 레스 레스 얘기라
0: 되지 그래 그래 내다 겪고 내 그래
1: 어
0: 다디는 이게 그래 직 아주 이게 자다 추대다 다 유리잖아
1: 哦，那
0: 。구조 틱스 뭐죠 되는 틱스 대여 소리죠.
1: 어, 됐어.
0: 이내 안 가래 있고 정중 틱에 요아라 쇼파 다 토렌데 졸라 틱스 렌데베 나와야
1: 되는데. 어, 됐어.
0: 숙치 못 가래 있긴 저기 단다 은근히 공도 쉬비.
1: 농내 신뢰.
0: 농내 신뢰는 시기 때 되게 숙치 못 돼.
1: 매 봐.
0: 응 매
1: 봐. 어, 됐어. 됐어.
0: 나도 어디 가래 정중 틱 체시대 좀 나도 좋다 그러.
1: 어, 그래.
0: 세게. 되긴 그래.
1: 됐어.
0: 제발 체시도 체시 나도 예나 체시 나도 좀 그러.
1: 제 제.
0: 나도 저기 그래. 농내 신뢰도 또 붙여서는 다 가래.
1: 계제다
0: 야 가르치고 그래서 그게 나도 또 싶었다 한번 유인도잖아 야 가시 그래 기구민시 신다래들이 잡아주려 줘다
1: 어
0: 그래서 그래 지기 기구마시지 뱉다 그래 랜댕이들이 내당 뭐 그래 이나야 하고도 거기 가래 개발하지 가래 여러분 만족이 된다 어 캔남 바게 캔남 게 나서도 있나
1: 어 그래
0: 계속 해대로 와
1: 어래
0: 해대로 와
1: 제일 길아
0: 회식이래 나서도 가래 뭐 말해 등기 말해 나서도 나요 다롱네 신리데 라냐 녜데로
1: 어래 나서도
0: 별로
1: 배랑 이제 녀주좀 봐.
0: 되게 미세히 개발 시보래.
1: 어, 됐어.
0: 되게 개발이래. 되게 당 아주 이게 단다. 저주대도 다유도 잖아 이게 미세히 그래. 라라 소소기 내시기 내다. 다 저주대도 뭐 용 거래. 되게 미세히 개발이래.
1: 됐어.
0: 예, 다가 능신이다. 형대 다제도 다유도 잖아 다 가가리. 다디가 형대 다제다. 저 저주대도 다유도 잖아 다 민가도 친애랑 시 따로 와.
1: 저
0: 다유도 잖아 미세히 다 대조 그래. 너네 지부여 말해.
1: 아,
0: 내가
1: 가가 체제.
0: 나 네버 랑으로 와.
1: 나
0: 네버 랑기 때나 소소기 논년 처박간 오가데 면조 삼사로 유리잖아. 튼 게데 네시데 나제 나이베나 루네 시리이나 계란 예데도 예도 주고 말다.
1: 어,
0: 게데 가래 캐나 바게데 예데도 사나 다 맞은 냄비 메주 지도 사나 토마르가 예데 시시 예도 접서리. 예데도 사나 다 회식이.
1: 좋아라.
0: 어디 가래 다 맞으기 에 냄비다 조절을 다 하고 대치를 되리. 다 디미지 다 미자다. 더발 가래 직딱제 제시동아.
1: 이게
0: 냄비 딱 걸어와. 다 디첼러 미시기 미세기 개바시 디카래 소소소소 소소소기 내다다. 디카래 미세기 다 여와체요. 디다 드린 시부시네야 가래 녀르타로 멘도 상상.
1: 레슬레세기라.
0: 야 고베시라. 아유 소소세지. 시모덕이 디 어든지게 논이 치부들이.
1: 아 네. 레슬레세. 다 논이 치외 니시 다 조 니르 라기라.
0: 레.
1: 정중다 다 개중이 되지와. 괜찮대. 어. 레슬레세기라. 아니 딱 그래서 내디 주도 문에 차시합니까 주도 근처 수이나
0: 다 내디 주도 문에 시나 다 내시도 또 차시하나 지로 소아리베 이게 다나 그래 내고 지고래
1: 내지
0: 지고래 다 단다 소지 그래 진내 그래 네 공도 쉬고 나시 내시도 뒤도도 진내 내시 하장기 그래 다 상다 동화 같은 데 봐
1: 니네
0: 그래 면적이 편제도 신도 내 시험 봐 이봐 다 이내 아주 그래 비로 소아리베 문에 시나 아 디다 믹스기 개주유 돼 봐 다 단다 내도기 면주 제비 규리나 미세기 다가를 뇌통에 내시된 데 임마 대기백에 당 아주 그래 다나 로네 신링 데이나 아 안주기 다 아 빌로소아리 베터라 미세기 매주 제젠 다 내시 찾기 좀 망고 쉬워리
1: 어 그래서
0: 그래 다 찾기 다 상다라는데 동동 말대 다 걔는 나도게 내시 내다 되기로
1: 내다 어디
0: 내다 되기 베 찾아서 걸어 그래 다 매버 찾아
1: 매버 찾아
0: 다 걔는 내다 되 매는 걔랑기 소브나 내시 가르 두스 전에 만나나다 아니
1: 맞으기
0: 다 뒤 로아지로
1: 제제제
0: 뒤 인도잖아 다 뒤 그래 주도 되시 하고 되잖아 다 세주 면제스
1: 세주 면제
0: 정말 그래 세공기 돈이다
1: 어르세요
0: 면제시 걸어
1: 제제제 그래
0: 예 니버디라 그래
1: 주남 돈이 주야.
0: 숨어 뒤에 있는 거라 그 맹기 돈이 주.
1: 맹 돈이 주.
0: 시부 뒤에 있는 뒤 거라 그 주고 그러더라. 저기 있다가

0: 제게
1: 토냐 주야.
0: 나디 슈고이 그러니까 주도 랍스를 슈고도 좀 통만데 그래. 자든데 손 고고로.
1: 나
0: 저기 빌로소아리 비기 그래. 타냐나는 수수시 고래. 수수스 따가래.
1: 수수. 어,
0: 다 문에 저는 면주도 제고 비기. 자든데 저러와. 자든 뒤리 시지.
1: 아, 네.
0: 자든 뒤리 시지 면주 치고 고로.
1: 다
0: 칠로소아리 비기 단다. 내시 되기 롱기 규기 좀 두고.
1: 어, 규기.
0: 뒤 하고 그 메다. 디스고 돈 거저 단다 소지 단다
1: 세 하고 돈스
0: 세 죽으면 돈
1: 어 레슬레스
0: 단 아주 빌로 소아리 그 배제는 알아 이게 삼로 지단 윤도 자라 어 누가 야고 된다 퇴 디 가래 삼삼로 지 직삼로 담으러 와
1: 제
0: 이제 가래 삼삼 삼도 되잖아 만조에 되는 기 가래 있다 교육이 쉬우나 교육인데 하장게 세부터 하셔 어 세부터 하셔
1: 세부터
0: 교육인데 세부터 되잖아 다 교대 윤도 되잖아 제부디 디마 땡기로 와
1: 제 아니
0: 교대 주되잖아 제부디 매버 차로
1: 어젤
0: 디기 딘데지 멘토 삼삼레지 제제 아니 도마 그래 다 나저기 소주로와 다 자던디 멘주 자던디 나로 저 그래 롱기 교환님 교다
1: 어
0: 포게기 멘주 소지 포게기 멘주 소지 배경기 비노 가래 시도지교 다음 시기 가래 추수기 묘리제네 르보다 아니 자가르기 멘주 제 디기 가래 자던 쪽으로 숨지지 아니 니고아들 그래 수도 뭐 로와다
1: 수도
0: 뭐 되나 나 가서 그러는데 세기 저거 도마디 도마디 세기 저거 되잖아 다 남기기 그래 졸라 중 누가 양원기 세리들이 되고 거야.
1: 라즈라 세기라.
0: 민규기 세시든 수 동문에 쪼가래다 섹세든데
1: 되고 있나.
0: 주가오든데 많이 봐.
1: 어 라스.
0: 야가래 닝버 슈치 뭐 싶어든데 많이 봐.
1: 라스.
0: 어 장모든데 많이 봐. 다가래 저 세준녀배 선물을.
1: 제제.
0: 진짜 다가래 에가 저기 되가래 칼라디오도 찍 어 되고 거야.
1: 라스 라스.
0: 다 저남기 돈에 세샤나 안에 가래 속으로서는 다 디스 가래다 되기 공도 쉬는 시 교기 장화 인도잖아. 다 디스 가래 조주시. 아마도 그래도 디스 그래 기부이 맞다 그래 지금
1: 주디 구류다 돼서
0: 어 구류된도
1: 제보이봐
0: 그래 다 잠만 이거 지우기에 된다 이거 다 계속 그래 이동만 이렇게
1: 구류로 와
0: 다들 그래 구류 기부 된다 주나 하는 거래 맞아 룽기 나서도 좀 망치에 걸어 그래 다 된다 이제 소
1: 다 생각한데 봐 기부 걸어
0: 생각 걸어 그다 카도 시에는 생각 구양이야
1: 구양이야 진짜 봐
0: 이만아 그래 다 디스 그래 조회네
1: 조회네
0: 잠만들 매번 야 쓰이 보시면 되죠 매번
1: 맞아
0: 뭐지 그래 지금 대들이 가래다 전남들이 되는 맹게 저거 그때 된다가 저기 맹 맞고지 서베트라다 맹가 아가 송한다 삼노다 다 그래 딱는 시기 아가 집도 배경 지역과 장주 수도 아가 니슈 라서 받았다 하고 요리
1: 나슬라스
0: 단 인베 뒤에서 될 틱스 그래 포기하기 매주 쓰고 그랬잖아 신도 니기다 다루 고 좁게 고유 좁게 라서 봐 당는 시기다 신도 니기 와 된대 담 매주기 매든대
1: 아, 내시 소득 문에 차시하는데 다 주도 비용에 차시한조 다 그래서 세주 면활 다 되게 그래서 조제 되게 교용에 안 그래서 비게 직 면주 조화를 와기라 러즈러세 다 어기라 양 뒤직 뒤조 오르시기라 다 내시 대야 다 비게 직 소외 나로리아 토나 세워야다 온고 치아 줘 말에
0: 나 뒤
1: 니 그래 인짐 직 개간신도 집에 내던 식으로 하고 내시 뒤 마보야 뒤 니가 리아 스스로 치아비나 안에 지에 되게 간거 여말 와 되게
0: 되게
1: 세상 결라 어디 토리아 직 야고 순으로는
0: 네 다들이 좀 아대 영화의 미유리 대화 된지 인기
1: 됐다
0: 그래 내시디 마요 영화 거지
1: 마요 영화 거지
0: 마요 거지 딱 뭔가 거지 해야 되는 소대 그래 교긴들 알아야 돼요
1: 맞아 맞아
0: 제일 먼저 쉬는 그 교들네 이제 부터 계획 말아 와
1: 제일
0: 교긴데 매 봐서 교가 개지 머리 교긴데 소대 그래 다 맞아 그래 칼라든 소틱스 그래 주진데 주유부터 된죠
1: 맞아 맞아
0: 교도도 칼라서 해야 돼 로아
1: 제가
0: 니제 텐데 멤버 저주제도
1: 我是想弄出来。
0: 지게야마르
1: Lesson.
0: 是了。对呀，但那可不是宝宝的，俺做个嘞，那些道理都懂了，但这个嘞，出去接多了，对嘛？接了。那啥大个东西呀？感谢别的小伙伴，你光当时别不读小学六年，俺不老子一点点，是吧？是了。听这明白。留在学校吃。现在都的呢，存钱去啊？在哪里吧？对，这个嘞，出去出去节约呢，但你们这边出去节约，年少时候就呢，出去搞出去多快，是吧？出去搞出去多快。留学出去年少时候，是吧？是了。那现在就做。
1: 지금마도 这个兄弟做的不讲话吧
2: 我看不能够全部学会了。婆婆，他要我过那个面的体恤他。爸啦，面的体恤有件逻辑是主意，你来俺面啥不是有爱情？看样子兄弟在做军中期间借新的名头，俺大把这个月开起个马的。我知爸啦，体恤有别面切不赢呢，偏有马天不马塞，面具前来退休请柬，民俗是的他了，你看熟悉的。
3: 每个朋友对话三不四不来，退税又被算命，去没说。

0: 거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넘균에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 나지에 지금도 걔나리아 닥다이야 던도 개치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0: 不可
1: 재요 말해
0: 신부시 동안에
2: 예 암라가 쓰고 동안
0: 당한테 저거 떠지 구다 투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걔랑 인기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싸우리 신숭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숭에
3: 리샤 바락 송봉군네 내로도 다체는 텐동안 저 토나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마고시라요지 벤차샤는 당한 저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세리 유두양 개치마슈야
2: 等等俺去市里打听这出来马丹呀他卡拉斯也差别接了俺去水星的俺这里俺车打总听着家有没来闹当会的谢谢阿姆拉阿姆拉孙当里也对比呢卡拉斯的我那亏路蒙古西扎有不着我那知道他爱一年来他的那就知道这空西呀我去家不起个一半了
4: 呀子呀子你也不过的你来呀个去也让亏路定做当然做睡觉套我们不打 여러 수여 저 털어 달비던 규디 체리다 튠보다 디 단지에게 소화

0: 一车电塔电价的托南去吧学当学路了也热比空气价格借难过
1: 아닌 게 자야가 매일 쏘러나
2: 어 공부 마쳐 기란게 음지면도 남 입에
1: 나 기면
2: 닌 게 자야가 매디 도신 공매기 콘도 인자 음지면도 거지
1: 도신 공매
3: 주시 렘포 망나향
4: 딘자 주시 자와이
3: 맞아 중남토 코링 유체리 게디미 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신미영화지의 제주니 개강 신도진보시
4: 두경안추 짐주지수일러 송지수이네 조람딘자탕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화 제규 개린체디 딘자탕 딘배 주시 코리오지 투몽토 뚜구
5: 新的牛肝品种延辣牛肝及牛肝拉长，国的同桌年冬来点。品种的年度，比在托位，偏见点了不绝。中国新的牛肝品种延辣牛肝。百威比拉吉凭借本种拉长级的，研究这上面吧，高速三档塔桥王冷的永伟，真是名顿秀。百威比拉去吧，大陆的桥王冷的永伟，名顿秀，这是点的。

0: 시대에 직 소야 자기한 뒤에 얘기했지 아니 부르소 다 라블치 된 소소 직다 정기나로 소소 자샤사 되네다 근데 제제 아니 칼칸상 직 대부실린도 전에 아니 다 소소 밤하게 근데서 마티르고 아니 그게 저버제 주주야 디다 부르 마음직 된데 생비 뒤에 인기리 봐 다 언장 단다 길라 숨난신 야 밤에 심나로 오늘 저와 같이 또 디앙 주시에 비치고 해 개진 브레시아 스킬라스 디오네 레슨비 봐 다 즉 지소 직무에 소환하러리야 즉 부주 망부치니 아 즉 소소 부구 유리전에 아니 내가 저거 지리전에 양 밤에 직 저거 주는 삼 맨 제제 소소 부주 다견 지야리야 다 깨든 주 괜히 다 망부 준 거 같다 공 개원 좀 락순야 기타 배선 배지 딘데서 제기 길이 좀 다 지소 경연에 찍고 갈 소래 직 베게 줘야 줘다 뒤네 아니 안직 안줄래게 직 지싱 디소에 슉체를 치 아니 부주 다견 제야 돌리야다 투쇼 쪽으로 봤는데 이들선 다 소소 밤에 소소 부어야 직 두스타요나 디레 주로 전에 아니 로데보다 직 딘데게 거버제제 아니 마 파밀리아다 고 갈 소래다 직 부지 잘했었지. 난 주주 배구어 봐.
1: 시장.
0: 딱 근데 인도선에 망부지리야 디토리 지 텐텐 지 강아래지데 되게 유지를 성비 로안 벤자샤비나 단다 공기라 숨나지 밤 망부지 직소수 갈사다 미게나 유텐 차게나 창텐 근데 그것도 소소 농부들 개체 지 비게 지 갈소래다 직 자기엔 다 딘데 돌 야 매비네 소소 농부데 직된데 지야디 로겐리 알레는 망부질 때 용도 안 다 임베네 지 뭐요 저나 로리아 지 술이네 다 지 카요 말이 라부두 직레게 디신다 딘데 김베 부둘 다 용야 마준두세네 파만 파저와 저에 뒤에 처진의 30도 버지리 봐 딘데 인두세네 딘데 트리아 다 지 갈소레 다 지 심나로리아 단다 공기라 숨나 지금 저 파마 망부지 소소 심난 깨지디 가지 독숨 소나 카레나 따따따따 셰야기 양치 굶시 서울에 직디데 매바다 디데 셰모도 배직 디데 뭐다 디데 잘 양 안 저지 문에기 다 밤에 부루 돌리네다 부루 밤에 돌리네다 근도 지도 그지 심담 셰리지야 문에기 지 강에 가리 임베네 다지 다 미스니 데 강에 제그 발다 벤자샤나 파마 마케다 나 파마 강에 제스 파마케 마다나 양제 부르 강에
1: 제스
0: 제가 드레 이제는 고 즉 양 딘데 디 나주 개비니 양 디나로 네 즉 양 즉고 파마 부르 인도스네 즉 심나 깨지도 파수 즉 벤조이 삼시 유베다 벤조이 즉 승부 유베다는 파수 세레 제비니 양 고 Nizu dinde jil pakpe yaan chik kangay maangpo chik paa se tuya ta chik dinde ek diya yaan chik yon tuya zire tuwa maa taasin chik san leo to ne.
2: Danda gyala songda chik unay chik paa zu paa ma daa kanda sobra di kuna zu ki semna la kari zamgu yu mendi ngan zu ki se do chi goya daa yaan ngan zu ki cham cham semna ngu dunga diya maa kuna zu la se goya di kye chenpuri ja gyala. Kansi na unay gyala ka songda chik nge nga da nge bala le kanu gong da re chidu sta xela chugi chugi nje kame chung ane nga chugu de ta bala nge gi sim na lo la bala kiran shu siye di dinje yin je kiran gu su ya wo min do dinje yin ane dinje su du zamba bala ge nga bu dinje ji yue ba ta nga ngune nga re jik kare mengang di bala kardu zhue yue ba che takze din zo ye chie ra ba che nga gabu shibu du si a yin ne le ta nga bet de si na de tu su mar si Kais na nge, nga yege da lungbal ji nge rokpa yore, kanda nga ra choa yege kom zanda bet de de ne gibu yonpa mindus, nje sungulwa. Che zan samji kudu zanba, kintes lagore susu ki samchu da, pame ki tu na la kari gungu yume di, gela gu sungbu na si inji minji ki ma de, jik tupu ji leme nele nyambo di kare bala da nyambo di che, pa lolo je je jik sim na nge geje nizu pa, pa chu labia dikla kechen bu sibu risa ngone da delay ya ji kandes lo re ji long chu zu son de samji gu de zam ba da ngan zu ngan zu bu le no ju yo ba a den ma nye ka re na a nge ya po din je chi gi ka re chen nga in ji min ji chi da lo re su din je ho din je chen ge do wa yi ne le ngone da sam dang du zam ba kona zu le yang sim na na kan da su su gi ga nge so ma re be din je do 와 지산디 인지 민지 이기지 파주 파마다 심나기 계제 파주 러베디기라 계심 시부지 장문에 결하송다지
0: 다란
1: 제사 제산탄데 기라 딘데 솜브랑아레 엔제 삼코기 단주 능민 상물로 님도 난실 대해서도 좀 뭐 디 가메디 손두 응안주 네법디 망체구디 응안주 수수 네법디네 도고로 왔다 나한테 비차상 견고 유치 근데 응안주 손데 쉔기체 근데 부춘주 유비는 응안 쉔기기디 네법네 도고로 봐 상고 제비는 양 견고기 네법네 대비나 언제제 유스비 시작이라 기나니 슈교 부구용아 나님도 대우스도 좀 뭐 땡에 비게 대두용아 차스텐스 유 아이 기브 유 아삼쟁아 대워레 야나 다 보고 침부 차사 나 신예라 제 지기 녜야 부구 치사드 마체나 부지에 삼응에 부지시에 단신야 나레 기브 요 말바 다 레 칼년 배수제 비게 님도 대가 지고레 뭐 신선 비 기브 요레 말에 코난 주 네범 내랭한 주 네수데 다다야 이제 구도 삼시징
0: 나르샤 나르샤 따팅문에 직 그 가르소레 찌르 안한수 미다 미직 루루 제제데 스르제네 과루두브레 에네 펜주 찌기 찌리야 다 이 마람바다 찌 용구르 봐 따디나로네 직 안한수 파마다 부두스 러비나 직 로헤에 칼칸산 주여르 봐 근데 인드제네 직 린단 따와 간레 직 개발 심부시 두어 봐 디펜체샤나 안한수 직다 나션초 있는 직 땡되고 로스토 뉴니에솔로 소소소얀 드럽도 바베 직 진단 따와 지열에 따야 파마 갱근초 리엔베니아 직 수유윤 그 바자 칼칸 잠여베 진단 따와 지열이 딘데 인디전에 에 직 단데 콘킬락숨나시 샘담 파주 셰레디 마체비네 펜주 직 지리아 삼시 있으니디 시부지 갈래 가보시에서 갱원들라숨나시 나는 소소소한 그 직 진단 따와 소소의 도시 진단 디 일리아 식제 안 파말라 파티 제비나 그리디 소수 군우 전에 시부지기 야부르디 안 비기간 레드즈니야 야부지 임베 녜베 메노안데 제산티데 인두스네타 투몽기 미유르디타 장신 로숨 타 소수 파메이네타 도가무 직 기부지마야 타 지노 미유르지와 제산티데 인두스네 문에 미데 미바라기 직고 가르소르 다트렌스디 시부지기 개침브릴라 다 다들린스도 파셔야 지고 말이 추녀야 돼 심지 개침으로 봐. 뒤전에 문에 밤에 샘난 그 저와 문에 뒤 가르래도 뒤녀야스니디 문에 개침 심지를 시작다 나신야 수수 직 저와리 수수 양 골고리 직 딘조에 근데 이미 직 파 세세지야스니디 개침브리 나 직 밤에 부두 저와 인도전에 직 세세도 마스니디 세브 심부이나 직 삼시 마투바스니에디 지 미신다 두비네 용구 말했던 것도 좋아. 세상 뒤에 이르산에 지 단대차 레인베이네 운에 그 직다 그 지도 교연의 교주의 이르산에 아니 안 직 미 직 삼류 기술의 시그레 교주의 얼바 뒤에 이르산에 야 년제 능신기 베디 쉔바이네 갬벌 베디 지구 제샤샤다 야 야멘 갬베이네 어 땅 녜셰제 군주 베디 소소 보고 참 말바 뒹게 제고서디 진짜 제고서디 미신다 제 여러분 팀주선에 딱 딘제기 돌리야 찍고 가르소레 녜마가 딱 찍 수준이랑게 아니 그 가르소레 찍 쉔베 갬벌이야 지구 슈샤샤다 칼레 냔샤샤 제디 딱 등산 외에 좋아나 전에 갈래 가고 제기
1: 왔나 제 카스리네
0: 이제 재산 팀주선에 딱 찍 등산 그린다 따와 돈에 쉐비는 민망부지 그 삼년 얼로라 안주 잔냠 레세데 쉽지기 쉽챔부 여러 봐. 난 딜레미 자기가 너 레슬네 용구 말아. 그죠? 세상 딘데 인도스네 지 딘데 돌 지 가뇨 마요야 지 응원고 지야 이네 자도 가뇨 딘데 바세 세알 문에 장내 다트 링 누바 지 에 생섬 주 문에 주 녜야 단데 길라 숨나지 두즈르스 믹세기 지 또 진년 보스 제 다른 아주 다 두스라 김상 나로든 다 가지 두스 파수 계지 셰인 시제 좋아 되게 셰야기 가서 구글 지에 소소 영문에 학습 남다 예 엔디네 소소 직셈 나게지도 저파 바사메베도네 가세베도 파셰리 제디 두스제제 아니 자지 까담베 다주 두그메네레 제시도 무슨 가서 간삼지 두스 다주 제야 되는데 용그리 쓴 것도
1: 없는 게한테스라 땡기 숨 능신지 다 알레 능미 파샤제 미다 미스디 마장 혼네 학바도 미멍구지 던돌레 lo ye zi lun ca be su su sam lu yu be mi meng gu ji nim do pan nan ji na lo le ni me ji da be xia xia nim do cuo ge gu du mi xi da mi xi tu du gan le xi ra yo ba
0: ji
1: hong lou meng tuo gan ma be mi lem na lo cao xue qing la ge yan bo me ling dai yu ge kai ya jie gan me ding zhe su niu de ge la a nan ji li ya da su ka de zuo da de qiao le xi ji ge bo me ling dai yu ke zhi de bo me ling dai yu ka zhi sun bu de shi ne 알아 수칸지게 조다치 동마리 테린셰룬게 조다치 세니누룬게 조다치 그리스체 단 뒤모디 갈 수 없으나 지게 조다치고 삼나 제아제 매베 뒤럽 찬사브리 지바 학바도 부구충도 좋다 팅뒤기 시지스네자 팅뒤기 지초글 없었으네자 딘제기다 군롱시 유베 부구디게 야 찰론제 미겐차주디 알레니엘량 아래 삼롱 아래 따와서데야 토나 쉬부치야겠다 딘제기 뒤럽지나 찰론지메 부구두드르 봐
0: 지지
1: 안제 시체 녜칼 녜고 샤르 규 누르 규스 용야 맹교 차브르 봐
0: 지지
1: 와이겔라
0: 나리샤 돈도 디간리아 딘제지 용부도 한다 단등에 광루슈슈 직 부루 망부지다 소소야 부유르스네 네 딱지 파말리아 저와 저제 부고 따견제
2: 따야
0: 직 등산 지소부터 갈소래 지소 제주 나녜스네 자도야 직 롭소와레 딘데게 양초 현진의 시르스네 부두기 직 롭소 부두기 미지군주 소견제 디즈탈이야 볼라 몰라게 도쇼기 슈긴 티그두 제제 카마마에 마뇽아 주고 볼라 몰라 부베리 갈란탄 카바 베디 베티테테 바세기 도제 토르스서 제두 장들 당기민도 딘제 제제 카마마에
1: 지지 지지 제상겔라 딩겔라 타톨리아 딘제 메베 쳬프다 자제 참망스 수수 규구 제베 난 바르 딘제 가르사 로사던 듀다 공사진가 에니에 부고 볼라 몰라 자 샤빈 수두 정보 니 부고 베데 거르 다빠 부고 소르 샤샤사 콘다레 베디 볼라 몰라 콘단데 샤샤사 딘네 추니에 나레날 수베 dunjanji mo chingu ne ngare bu gu ne juri ri yao cha su a jang jang de chop da ja ji su wor da ni ya lung chin se ne gi geng gol heng ge chue le di yor ba yan sim na mu sup ji na ro na ro su su sam sam na ro na ta chop da ja ji yi ya chen bin chop da ja be tan da cha man su ya gu gu che be nang chen de zu ka ru chung go de san da ni gen la su ya di bu gu da do che dan gan le ya da
2: ji gi min du
1: ji o man cha da ji yu bi di
2: kade sore nganzo da bugul ki da nam gyu choe lege gan le jik thugu chi e sore chi ya man jik kade slo da samji ku du zamba bugu gi yan da lege da thari khe so lege gan le nun shu chen bu yo ba chong ji nan de ye so za an dik di zi ya ma gi ben de yo ya lo je kan da nam gyu ya wo den je den thu gi gi ma de le yan pha ji lo chung le sam shi chi e shi o da lege ga le chung yu gi ri chi lo le gi bu me za din je yin gi ri so da ngan zu mi ngan zu bugu ngo ne shan da su su gi ga shu de su su gi lung den se su chi gi wa gi la da ni ne ya wo da ma ba de le da yin ne le ji ngai mi chi lo mi le din je su lung den mi chi lo mi gi wo si gi ma re la ni ye le ding gi ma ba lung den se zo de su cha ge su su ga shi da ni she di su su pam bin ya ba in je yin di zo ma ya ji pa me le a thang a lam san di gi do na bu ding gi din je ma gon bu she ji pa bu gu le sam shi chi ye shi ba ni din je ji ya nga re ngo ne se ne tam zang ga le ne ji din je ma gu thu nyu yu ai ya ji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yo nan de lesa yo ndi ba ji ko ra ke le le che de chu ru sna ta mo go sen bu chi re
1: s ri ge la ge re mi le sun bu sun mo sam che
0: sen bu chi re ja sen ro re
1: ti de sa ge
0: ta ni ma ta kon zu chun du zen zo ga le ga nge ta ta da da du ne ga nge mang bu chen yu ha ru ba di di na ne ya le la wa tun tu mo
1: ta
0: tu lo nyo je te vi ne le ma hom ji du sha ya su ᱛᱟᱫᱤ ᱠᱟᱱᱡᱩᱱᱮ ᱛᱤᱜᱚᱢᱟ ᱫᱮ ᱠᱟᱹᱵᱨᱤ ᱱᱟᱡᱩ ᱥᱟᱢᱱᱟ ᱞᱚᱞᱤᱭᱟ ᱱᱮ ᱫᱤ ᱱᱟᱣᱟᱪᱤ ᱢᱮᱢᱮᱱᱴᱚ
1: ᱠᱟᱵᱚ ᱢᱮᱢᱮᱱᱴᱚ ᱱᱮ ᱧᱚ ᱫᱟ ᱱᱚᱣᱟ ᱢᱮᱢᱮᱱᱴᱚ
0: ᱢᱮᱥᱮᱱᱟ ᱱᱟ ᱛᱟᱱᱛᱟ ᱫᱮ ᱠᱷᱚᱭᱟ ᱭᱩ ᱛᱤ ᱞᱮ ᱫᱩᱡᱟ ᱭᱩ ᱡᱤᱢᱟ ᱠᱷᱚᱭᱟ ᱭᱩ
2: ᱪᱮᱥᱟᱱ ᱟᱱ ᱠᱮᱞᱟ ᱭᱮ ᱥᱩᱱ ᱵᱮᱜᱮᱱ ᱡᱮ ᱥᱞᱟ ᱱᱟᱝ ᱜᱤ ᱛᱟ ᱯᱮ ᱫᱩᱡᱩ ᱛᱟ ᱪᱮᱡᱮ ᱱᱟ ᱞᱮ ᱱᱮ ᱥᱩᱱ ᱡᱮ ᱛᱩᱧᱩ ᱭᱩ ᱵᱟ ᱯᱮ ᱪᱟᱥᱟ ᱱᱟᱱ ᱡᱚᱢ ᱞᱟ ᱛᱟᱱ ᱡᱩ ᱵᱩ ᱫᱤᱭᱮ ᱜᱮ ᱭᱩᱢ ᱜᱤ ᱛᱩ ᱪᱤᱱ ᱥᱟᱱ ᱡᱮ ᱫᱟ ᱞᱚ ᱥᱟ ᱨᱟᱱ ᱡᱮ ᱫᱟ ᱪᱩᱝ ᱜᱟ ᱨᱟᱱ ᱡᱮ ᱞᱤᱭᱟ ᱱᱟᱱ ᱡᱩ ᱢᱮ ᱫᱚ ᱜᱮ ᱵᱞᱮ ᱥᱚᱠ ᱵᱟ ᱪᱤᱠ ᱪᱮ ᱵᱨᱟ ᱭᱟ ᱡᱟ ᱟᱥ ᱠᱟᱵᱟ ᱥᱩᱵᱤᱥ ᱱᱟᱝᱜᱨᱤ ᱭᱟ ᱡᱟ ᱟᱥ ᱪᱮ ᱡᱮ ᱵᱮᱫᱤ ᱵᱟᱢ ᱵᱟ ᱫᱚ ᱚ ᱜᱮ ᱪᱷᱟᱢ ᱵᱟ ᱪᱮ ᱪᱤᱜᱨᱤ
0: ᱛᱟᱫᱤ ᱩᱱᱮ ᱪᱤᱠ ᱥᱩᱥᱩ ᱪᱷᱟᱞᱚᱝ ᱜᱤ ᱠᱩᱭᱩ ᱢᱮᱱᱴᱟ ᱣᱟ ᱛᱤᱨᱮ ᱢᱮᱱᱴᱟ ᱞᱮ ᱠᱚ ᱪᱤᱠ ᱠᱟᱪᱚ ᱨᱤ ᱨᱤᱱᱫᱟᱱ ᱛᱟᱣᱟ ᱨᱤ ᱛᱤᱡᱩ ᱠᱟᱜᱟ ᱪᱮᱜ ᱫᱚᱣᱟ ᱛᱟ ᱩᱱᱮ ᱵᱮᱱᱪᱟ ᱥᱮᱱ ᱴᱷᱚᱝᱜᱤᱱ ᱱᱟᱱ ᱱᱟᱱᱟᱱ ᱥᱩ ᱪᱤᱠ ᱯᱟᱢᱟᱭ ᱢᱮᱱ ᱴᱷᱚᱝᱜᱤᱱ ᱱᱟᱱ ᱥᱩᱱᱭᱮ ᱤᱢ ᱵᱮᱭᱱᱟ ᱡᱤᱭᱟᱱ ᱛᱤᱱᱫᱮ ᱞᱟᱢᱥᱟ ᱪᱤᱠ ᱚ ᱯᱩᱜᱩ ᱥᱩᱥᱩ ᱟᱢᱮ ᱛᱩᱡᱤᱱ ᱛᱤ ᱱᱮ ᱪᱮ ᱱᱮ ᱢᱮᱫᱚ ᱛᱩᱥᱱᱤ ᱪᱮ ᱛᱩᱢᱩᱱᱮ ᱥᱮᱱᱟ ᱴᱚᱱᱟᱞᱮ ᱪᱟᱥ ᱛᱟ ᱵᱮᱱᱥᱮ ᱱᱟᱡᱩ ᱵᱟᱢᱮ ᱥᱩᱨ ᱴᱚᱱᱥᱮ ᱤᱧᱡᱚ ᱤᱱᱟ
1: ᱱᱚᱣᱟ ᱠᱚᱱᱛᱟᱱ
0: ᱪᱟᱥᱩᱨ ᱢᱟᱥᱚ ᱡᱤᱱᱭᱚ ᱦᱟᱛᱮ
1: ᱢᱮᱫᱚ ᱛᱤᱱᱡᱮ ᱢᱮᱫᱚ ᱛᱤᱱᱡᱮ ᱧᱩᱝᱩᱭ ᱴᱷᱚᱞᱟ ᱜᱟᱨᱮ ᱱᱟᱡᱩ ᱠᱚᱨᱮᱱᱟ ᱞᱚᱞᱤ ᱠᱟᱥᱮ ᱢᱮᱫᱚ ᱛᱟᱜᱨᱟ ᱢᱤᱱᱫᱩ ᱜᱮᱥ
3: ᱛᱤᱱᱡᱮ ᱭᱩᱝᱜᱤ ᱫᱤ ᱫᱤ ᱧᱮ ᱞᱟᱝᱟ ᱡᱮ ᱛᱟ ᱟᱱᱫᱟ ᱯᱟᱞᱟ ᱜᱤ ᱛᱤᱡᱤᱱ ᱥᱚ ᱢᱟᱨᱵᱮᱞ ᱛᱟ ᱱᱟ ᱟᱢᱞᱟ ᱞᱚᱪᱤᱱ ᱡᱤᱱᱮ ᱥᱟᱵᱨᱮ ᱟᱱᱮ ᱛᱟ ᱢᱤ ᱥᱚᱥᱮ ᱜᱤ ᱛᱟ ᱱᱟ ᱛᱤᱱᱡᱮ ᱪᱷᱟᱜᱮᱱ ᱨᱤᱡ ᱭᱚᱨ ᱟᱫᱟ ᱯᱟᱞᱟ ᱞᱟ ᱛᱤᱱᱡᱮ ᱨᱤᱡ ᱡᱤ ᱞᱟᱜᱛᱟ ᱨᱤᱡ ᱧᱩ ᱟᱱ ᱥᱮᱞᱟ ᱪᱷᱚᱜᱟ ᱜᱮ ᱫᱟᱱ ᱪᱮᱱ ᱠᱚᱨᱟ ᱜᱟᱵ ᱥᱮ ᱢᱮᱭᱚᱝ ᱮᱥᱟᱢ ᱡᱚᱝ ᱟᱢᱤ ᱟᱱ ᱱᱤᱢ ᱡᱤ ᱚ ᱟᱱᱫᱟᱨ ᱥᱮ ᱫᱟ ᱱᱟᱱ ᱡᱩᱜᱤ ᱟᱱ ᱱᱟᱱᱫᱟ ᱠᱮᱠ ᱥᱚ ᱢᱟᱨ ᱛᱤᱱᱡᱮ ᱥᱤ ᱧᱩ ᱟᱱᱫᱟ ᱥᱮ ᱡᱮ ᱵᱟᱞᱟ ᱫᱟ ᱧᱟᱢ ᱵᱚᱴᱚᱥ ᱱᱟ ᱵᱟᱞᱟ ᱛᱟ ᱠᱟᱨᱮ ᱨᱮ ᱛᱤᱱᱡᱮ ᱱᱟᱱ ᱡᱩ ᱞᱩᱠ ᱥᱚ ᱞᱮ ᱛᱤᱱᱡᱮ ᱭᱚ ᱢᱟᱨ ᱫᱚ ᱛᱤᱱᱡᱮ ᱯᱟᱞᱟ ᱜᱤ ᱛᱤᱡᱮ ᱤᱱᱟ ᱡᱤ ᱫᱟ ᱟᱱᱤ ᱥᱩᱭ ᱥᱮᱵᱨᱮ ᱥᱟᱱ ᱡᱮ ᱠᱷᱟᱱᱫᱟ ᱜᱟ ᱜᱟᱵᱥ ᱱᱟᱝ ᱫᱚ ᱛᱟ ᱛᱤᱱᱮ ᱫᱟ ᱫᱤ ᱝᱩ ᱛᱮ ᱡᱤᱜ ᱱᱟᱝ ᱫᱚ ᱪᱟᱞᱟ ᱡᱩ ᱥᱤ ᱧᱩᱭ ᱱᱮᱞᱮ ᱫᱤ ᱛᱮ ᱫᱮ ᱜᱤ ᱥᱩᱝᱮ ᱤᱱᱡᱮ ᱥᱩᱝ ᱫᱚ ᱪᱮ ᱥᱟᱱ ᱛᱟ ᱜᱮᱞᱟ ᱥᱩᱝ ᱢᱩᱱ ᱡᱤ ᱫᱤᱝ ᱩᱱᱮ ᱠᱩᱨᱭᱩ ᱫᱟ ᱥᱚᱥᱚ ᱪᱟᱞᱚᱱ ᱪᱤᱥ ᱫᱟ ᱛᱩᱨᱟᱯ ᱫᱟ ᱜᱟᱝᱜᱚᱞ ᱡᱚᱣᱟ ᱥᱤᱵ ᱫᱩᱞ ᱟᱭᱟ ᱱᱟᱝ ᱡᱩ ᱞᱚ ᱪᱤᱱᱡᱩ ᱜᱤ ᱛᱟ ᱟᱝ ᱭᱮ ᱵᱟᱞᱟ ᱛᱩᱡᱮᱱ ᱥᱤ ᱛᱟᱝ ᱵᱟᱞᱟ ᱜᱟᱵ ᱥᱤᱵ ᱥᱚ ᱧᱮ ᱤᱱ ᱥᱟ ᱫᱤᱞᱮ ᱭᱟ ᱭᱚᱝ ᱥᱤᱜ ᱢᱤᱱᱫᱩᱞ ᱟᱝ ᱡᱩ ᱵᱩᱜᱩ ᱞᱮ ᱭᱟ ᱵᱷᱟᱥᱟᱢ ᱥᱤ ᱪᱤᱜ ᱫᱩᱨ ᱵᱟ ᱠᱮᱥᱤ ᱡᱤᱜᱨᱟᱢ ᱵᱟᱞᱟ ᱛᱩᱡᱩ ᱤᱱᱡᱤ ᱢᱤᱱᱡᱤ ᱛᱟᱝ ᱧᱮ ᱤᱱ ᱵᱮᱱ ᱟ ᱤᱱᱡᱤ ᱢᱤᱱᱡᱤ ᱜᱤ ᱛᱟᱝ ᱜᱟᱣ ᱧᱩ ᱥᱮᱞᱟ ᱪᱚᱜᱟ ᱜᱮ ᱫᱟᱱ ᱪᱤ ᱩᱢᱤᱱᱫᱩ ᱭᱟ ᱱᱟ ᱢᱤᱡᱤᱠ ᱢᱩᱡᱟᱨ ᱥᱤᱢᱮᱱᱮ ᱡᱮᱱᱮ ᱦᱚᱱ ᱭᱟᱢᱟᱱᱟ ᱥᱩᱥᱩᱡᱤᱠ ᱯᱷᱟᱢᱚ ᱜᱟᱥ ᱡᱮᱱᱮᱞᱮ ᱟᱫᱤ ᱤᱱᱡᱤ ᱢᱤᱱᱡᱤ ᱜᱤ ᱛᱩᱡᱩᱱ ᱨᱮᱥ ᱠᱮ ᱞᱚᱵ ᱜᱚ ᱢᱤᱱᱫᱩ ᱡᱮ ᱨᱤᱥᱟ ᱜᱮ ᱞᱟ
2: ᱡᱮ ᱛᱟᱱ ᱥᱩ ᱠᱟᱱ ᱜᱮ ᱛᱮᱥᱟᱱ ᱜᱮ ᱞᱟ ᱦᱟᱣ ᱛᱩᱱ ᱥᱮᱥ ᱠᱟᱨᱮᱥᱱᱟ ᱛᱩᱪᱤᱱ ᱢᱚᱝᱜᱩ ᱡᱤᱜᱤ ᱜᱮᱵᱞᱤᱭᱟ ᱛᱟᱝ ᱟᱱᱟᱱ ᱥᱩ ᱢᱤᱨᱤ ᱡᱤᱜᱤ ᱱᱮᱡᱟ ᱜᱮᱜᱚᱵ ᱡᱤᱜᱤ ᱥᱩᱜᱩᱱ ᱛᱩᱪᱤᱱ ᱯᱟᱯᱩ ᱭᱟ ᱛᱮᱥᱟᱝ ᱛᱩᱪᱤᱱ ᱥᱟᱵ ᱢᱚᱝᱜᱩ ᱡᱤᱜᱤ ᱜᱮᱵᱞᱚ ᱞᱚ ᱡᱚᱫᱤ ᱡᱮᱡᱩ ᱢᱤᱜᱤᱭᱩ ᱨᱵᱟ ᱛᱟᱛᱤ ᱜᱟᱱ ᱡᱚ ᱦᱟᱠᱩᱜᱤ ᱤᱱᱮᱞᱮ ᱭᱟ ᱛᱩᱪᱤᱱ ᱛᱤᱱᱡᱮ ᱡᱤᱫᱟ ᱛᱩᱱ ᱡᱮᱢᱤ ᱭᱟ ᱯᱟᱪᱩ ᱥᱩᱥᱩ ᱥᱤᱢᱵᱮ ᱠᱮ ᱪᱩᱱ ᱪᱤᱜᱤ ᱪᱤᱫᱩ ᱭᱟ ᱱᱟᱜᱫᱟ ᱪᱩᱱ ᱡᱩᱨᱮᱢ ᱫᱮ ᱫᱮᱱᱮᱞᱮ ᱛᱟᱛᱤ ᱭᱟ ᱢᱤᱥᱤ ᱱᱟᱞᱚ ᱭᱟ ᱢᱤ ᱭᱟᱵᱚ ᱡᱤᱨᱤ ᱥᱟᱥᱟᱝ ᱛᱚᱣᱟ ᱛᱤᱵᱚ ᱨᱩᱞᱤᱭᱟ ᱛᱟ ᱜᱮᱱᱫᱮ ᱪᱮᱫᱩ ᱞᱟ ᱭᱟ ᱛᱤ ᱱᱟᱞᱚ ᱞᱤᱭᱟ ᱭᱟ ᱢᱤ ᱢᱤ ᱪᱷᱟᱝᱢᱩᱞᱚ ᱛᱟ ᱥᱮᱢᱱᱟᱞᱚ ᱪᱩᱠᱤ ᱫᱮᱢᱵᱮ ᱛᱟ ᱛᱤᱱᱡᱮᱜᱤ ᱭᱟ ᱪᱷᱟᱥᱮ ᱡᱮᱫᱩ ᱭᱟ
0: ᱛᱟᱝᱜᱮ ᱯᱮᱱᱥᱮ ᱥᱟᱝᱜᱮ ᱯᱷᱟᱢᱟᱛᱟ ᱟᱡᱟᱱ ᱪᱟᱝ ᱟᱨᱮ ᱞᱚᱡᱩᱞᱮ ᱯᱮᱱᱥᱮ ᱧᱮ ᱛᱟᱱᱫᱟ ᱠᱚᱱ ᱠᱤᱱᱟᱹᱧ ᱥᱩᱢᱱᱟ ᱡᱤᱝᱜᱮ ᱟᱨᱮ ᱟᱨᱮ ᱠᱮᱜᱟ ᱫᱤ ᱥᱤᱝᱜᱩᱨᱚ ᱢᱟᱨᱵᱟ ᱠᱤᱱᱫᱮ ᱜᱮ ᱪᱤ ᱠᱮᱜᱟ ᱛᱟᱱ ᱥᱮ ᱫᱤ ᱧᱟᱢ ᱧᱚ ᱫᱤ ᱜᱟᱞ ᱯᱮᱛᱤ ᱯᱮ ᱯᱟᱪᱟ ᱥᱤᱵ ᱥᱟᱝᱜᱮ ᱡᱤᱜᱚ ᱢᱟᱨᱟ ᱛᱤᱱ ᱡᱚᱱᱮ ᱧᱮ ᱛᱟᱱ ᱱᱩᱱᱡᱩ ᱠᱷᱟᱨᱛᱟᱝ ᱜᱚᱥᱱᱮ ᱟᱨᱮ ᱭᱟᱭᱚᱱ ᱞᱤᱭᱚ ᱵᱮᱛᱟᱱᱟ ᱢᱤ ᱠᱮᱪᱮᱢ ᱵᱚᱛᱟᱝ ᱟᱨᱮ ᱛᱤᱥ ᱱᱮ ᱢᱤᱥᱩᱱ ᱮᱱᱤ ᱯᱤᱝᱜᱟ ᱛᱤᱱᱫᱮ ᱞᱚᱪᱩᱝ ᱫᱤᱨᱮ ᱭᱚᱱᱮ ᱠᱷᱚᱱᱡᱩ ᱠᱮᱜᱟ ᱱᱮ ᱭᱟᱥᱟ ᱛᱤ ᱧᱮ ᱯᱮᱫ ᱱᱟᱝ ᱡᱩ ᱥᱚᱜ ᱫᱩ ᱛᱤᱱ ᱟᱨᱮ ᱦᱟᱠᱩ ᱤᱛᱤ ᱱᱟᱨᱮ ᱠᱮᱱ ᱡᱨᱮ ᱡᱟᱛᱤ ᱪᱮᱫᱟᱱ ᱪᱤᱠ ᱢᱩᱱᱮ ᱛᱟ ᱢᱤᱥᱮᱢ ᱥᱚᱭᱟ ᱥᱤᱧᱮ ᱛᱤ ᱠᱮᱪᱮᱢ ᱥᱤᱵᱡᱤ ᱨᱮ ᱫᱚ ᱛᱤᱨᱮ ᱤᱱᱫᱩᱥᱟᱱᱮ ᱭᱟ ᱪᱤᱠ ᱱᱟᱨᱮ ᱛᱟ ᱨᱤᱥᱩᱱ ᱨᱤᱥᱩᱱ ᱛᱤ ᱠᱮᱪᱮᱢ ᱵᱩᱛ ᱜᱮ ᱛᱤᱧᱮ ᱞᱟᱝᱟᱨᱮ ᱠᱷᱟᱱᱫᱩ ᱪᱤᱠ ᱱᱮ ᱭᱟ ᱪᱤᱠ ᱢᱤᱥᱮᱢ ᱥᱚᱭᱟ ᱤᱱᱫᱮ ᱪᱤᱠᱟ ᱥᱮᱱᱟ ᱱᱟᱨᱮ ᱠᱤᱨᱥᱤᱱ ᱱᱟ ᱠᱮᱡ ᱛᱟᱝᱜᱩᱨ ᱥᱮᱢ ᱤᱱᱫᱩ ᱛᱮ ᱫᱮ ᱪᱚᱠᱟᱨ ᱨᱤᱥᱩᱱ
1: ᱚ ᱡᱤ ᱡᱤ ᱡᱤ
0: ᱱᱮ ᱞᱮ ᱭᱟᱢ ᱛᱤᱜᱮ ᱭᱟ ᱛᱤᱝᱜᱮ ᱨᱮ ᱥᱤᱪᱮᱱ
1: ᱡᱤ ᱡᱤ
0: ᱢᱩᱱᱮᱥᱮᱢ ᱥᱤᱵᱡᱤ ᱜᱟᱡᱩ ᱫᱚ ᱟᱨ ᱪᱮᱫᱟᱱ ᱛᱤ ᱤᱱᱫᱩ ᱥᱮᱱᱮ ᱡᱚ ᱡᱚ ᱨᱮᱫᱤ ᱛᱟᱱᱫᱟ ᱠᱚᱱ ᱠᱤ ᱞᱟᱜᱟ ᱥᱩᱱ ᱥᱩᱱ ᱯᱟᱢᱮ ᱯᱩᱜᱩ ᱛᱚᱞᱤ ᱱᱮᱞᱮ ᱯᱩᱜᱩ ᱢᱩᱱᱮ ᱜᱮ ᱥᱮᱢᱱᱟ ᱜᱮ ᱪᱤ ᱠᱚᱭᱚ ᱠᱚᱥ ᱡᱚᱣᱟᱨ ᱠᱟᱨ ᱫᱚ ᱛᱤᱭᱟ ᱪᱤ ᱦᱟᱠᱚ ᱠᱚᱭᱟ ᱫᱮ ᱠᱮᱪᱤᱢ ᱭᱟᱝᱫᱟ ᱡᱮᱢᱮᱞ ᱢᱟ ᱫᱮᱵᱟ ᱠᱟᱨᱥᱱᱟ ᱠᱟᱨᱩ ᱱᱮ ᱛᱮᱱᱟ ᱜᱩᱢᱡᱟ ᱪᱮ ᱭᱚ ᱢᱟ ᱛᱮ ᱢᱮᱨᱟᱞᱤᱭᱟ ᱜᱩᱢᱡᱟ ᱥᱤᱵᱡᱤ ᱭᱚᱨ ᱭᱟᱱᱫᱤ
1: ᱡᱤ
0: ᱟᱱ ᱛᱟᱜᱱᱟ ᱥᱮᱱ ᱪᱤ ᱧᱮᱢ ᱯᱩᱡᱩ ᱢᱩᱱᱮ ᱛᱟᱜᱨᱟ ᱨᱮᱥᱟ ᱪᱤ ᱯᱟᱢᱟᱞᱤᱭᱟ ᱡᱚᱣᱟ ᱪᱤ ᱢᱩᱱᱮ ᱠᱤ ᱯᱤᱜᱤ ᱥᱮᱢᱱᱟ ᱞᱚᱜ rewa kamen jik simpu che de tun da zo ra de ka de ding ara le ne de jik nyong zo sa ro chu ten cha sha na e nge pa me ngun ne ju bi ne nge tin de gi e yong jin de jin da ani yap jin de jin jik tin de gi sam du ju bi da na ba de le nge ngara ngara pe de jik ko ka so ro su su jik lu sim de dan jik tona ra ja bo che je de bu tang ma jeje debine di zo sim nan ki zo zo dirisha di ne le jik din je tol sim de yon don ji de o sin ji ji ta ru dir ji draw yes ne an la ga kan de yore sim de lan
1: ji sin ji zu yin slip du ter yin gong da ne be sim je che je da ji je che ne sim
0: ji che san din de yin zu san ngun ne jik so so jik ya lu sim de dan le ya jik so re sab sa chi ya tona chi ya din zo ya chi pa ma gar ju ya ki di kya chi mu chi ya yu sa re sam su ki gyo ya nga zu nang ju tang gir ba le zhe da chi di re kien pe ane pa ma le ya khaba kip chi o nga de bu yin sam zha ma chi a sa ya su din zhe chi ki pa ma sam su tu yu sa re
1: mi da mi pen chun yun jang be sam zha da tu gu sa chi du ma gila di pa zi la de ke ba kar du di nga zu yu wa chi tu bu chi bu du ma gila chi gu du zung bu 네산바 투구 체빈삼 땡예 간겐고 이네자바 야는면은 예 충데 이네자 투구 지구유아삼 근데 셰베 게스타 셰베 자주디 피기스나기
3: 지지지
4: 센트라 탄데키란 키센 심부티니 겐지슬라타 겐키라기 파무푸추 창마 김산지나 초아이게와레 충웨 네수 제미나 초기 텔라 조린나웨 변중룽친년친리 공기 표게 룽친리첸 모체저린시
3: 먼저 지 사고질 님도 라드윈디네 추스직 표주단다 그봐 토고질 레메네레 냠보동 아니요 지 먼저 김장 나리네레다 디바 김장 참듄 간 오늘 편집 토스 시작이라 가서 미 간 걸로 시엔도 맵지 언제 섬날 야제 대제 계제 간 걸로 어제 예디 시엔의 용 아유 양롱 딜레 라명에서 어느 밤에 내다가 한 타유쇼 보고 칼 닝근데 말이 시에 마셰 요 말이 삼삼지 치지 도스마 규치지 슈도 진짜 언제 인도 좀 인제면지 사고직 날 추즈 체가 이내리 추즈직 이내리 직 표제시다 어 셀라 최 이내리 쇠지지 레미네 냥보 최제 파주직 수수기 섬남 강에 이내리 수수섬남 가르시에 이내리 도스 판부 중은 이제 직 추즈 체가 표제스 당제 딘제 쓰는 거네 판부 부족이 버루 지슨 버루 지고 마시 김장 코레응 원에 강가에 참두인 가는 건 내기라 편시부 독일 딩 아르라 수수기 냥조치
1: 제제 다 광리야 당주 미게게 인데 다 초지네 문구지 진주 춤버바 안 양아 디첸주 딩엘야녜 디디 다녜기 스지라 불로 춘주 중어 신중아 아니 고란제샤 달리아사야 디디 규드네 춘 당가 친제 제제다 강부주 투주 춘소스 안 강르레제 대유스 안데 송구도아 안 고란게 아자라이 대유 안 부군니 유스 춘춘니 직탄데 디인사 루림 숨브레 시브레 제지 루림 당부 친지인사 부군니 자 야오 슈브유 안 뭐라 법행 안에 디게 제기 다 돌레 응위레 산제 세제 안 강부 딜레 야가지 레토비는 아 아메겐고 촌실류사 니므네르샤게 아 아메야스 아니 기브제 데오 승빙을 해사 기브두사게라 아니 주디 기브리 양 아른 돌레 삼로 가르시 코조스는 코난주 손데다 데바파 미 룽부신다리아 안제스 차샤주 레그 체제 데니기 쉔게도 중문에 차샤므 양 아란 주 스슈이네리 지 쳔베 콘조야 강르두주 안제스 직례세 강버라도 주 양콘조야드바 섬시 가르다야도 언제지 동아 동콘 콘신 주제 딱 견광원의 차샤비는 수술릉바 대구윤에자 다 델해사 융구윤에자르바 아니 안주 디구윤에리 양스슈윤에리 주요 챔베 코나주 고코세 미젬즈스다 르제다 언제치세 사주도 주간래야 섬시 단고야 저도와 안테네 덴기스지라디 능시 자외 콘조스로도 주 부 부추춘주 수수자냐제 소경 체구도 콘솔랍자주야 콘수 부주칸에제 룹촌에제 디게르 춘주간 랍자주야 엔데텔이야 양안한 수수슌다 안제게레 체구야 레가 문구도 관 다들 제다 재미도 제들레 저도와 아니 콘조야 카레 게기 심제디 맵스야 치두르바
3: 이제
1: 양 하삼론 제제 코지게라
0: 다디 다란르상 오늘 직구 갈소르다 직직 저의 골고의 겜배 벤샤진 부두를 파마코제 파마마게 단주 여러 방 에 가세 부파 부진주 볼라마라서 파게
3: 파게 뭐 여리
0: 인데 인데스네 직 매치도 교연에 직고 베게다 딘데 주의즈네 직다 텐산 총진한테 아주 되기도 하지 갱고인 제거되는 선데 또 함께 좀 이제 진주민
3: 좀 제머스 지체 선데
0: 응응 또 집 바양부 영향을 시부지 뱅기어리다 즉 신조글 레메 레메트스 용구르바 친구의 자기행 토는 땅문에 로레레 로레 마데바 야르 두고도 하게 이중 제사제 갱군 제무스제 진주민 준나제 슈세 즉 디그 나로레 지우테네스 데도와
3: 도와
0: 아니 신조글 용구어레 땅문에 그 고야르디 가르고도스는 즉 문에 즉 에 펜주기 즉 잠즈제야세 저 말에 아디 직고 가서 당 알아 직생 감독이 내가 진행도 디토알이야 디츠 토나르지 망세 위바 그때는 사실은 내 로지 딩엔이야 데사 랑기 땅을 빠서 미리 미바라 제와다 직계시에다 디데고 계시에 메랑게 내 사람도 스테시 에 가로니 대여다 사산이 대여 내 남자하고
3: 있어. 지지지.
0: 아니 가로니 대니 니저도 백개 걸도 수치 수개냐 근데 수치게 시에 되게.
3: 게임세세세.
0: 카세세리 사산이네 지금 파악하지 이제 그거고 지금 파악하지 이제 그거 부르지 되게. 거기 내년도 첩 잡으러 또 와. 삼매 아우스다나 디즈셈 겪어 하지래도 와. 어디 가래 레스는 게 근데 지금 갈 수 없다. 샘캄 소유탑 그거 되는데 세드 좀 받는데 주고요. 지금 한주 지금 로춘주 인배 있네. 지금 가로직 배그 그 지금 차량 그 지도 세죠 말해. 나디 지금 갈 소래. 지금 미메제 널로네. 다 로셰지래다. 니숨 지르와. 파 자도 무슨 예주어라. 다 언장 오네. 계시 사상 타 교구 여배는 계시 김산디나로 모두는 주주 내고는 잠재스네 그것도 다 잠재스네 그게 기부 여러 채나 순서 삼대리다 잖아 신나게 그 뭐지 띵문의 여구도 뒤에는 되네 강에다데 용구 여대래 그 그 메즈 타 교양을 저와도 무슨 지라차요 처음에 부르간데서 찍고지게 하려 했던 거 찍고 문에 그 잠재디 여배는 되니 년도 열다 비게 계지 되 있는 생대는 잠자도 매나 계지 년도 열 말이 즉 시합이는 비게 계시에는 소소 카바부지 어 잔쇼는 게 년대 있어서 문에기 자지 같은데 년기 열 말이 년수도 디살 마대 미대 근데 제외는 문에기 년벌 봐 그다음 되게 카바부 부분에서는 년배 수 된가 제일 먼저 문에기 년기 열 말이 최소한 근데 인도서는 문에 이제 토리아 찍고 가르소래다 수수 셈나로네 찍 류뷰토네 타니르다 찍 가르소래 찍 친구의 자갱토네 가제스 지체 마체 세디주 개선부 인연지 따이네 개 지주나 지주도 문에 심딩네 잠지스니데 파마 부두바라이네 구구두 세미 사산바라이네 디구두 디여베이나 네주 망부지 찍고 가르소래 타주 두야리아 지라게 레라 용거선 대가브링 안주 디 심띵나 짱이네 맹교다 말이 디 수용 소제 내 대제 디플레 추마 겹제제 아니 야게야 대부미야 신디 마중베 소제제 제사 아니 게시드에 미다가 말이 문에게 디 심나 가르선 부유면다 리뷰간 존나게 대유미 나 맞으네 마담 쳇다는 주지 후유로 왔다시 지난 디레 인도선에 딘제 돌라 안주 문에지 십자수에 십자수로 한다 십자수 전에 지금 가서 네 저 괜히 계획 세야수도 계획이
3: 세이지
0: 지난 좋았으니 근데 지금 뭐 지금 내가 지금 라디 그게 난 제 엔디 그냥 이게 쉽지
1: 안 좋았으니 자세 엔디 지고 과제 뉴진 심부시라 봐
3: 단독이랑 얘 단독이랑 지난 얘기 가면 또 쏜다 좀 봐. 직전에서 좋아. 아니 지 단독 딩엘라 겔라기 난주 숨나지지 파미인베인데 인지민지 소소기 부구 부구 소마르베 다디다견 치고에 녜슨벌에 딜레 인지민지 이 치고에 케요 말했어
1: 라라
3: 징간주기 겐고 혼나지 인베인네 키나주 난데면 다 딩에 용범 민도 주범 민도 공범마서 아스 파야고 제 송구에 디 개첨부르샤 카이신지 아 다 부구 카셰야 딘제 요릴 아 간주 총배 몰라이네레 대부구 다갈레샤 아니 랑마요야 가르레 시에기 디기 다단디 키제직 야 주저기 파말직 다 근제 소리 간다 딜레 양문에 야구민도 봐 문에 안주 체상 안주기 단달롱지 세니엔 안주기 겐고 남부 인소나 키나주 문에 디난토 민도나 오늘 부글로 파카상단제 다 딩에 용부 민도 기란주 신다 탑시 시담 것이 벌써 디송에 안주 참전 브리사디 메사디 럼마토체 디 녀크 좀 망고 수도 와 문에 인다 체상 안주다 단다 미지조 인에 교화주고리 안주 카리네레 교화주고 딘제 간레 문에 교화 당 남고에 디 케친 부시브리샤 안다 딩게라 안주 직파메 인에레 어 녜시에브디 녜고 여스에디 메모체르와 아니 지 양부고 인에레 제 파말라 인지 민지기 당 녜부고 다냐디 간다랑 레시제 디기 겐디 제 남고에 민도 그시 키나기 파메 정구기 어 당게 따로 제오스 페비 네 약수리 이내라 직 된제 매부세 코라레다 페니 마조바다 체게니 매백급수 인지민지 이제 어다 도스 용고 유스네 딩에서 뭐 뭐지 부지리
1: 선생님이라 당장 하셨어
0: 지지 당가 직 대군한데 봐 아무라데 부부부냐 아슈네 데 카메소 시리가 님지 티 도스 어쩌지
3: 데스
0: 나니 카메쇼스 부냐야 데데 차가데네 부고 대바 직 답변을 쇼 직 제비네 아니는 남에 가르스그레 되는
3: 거네.
0: 닌칸에 덴바세스. 근데 즉
1: 다두스데도 암라디 겐데디 캡쇼디 나마덴베소스토아. 무엇에는 디 패치 미렘니 워기야 수수 부구소경 제단 관계 겐데 진기르 봐. 응. 수바이글람.
0: 그래서 세상 딘데 인드스네 단다기라 순순 즉 문에기 즉 밤에 더베여메 다야데 괜찮부리 다마시야 지 오늘 파멀리야 수술 강에도 신으로 주야데 괜찮부리
3: 좋아
0: 다시 자장 딘데 인도선에 양 밤에 오늘 지 오늘 강에 싶지 다시 다 다시 신다 제면 요에 밤에 오늘 삼시 제제 양 딜리야 지 난도 딘데 유세브 딘데 지
3: 좋아
0: 다야 지 가시야 살이야 미지 팅사미 다 가리네레 지 답대로 요러 진부터는 야 미직들
3: 라사들이
0: 요리 제상 디데 인도선에 강달 양지 벤주지기지기지 화룩룩 내가 써야 돼 심지 개지마 그리 단다기라게 손수 마음지 돌아 지 파세브지 셈어도야 가야 되는 건줄 마음지 돌아 누부지 진
1: 셈어도 셈도 매바
0: 노 셈마 셈바 야나 좋아 디 직 셈마 셈지 딱 깨지스니 셈스니 콜리아 딱디야 규제지르바
3: 근데
0: 지금 개베톤에 밀리압직 포도 전부 만들베톤에 직시에 고야세디 개심브리 다원자디 레라브제 말이
1: 라지
0: 무슨 지금 칼라 감자 제고야지레 도
1: 지지라 안주 강글로다 미다 미저와 체고베 반난진다 리드 김상인의자 레게 네드바인의자 랍제나인의자 과인의레 다 미시다 미시 투제 대두 난수강로 칠레 계제 말바
0: 이제
1: 난 예선바 이제 생비 다간다 레약도 줘야 탁주 두스 쇼를 핀데 쇼를 세스 케민도 다 줘르디 카레스는
0: 날바 배참
1: 어 대치 날바 배참 라데겔라 급질이야 토용스르 급질이 마부 용그리야 급질이 기부 용그리 급질이 마이 기부 용그리 삼베 삼론데 시키 구도 와겔라
0: 조조라디 안주 망부지게 직 심쿠 제사디 갈소래 지리 밤에 부글 승구매 가봐요
3: 그래
0: 부두고 밤에 내 승구매 봐요 말 당장 급이랑 안 수지 지속이 랭저다 근데 미 갈소래 정말 김지가
1: 디 예유
0: 지지 디 제제 아니 근데 아무랑 예쁘다가 많은 건 미길 근데
3: 쓰세요
1: 지지 마마 아무나 여기 누가 같이로 세샤 아무랑 아마 제제
0: 김이 미질 찌대 없으면 밀 근데 쓰세요 돈 땡고래 타디 양 디강에디 밀동 간데 테마데 잔 롱호송스니 미생고 모송차 다 녜소지는 하 딜리 대성기게 나오게 땡만 미 가르셰 마셰다 就是说你人用不着的其实刚才我们这段话了米人了了不定看的七个月不到看的七个月不到的那吹吐不呢我呢或者人动也忙起来呢吹吐不是我呢就忙不起苦卡索的所以的 kulo kwenda zi to sa ta to sa ta sa de pene cha sha wi na o ding dun da de zi na lo le chi lo li ya sa ga na

0: 함제 레몬이 레몬안에 숙해 있어. 나타 대지조 대리도 창물로 레몬 지켜슈의 제거섬도 좀 뭐. 아니 창물로 차십지 말봐. 안 당부 사대지래요 말봐. 관계 안 당부 지통 말봐. 진짜 시도 좀 보다. 밤에 부조님도 돼야 가이네리봐. 밤에 보고다도 지를 가이네자다 간다 단단한조 주시 저 말에 비지면서 능미님도 대배래가 되가려. 미래 레몬 차 제매교래가 지리샤라. 안 대외경다 할로 랭은교정부터네다. 드린 대학도 여고 총수 양산이 다가 총면의 직전은 제부 언제 신기 말이 선배님의 삼로 언제 시코고 지르도 와
1: 단다 그건 개원들라 손나시 어디 딘제 진구리 있어 딘교 딘제 진구 강에 대세대 탑시도 두스레세지 문에 딘제지 요 말에 이라 세상 소소소 김장을 빠베 소소소 미게기 내단을 빠베 아니 직 소르 펜주 찍지로 고다데 세부 처리 펜주 과 녹주 내었지 펜주 문에게 샘디 펜주 찍지 하고 버지 드르스네 김장 딜로 빠베 탑시지 니그리 로아니 봐 도스네 딱디 잠주리 마시기 엠믹스에게 찍 제레버지 어 양답에 제단디 디리스 제제 양답에 타주지란 디리스야지 갈래 가고도 봐지
0: 지지
1: 그 내다 맨자리
0: 지지 아니 드링게랑 주다 주퇴르디 디르바가 소래다 안주 견고체 쉔부체 부구친주체 강근염도 나로 초하게 비나 기부도 민도 사들바
2: 너너
0: 견라 그나니게레다 수수수 난게 이제스 레그라도 주 비차샤제 손수라지 조강 능수도 조레 비차제 샤제 손수 아니 드링리 채널 견라 그나니 야 투투두스제 던지앙은 줄이 전남 피바 토제나 슈그인
1: 레세 아니다 주두 그베 지금 알아서다 김장 근데 진배 능에 등에 듄슈브 나신 창말로 고야디다 디기리 좋아 아니 알아서 소슬로 그베디 미셸레 거리 소슬로 마고디 미셸레 거마리 근데 인도스네 근도 지도 그지 펜수 지기 지리야 능미 펜수 균륜 지하다 엔 펜수 지기 지 삼시다 참즈제 토야 토리야 자중얼부터는 잠들 때도 그냥 더 배는 나로 나왔으면 좋겠지.
0: 됐어요.
2: 캐시엠엘 길라기 감여다리이나.
0: 됐어요. 맞아요. 탱기 진주면 주시도 길라기 배디 샘로 숙배 감여쇼도 송차스마 한지 다가 참사로 와.
3: 됐어요. 지조이 토네 디루링
4: 초아이 무지 디나세
3: Sumi ki semtra di sentang.
4: Dun chua su gui wei gui ma yi. Tanda ki ki sen xinba di ni, pion chong long ching nian ching le kong, pio gian long ching ki ngor che zho ling xie bie, chok du zho ling li cien ri.
5: Sen chong la, pa mo pu chu cang ma? 난지기 나리아 님도 좋아하게는 약도 마게는 약도 씨 계시 미지게 나게시 딘제시 트비는 예체나 단니츠데야 두스체는 야오스도 펜제스체는 야오민도스 체제 체탄된베 렌지 게프투야 민도스비 다디페치 펜츠 조아타 펜츠 귤르 펜츠 수곰 체제 클리클리 렌지 니투베 소외 치렌지 인스리샤 기랑게 체나 디링리 챙기 십시 단년 난케 빈블라시
6: 왜야 년투바 더도 로스 제도베 커큘라 규응여탐 중국 구진 캄스 링류 커큐 진류 차상라 닝예와 진세 진고 투베 덴보여바탕 권바부두 로데원낭초 대외급수 남타 르문 년초바탕 챔년지기 부주 보여초바탕 자다 내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치로 규두 록수양 바르초

0: 타 칸리 머중웨 네튠 타주 타 디당 창샤 용웨 자웨 텁주 시리 텁주 규디티 미톤라 신토베 균도라 데네 페기 미리 카기 망조게 면주 넘바 균도 당와 타 동미리
1: 너주 중간 신니 추기 중미 저시지 사괴바라 팅아 제주가웨 네포제 좀 치르 조그지히 다자 좋은 난괴티 리지 개진 지망도 좋았다 직제 응아베 응원도도 좋네 세시 참신 김케 고전의 민주 특기도 제 민주 제배 용서 좋았다 뒤토네 만족제 샘당 쳐봤다 돈나 대회 응원반이 배우제 민주 십수니바 초용네 토르친이 바시
0: 대신별로직나 Sonia Rogur Tope, Zong Mianganke, Gabarin Bunibe, Mianganla, Dilanga, Jumbri. Perky Sunny Tigan Yanga Chiwe Neshi, Jiri, Menchu, Chinu, Monsi, Tube, Chiru Chimbata, Yungzin Chiwe, Shakju Chibe, Changbur, Dembunga, Parne Neshi, Tupchi, Perne, Menchu Tube, Mixe, Rimshi, Wundur Chungshin Yapshi.
1: Najo Jonke, Mema Mianganto, Dalin Suri Lobjenti, Shoto Mingan Tambu Memba, Gutun Jai. 北美塔不再参加了陆地南北南岸协协塔扎水南中人族规矩第二十七动这些给你们南北陆地七塘全国协查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协
0: Mentonbe, while Chetty Rock Yorki, Lamsu, Nirishin, Tugu Sangu Chine, Namia Nebe, Menju Ruga, Chichini, Tutu, Chati, Wantungi, Menju Lazeta, Dushi, Sator, Zawa Super Che.
1: Menju Lazeti, Doshu, Cherton, Chapji, Ranjongi, Menju, Shepshu, Jamshu, Tuji, Dushin, Bochadu, Tue, Nansin Chesi, Desin Belogina, John Yongi, Menju Kondoti, Menju, Shepshu, Namju, Duntung, and Listonata, Shepshu, Durim, Listonwa.
0: 免费关注组中的兄弟家伙在前列免把他那边参与者和女性与个队伍是人群内次国国他推荐去级别车店团建了卡点脚把国家内大面具切把坦赞给特定龙库是为了想地学所车国堂刚刚心车日过节也连根车加进面具车店列段别通的牌松托东中区行业不是
1: 听着总统三月人不出差几个月级面对面的车马起归途就提免么局就切不他三月中一忙做一点谈了那次密报吧肯读前年才就用一套呢三月点谈送马起跟着谈连呼大周月不是年前他推荐人家人不出呢他的美丽卡给忙做的我们进行铁点谈通常途就去但给四月也不月别大家免把电话了大不点了美丽也看不读 내시前不破子，从南归途就突击途，借拉萨中间对龙对进去，沿着中雄车店小区店内数，数不了大车骑行别准备，这些拼凑起，拍不拍别开车的嘞，忙做车道忙不，心当存一不是。
0: 城市三十月来，培育面具车店旗下穷剧特别配件穷娃，日中穷的，将用面具车店这些，等到你就送去设计牌，忙都请不他，车店来在面的吃送他一段时间别，那边你只吃你他吃到来给我，昨日面具车在，每天吃吃到都结就出来给我借来，明天开个忙做给地摊给他们那他给那店家从那借，军队切入侵入去。
2: 森林界，广州三十八点零，顶地决定作为其他这边南京国际图，地摊给团建加的，地地级门市顶是可别，逻辑人将用的春天塔地摊工作的，明晚的地摊电话的送来，兄弟搞着他，来顿顶地准备过的是。六道可把牛关系，地铁内西塔，几个十年塔轮久一颗色别，六道可把也狂在体外去，来年看了配置，几个别颗色价值将龙柱切巧，脱去了我人阿给交给他。
0: 天气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交流。十点两天，中国地震局连年的片面录制当中。中国地震局云至六道卡巴尔，城市夜间了电价月了，烧将跨越的卡巴尔塔安大忙完，来取去了熊根儿阴间些。修在龙时间内，铁东年浪扛点水桥，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最巧。 생글링게 샴라무투토 조던조의 제자시베 낭세용고조토 페기링내유골튼례 다르신게바 시크베 장종기 링내유골튼례게 뷰체토에 피게라 노르시기 갑조르체베 제덥카 중니타 락달십수카 주구잔베골 쇼이
1: 생글링게 니도 냐미니 쌍글루 나와고바다 장종기 링내유골튼례게 뷰체토에 피게라 노르시기 갑조르체베 제덥카 중니타마타 제주토 Jingde Yugo Tunle, Buse Towe Pitela, Nor City, Gabio Chibi, Chatapka, Juniti, Lata Shipsuka, Jukutama Masai, Chisoto, Yonta Tansi, Tini, Jacob J, Jingle Topsi, Jacob J, Tabjuta, Yugo Topsi, Jacob Zujunti, Guidi Tunju Chibi, Shipje, Chachu Jirila, Ranjonti, Jingleta, Yugo Tunle Pijeti, Sinja Sivata, Pijeti, Nane Gushu Piva Chibi, Chatap Kajin Shikanshi.
0: 시주기 편제 보도 템발 튕긴 자와 탈류 투지 탐볼 표기 유고 총라 철럽초네 가외베 피게 멤버디 유고와 미딩치 죽게 주고 하라 닐린 시부티 투송벌레 주제 숨 학잠 파와타 에이진베 진종큐 니게 죽지기 유고와 닐린 슈제 야자 숨주소 숨차 뉘게 파와 슝람 토주기 랑고 용세 야자 중니 차 숨파리 망주 거주기 주버 옌젠 치제 미딩티 야탕 고주 코숨 타시네 야자 주영아 차 니 파와 타 링예 유고케 제주 총례 순슈 폐엽시
1: 뇌세 되베 정세 대달레 노르시 시주기 네미 차답타 뉘슈 유구 로조 치바 춘휴 절로 니동 자메 뉴스업실로 란조 종 동의 타시 중키 링내 유고 틀레기 뷰제 도베 피제라 군대 동주 고티 삼차 잠네 링내 유고 틀레티 란조기 가딘 틀레타 망즈 틀레수 땡게 제휴 다딘 동베 차답카 중니타 릴라 창웨 십순니 지린 피제기 차르구 십자 동주 제베 차주기 차시시시
0: 시주기 편제 보르토 템발 튕긴 자와 탈류 투지 탕보 표기 유고 첨랄 철럽초네 가외베 폐조 멤버디 유고와 미딩티 죽게 주고 하라 닐리 시버티 퇴송물에 주제 숨 학잠 파워타 에이리베 진종규 니게 죽시키 유고와 닐리 슈제 야제 숨주소 숨차 뉘게 파워 슝람토 주기 랑골 용세 야제 중니 차 숨 파리 망주 그 주기 주부 인전 시제 미딩티 야탕 고주 고숨 하시네 야제 정아 차 니 파워타 링내 유고 기제 제 첨레 순슈 폐엽시
1: Ranjong, Chiso Tinley can get him to by Shumba, Yangzi He, Mansi de Gudi, Sagondi, Gadis Sivatan, Sijuji, Judin Zoe, Tungung Kodu Tobachiba, Maze, Shusha Sungyong Tan, Tunle Kozu by Gabio Chibaje Sumbu, Tumoto, Purge Jingle, you go Yamti Pete Guba, Digio Chebe, Munzi Hu. Jigoted, Sigu Totunbe, Sijuji, Sijuji, Gale Mansi, Nare, Tinto Dane, Jingle, you go to Tungung Nato, Nusingane, Jushu Tan, Jintang Mabachi Hu.
0: 송진이기 람스 라다체네 뇌고코 치사다마 타딘기 시주기 뇌세 퇴슈니 송진이기 쳇더빈바티 멍을 자주 태동와타 자가 레제 태제티 노세기 동차 창마 주투버 체규티리 콜동 유골기 커습르체나 시주기 체시시 쇠바티 조팅레 랑고루가레 랑골 줄레 민용어 껴바타 페토 닌게레 민용어 껴바타 닌달 람다 지리 니게레 민용어 껴껴바 네바토 린드 에이진베 진종큐 니옌토 다골체 껴바타 페토 마껴콩 단돔레디소 체딘케 루미 껴바타 림바신 첸댕아 십시체디 카습게 코르토 유골케 남달라 몬제 페바토베 게린 체껴부지리
1: 카삽 유올레소 디게 체주 응고 차시 시주제 다동 단돔기 고송 제라 숨주마데 소바제 니슈지 차도 람디 땡게 제바타 콘도 교체 진내 유고 대생기 자치 태도 남베 십제 체내 체내 미딘 준지 진게 이드 민슈 나베 나주기바타 대다 찹지 세시 토부 갸두 미시베 자드 타종지 남자제라 카사 응 갸두 지 미루마라 노르시 망 센댕한 쮸 토베 게레 제브시
0: 쳇업카 중니 튼게 체내 편제 튼바 차치 랑종기 촨이기 레튼존네 도송네 탐진 야부처주 인신 진니 시주르 신년 락다 십수카 주구잠디 리슈 튜즈 타 차긴 제이제 카세스디 총결 탄송 킬레제기 대바잠기 심바탄장 삼기 도바치규타 니니 총결탄 서구칼라 렘구용 안샴디 슈괴벌레 킬레고절 용규구미로 시림디젠기 수제바 야구체바타 킬레라 제시 체제체규 수제체바 킬레라 디수 신도체로체바 제체네 시주기 케보차겐 좀베 톰레 니르경체볼 튼규토베 게린체규
1: Siju Rab Tangji Bejabjuro, Tuzi Tamboro, Ranjoji, Jinne Yugo Tuleji, Bumbo Ninde Ti, Chumje, Munse Tuji, Kadu Yugo Ti, Jinje, Chisong Yomba, Yaja Juru Tan, Tangjung, Tru Parva Tan, Mansu Nesan Ki, Shepju Sese, Yaja Juju Regu Tan, Tangjung Na Parva, Rize Sazom Tan, Tapun Chise, Yaja Juju Renga Tan, Tangjung Ni Parva, Jinche Soze Tense Tan, Tishin, Dunya Uze Dipon Chise, Yaja Dunju Tunju Tan, Tangjung Sun Parva, Tuleji, Lenam Cho Yone, Lexu Chimpeche.
0: 七六年多年的中国品种批界领地人南京就在陆林区邓伟书记于峰区研究区前置谈联系个配了天猫猫银别人中给列些谈南猫配送草别米就领列给天宫约景天宫独立谈给列研究给蓝水 据人家给来些铁，每日开给忙做给他们那台金南图九九年，人家他有个人家这给天年做事，七到八九年来，当时十岁开九个牌，让将给农村人路给忙拉人心去，三条给天年批给了天桥站内，人家有个天年来特别，有些从这天我进去忙做点在给我切套，也见迷茫忙做了，偏不多心语。
2: 三连接，广东省直播电力听力决定作为直达设备男子过去图，表姐人类如果团队他是新结巴，谁可别？让中介人类如果团队给，不再作为偏见了。诺斯基代表级别，下大卡中年塔，拉达十岁卡，九个装备过特色。
3: 喂，天呐，快去春节穿了休息啊！
4: 卡级别，九个月别，出去好些级别。
3: 啊，第一。
4: 看到你俩开发动荡，你不得参详。
0: 中国共产党开发动荡啥吧？哎，开发动荡，千万莫说这些。
1: 三个人给，下面三九军队这边南迁，三线南绕。军队三九，他也加速来，军穷路虎林里，去了不？三九军队军穷来前去，三九军队南迁。三连接。
0: 上街头，狼哥通州塔冲突被开了拖马的团队，第一个接手的男队，苏南弟弟男的，连接所有我就能识。今天阿别七二年上海狼哥草被扩了十一步，今天俺通州塘北狼哥最主给结果热线。这一 LS 五，狼哥最主全部谈切记，上海狼哥草不提让给狼哥连任所，人最紧呢。 狼哥团长现在通州激烈改为开了通马口语时，他定给这段呢，快乐时不军队切断接替上海狼哥草被空岛给狼哥表达就放赞叹。狼哥属于九个阶级前南去通街忙活，推进土资助前行，提到主角他从最少逐渐南忙了口语。透过三位快乐时不进去，改为了点呢上海狼哥草被来过提，一个盘子归家团队就放赞了口语，其给土人最近的狼哥去团结放赞重要时。
5: 新格林街，到我塘边的西北牌是军营区，所列开了一开包推送不了解这就改差你牌钥匙。铁管儿去西边南屯，这里听众来了，我就能是。重庆十九街龙安镇军营前过南街路一段，松桥路立过重庆十九车站了，重庆开进途经它，重庆三边左转去它，解决了偏窄让咱们团内重庆铁，迷茫忙做一边在头也超一些，排到头九九日去端钥匙。重庆十九街龙安镇军营前过南，再接一米车。
1: 十八点八边呢，记录年度松桥路那个重点塔重点机，年底看不塌，看不赢不吃，我就有够吃就塌，三头两个错呢，重点塔重点机，开中赢不吃，就去查啊。三零街，这个冬季具体贴扎车别城市领我不得了，到我塘边那几位牌了，借用的是军营去所来开的机开播。 推送不来，加上交接他，成军你拍落地，到我同伴的苏北拍来，加上长你他，成军对拍交付情绪。今天这些苏军来的接开炮场内你拍就严重突破他，那在他为苏军来的接那阵地方，我是推不团吧？马就直接苏军来的接开炮拍落接枪也不是，到我同伴的西北拍了，苏军来的接西军引起苏来开来接开炮推送不来，加上你说他。 成军新拍落地，到我同伴的苏北拍来，加上长吉他，成军孙拍教师训不谈，到我媳妇借用的细菌引起苏来开来的开播，加上女婿执行他，成军短拍去。苏来开来的从年拥抱听不拍行，到我同伴的西北拍来，借用的细菌引起苏来开来的从年拥抱推送不来，加上我他成军你拍落地，到我同伴的苏北拍来，加上长来过差你拍教师训。
6: 对呢，到我媳妇借用的细菌引起所来开来的从年拥抱，加上我他成军短拍落地，到我孙来加上长吉他成军孙拍教师亲不是。
1: 三零年，宁夏公建设基建工期，重建社区及龙岩村中央车轨班正前内，龙岩村中央人口重建社区内容全面在谈，所内列着，列着开建，市区七十七，开设税不税，地国建设站南段，苏南地铁南内，人家所有我只能是。

대송양진별남내창연구를봄키이기냠다오연집루시의캠비니창디연배양다칠람디니키르

十四年撸起了去，真正的来天一松烟我，该有一年几根松烟去，撸起了几面天堂中。

中国新的女歌，品种严了女歌。

Laissez.

Jesus,

0: lomaya chuchang sojo na yu. Tene jiru nido chukji loro, pionchong pionlok suri lopchen le suri rimchambie lomni lang. Jiru nido chungi loro, pionchong pionlok suri lopchen to le yun na che, tabaliya pionji suri tang, namri gertzin ki sheja lopchi na shimbe gharje. Sanga namo tso. Shamliya gensu nam topgen la ki, jimsu la ze guane chedi na gharje. Gyanla gungam san.
1: Gungam san. Sanga namo tso. Tiri nga chedi shu du lopchen tene, aranzo pionji jimsu. Chiba ani lakza ti korgla nga majik shuwe yins. Da tirin di chadri shuwe di nangdu sum gwane ma shuze shuwe. Nangdu thangbo di yinba yinna aranzu pyo gi jimsu luju jikdang. Nangdu nipa di la tayo aranzu pyo gi gondika la soba donzu nanglar yuwe. Ngargi aranzu tuyrab rimchungi chanji rung shuwe. Bechon gu tsamchakha damsi se donzu jozayagi namba di la ma jishe shujudang. Nangdu sumba di la 아니 아란조 표기 짐스 락랭이 시작하지 우리 쉬어버지야 당도 숨고냐 마 쉬어야 된다지 안나 당부들 제압이 있는 아란조 짐스 시바디 터녀들 제주 지구도 단다 표기 짐소 쓰게디 터녀들 제압이 있는 아니 짱물로 인해 짐스 망지와 러그요래 의구로 인해 아니 합수 쓰기도 와 양 두 명을 들수 쓰여라서 뭐 딘저기 아란조 터녀딘데 멘저 딘데 요래 다 타냐디다 중국에 좀 전 가려서나 아니 점수 시에 바티네 소응 알아서 락자티 아니 줄자티를 떠야 그 뒤디 진바 아미야나 디 산에 수베 아니 담바르기 인도 안디라 알아서 점수 시에네 러브레 다딘 합수스 러브인도 아니 디 소자티 뭐디 아니 머럽 알아서 펴라 남바선제 줄로 타바네 숨지 락자디 셰프슈슈세 아니 가져디 조치슈디 아니 알아서 남바선제 아니 출루기 서굴라서 봐. 대다 생이야기 낭도인도 아니 조치와 딜렀더니 아니 합수제니 답하라 아니 딘저기 랍스딘라도 봐. 이내 알아서 등산 제배 있는 아니 던직 민 남자서 지차요. 이내 알아서 마 십자 제니 20 제배 있나 아니 잼수 쓸라바 있나 다디 접시라 전부 자. 좀자 하는잖아. 잼수 쓰도 아니 그 규제디 담바 짐벌 떠네 아니 알아서 소자디 아니 하상네 리고는 미스 규면 상내 리워를 아니 심지하라서 그 선조 상내 리워를 차당 지울라서 버딘 적이 아니 심지하라서 그 가르 선에 소초 버딘 적이 아니 협치와 정신제 아 합수스도 그 협치면 남바죠 중장 가능성 그 화장장 소배 아니 소스게 소수도가 언디스도 딘저기 간주 개발이요 야 합수스게디 직지도 야 점수를 그거요 봐야 점수 당 좋아요 봐 아니 배나 세상이 군대수야라 소바 양나 아니 룰라 룩베 아니 리말라 소바 딘데기 수야라 소바 타나 말한주 합수스게디 아니 탕가징게기 조자 베나 탕가시양네 라티벨라 소바 라티바 세게 어떤절라야 아니 말한주 합수시에니 구구도가 어 딘데스디 당 말한주 직시운에 마 십자 요와치베 인 딘데기 개바 요르데 말한주 단다 표전측도 주면 나올라 아니 점수세게딜라 디시엔 딘데스 정도가 진베 합수게 딜라 아니 점수 인송게 된다. 야, 뒤에 준 게 된다. 다 던져 장마. 다 홉드 대비 있나? 다 잡으러 줘야 돼. 이네 말은 좀 섬시 마 십자 수배 있네. 아니 던져 협충해 줘요. 점수 쓰게 돼. 그 두 진발에 대네. 아니 숙련 나줘 수배 된다. 제로 거거리 마다. 아니 두 진발 대네. 하 수배 지그랑 거봐 있나? 아니 그 조자 명나 락시티 아니 낭대도 협충 주차배 주연 된다도 와. 뒤순도 더년에 제배 있네. 아니 딜을 잡아요. 그래서
2: 여기 시리라 균은낭스 판낭기 카디
3: 여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2: 판낭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1: 디냥 아란즈 낭도영어스 주버딜라 네다게 슈브낭시 아니 루주네 슈베이나 아니 통상 조치슈 숨고서질라 이세르마 슈네 야고유스레 페지 통상 당골 디나 담바 마타르 마란주 선제 추루 펄람 마타로 영원라 아니 펄라 오늘 짐스 락자데 유미스게 다 디네 마란주 디세마 슈브로와 디송도 마란주 펄 미리 디니 초도 제베 아니 강중 사도 디 경라 아니 미 디 초도 제베 디 루주네 제베이나 아니 사원에 덤벼 말한 저 우매 아니 미 초도 제배 아니 에

nanglo chuja chubu nanglo ge ani chuja yemin shu ba oda donzu chang ani bedi gal tidu ge sujun da chuja khanje yimang ran zu donzu cha da namza hagu du wa ani donzu cha jul che bi ni ani bedi jana ge tan dang me tang ge ki chik so ja donzu da bu chi da yo donzu nyam shi che bi oda tin je ge tin ya ran zu ra sa chuna zu la khang sing be ge bla di chang na re to ji chen bu rang jung en de da dan da de je yo ma re pe be sab su ge je ani 초스게 된대지기 상부를 지네 먼저 루줄도가 왔다 던져 말한서 펄라 루줄토라 아니 중마야 아니 진구사 그러와 왔다 마시 던져 최고 맨나 그것도 그 집년 잠도 마세 아니 차라 도구기 아니 군년생이야 된대 말한서 락사 된대 그것들이네 중부를 지네 맨나 말한서 단다 바로로 우대 주부 나라로 차라 고이베 단다 초색되면이 군년도가 단단다 세례던들 배 짐기 투 수수 그래 뭐만 된다는 아니야 말이야 어다 던도 상막급 되든 중에 아니 벽에 짐바당 아니 도고 토마디 인생 정도 때 뒤에만 자던도 급 뒤에 배배 짐수 개바 배나 듀럴 하진 쓰게 된다 정도가 건조 아니 선제 출루도 되어 아니 소요 락락 균된다 배버 던전에 배들 락시 개버 던전에 장제 대강라 소소의 식과 자던지 아니 즉 록소 된다 소요나가 된다 루주도 되네 말한저 주자 최소는 되자 구들라 질을 말한 저 두렵진 대버와 섬에 종락한 향으로 어떤 섬에 종락한 향인데 딜라 섬에 종락한 게 배나 섬이 두부 전 그게 그때 세피 딜라 말한 저 런데 종락한 게 저 군데 계약을 시우그라 대로 슈베 아니 계진 시장을 전 루디도가 어떤 돈도 상만 말한 저 배벼서 당 아니 배봐 님보 그때도 최자 저 배대 실로네 락시 개배된데 된데 슈베 있네 쿠란지 공국을 향로만 줘 아니 니 님보 배배 보고 직부지한테 님보 자체 장원의 님보 선 죽도가 어느 돈수도 돈수 참만 알아서 표기 단대 짐스 선제 출루도 줘 아니 짐스 락대 돈수 야 비제 주에 그다 멍시 잡아졌다 급티드네 세부지 띵나도가 배차저나 바시 얘기 단다 디 대대 돈수 나와 딘제송도가 디네 표 나고라 신반남 대바제 외치르도스 하 별루스 집에 베스 딱급디도 베디 하 돈수에 베디 주제 돈수 디송도가 배반한 잡았어요 시송 고급급도 미 배부 있는 배별 잡을 수 있도록 자나가 있나 여리기 속이 잡아든 수 있도록 때 근데 전부가 한다 로지 선수 난도가 하던 상만 직송해 봐요 말했어 존재 가능성은 하스게 동도 도수 체는 소절로 봐 망고지 나는 저 황원수 담이 선지에 달라마 장신도 저 당나라 세바레마도 소수 신배 체수 체는 아니 고백의 선지에게 두두카네 송배 흉돈절로 뜨 뜨 돈저 특제에 있는다 제자 있는다 돈좀 뜨네 아니 대단냠도 아니 미리 소스 순게티 아니 소스 실로 떠는 것도 있어 배나 회로 줘봐 이는 배바 잡 내가 그 줘봐 이는 대가 잡 뒤에 잡을 시다요 배나 진로 공기 생제 그 군여 돈들 때는 시다고 진로 공기 생제 좀 되네 구수주 그게 생각 나 돈좀 대가로 유가 떠고 돈좀 배디 대가라 그래도 그 생제 잡을지 양 배불 주용도 양 배불 잡자 대나게 상용도 야 뭐면 당기급 생각 돈좀 생제 돈좀 여리 잡고 두가 된다. 배배야 합수 시행도 배바 잡고 된다. 그때도 대 최자기의 성도가 하디 배바라는 거지. 제스 안 대마자 단도 아니 가르쳐 그랬잖아. 배바라는 게 미 숙제상 된다. 땅 남바 양아 된다. 된. 그게 뜨기 뜨기 소지. 성도가 오다 된다. 성도 배나 바시 나올래 된다. 수가 숙상 올라 아니 쿠덕제라 쿠덕제수도 그도 그때도다 룸베 된다. 보고 된다. 그래도가 쿠덕제라 배치해야 돼. 아니 제네스 가서반이 시장을 했어. 마사본 라페체디 아니 아야발로 던지 구순도 제 던지 된다 생야라 속고 따 미디 동바던지 직 동부로 지 이거로 와 던지 뒤송도가 당사 따글로 라페체디 아야발로 뒤바 얘기 주고 예스 세브레스 디 섬이야기 단다 군야 던지 생도르다 아니 함어 던지라니 백술로 뒤송브레스나 베나 페메라 제바 따급 드리고 뷰리기 나오네 따 용라기 아니 제브레스게 된다 아니 수요라스나 런진 쪽으로 아니 세모티도가 쪽으로서 러브맨 송게티 페미티라 베데나 아니 지존 좀 하던 게 딜데니 송도가 그렇게 어 아니 쪽으로서 누중라 야 쪽으로 아니 다 보면 된다 야 제보 산우준 쓰게 될라 베데니 아니 하마요세 제마 된다 숑 세노다 딘제 세네 아니 배우다 대간에 던전에 던지시베 합서 던졌라야 아니 주제하기 딘저체는 까나도가 디 자가라나 마스스 마스스 배바라나게 밀을 때는 소스인데 다 던저상만 말하면서 배우고 점수디 배디 셰브지 피자 용의 멍시디 두두네 셰브지 띵나도가 대신도 아니 까디디 아니 자가다 배배 아니 법수케베 딘데 다 말하면서 배우로 녹을디 다리에 디시다 중요한 말에 시다 단두나면도가 다

0: 야나한테 내가 이 도구도 싫어. 이네 별로 도수 소사에도 중시야 중요해. 말하는 좀 맨날 세미에게 댄스 동수 상마 자가도 발표 도수 개별 된대다. 아니 비벼 도수 된대 제 년보상에 루지 된대 누가 뭐다 디스운데 돈줄 대비 있는 값 드드다 사도들에게 멍시듯이 아니 최소한 대장 값을 아니 걸어야 주제 더블 라베 아니 당장 대사부터 하는 모두가 다리네 맨날 들어 구매낭 제베 있는 속에 자살하가낭 거 넘버 냉제 터진이 제베 시장을 루지도가 다 뒤 가려서 뒤에 꾸주듯이 리머리 리머리 대 있네 말한줄 리머리 소용인데 룰 룩대로 와 룰을 룩대로인데 당무도 가르고 그랬어요. 그게 빼수인 게 마비수인 게 인지미지 말한줄 짐소와서 그러와 양지면 밥소 어떤 대기 마비수요. 다 더면 더 말한줄 룰만 대양 십대 제외이나 아니 짐수 예제질로 드레스네 두고 그래서 그 마비고 짐수 개발된 줄 소연마다 아니 그 룰만 수여야 하면 세상에 있나다 그 미상동 게 가둘러 수여야 하러 와 룰만도 상마 당무들로 짐수라고네 도그러 와 짐수 어디서인데 껍데도 아니 더디야 전부시라 죽는 토스니 제베 아니 리마틴데 수베 랑세틴데 도가 오다 돈도 상망하는 저 벽이 땜방하다 급스 티르샤
1: 코나 게스 남톰게 라니 낭바상기 기템바 벼라 마다르 코니 벼라 미타 소샤 기수니 춘베 짐즈 랑세 다리부타 티네 대방하다 급수 나르윤 짐즈 랑세 기멍시 띵 미리 신기 짐스 케바다 냠도 최저 단계의 짐니 생배 수타 주권이 제진한 접수 샴냐 표시부 급수 표기링의 지타 지라 짐승라 제념 부심부터 개바 시단 급수 계도 망비 거진에 표기 짐승라 제라 냠보수 주타 미념 공비 강다 중미 소주권이 제진한 것이
0: 다들네 말한저 발라 아니 랑다면 담반노베가블 짐수베티 균디 용서 체도가 다디네 담바 치다가블 저 베나 낙솔로 자와 중가도 저 줄로 링네 담제 당 대경란 단도 점무치야 단다 짐수 사생이라 서고 된데 시작해 붙는데 중샤 대면제 단도 좀 된게 왜 죽네 땅 그런 저 담바 치다기 아니 가담베 데르와 담베 디 소도는 게르와 단도 어디 건주베티 디 링네 지잠메세 아니 짐수 단도 토나시면 이제 아니 군대 망고지 코나 소소 차고 이제 소야 되는 루지 되는 거가 대면제 단도 랄로도 랄로도 달리 짐소 아니 말한테 지 단다 자나 치스게 돼 적지리지 어디 던져 정해 거 그때네 시다 긴급도 랄로도 던져 빨리 가서 사지 가서 갈라 피 아니 던져 미리 시행 게 중요해 던져 빨리 수 장난제 아니 별로 된다 수준도 대준도 망고 배열 루지도 난 하고도 말한테 폭주급기 단다 중국 파무초바 콩기 겁라 아니 말한지 배보다 자가르기 빼대는 순게 되냐 다 단다 아니 지금도 자대면 나로 대 중국 파문도 겁라 아니 대충 뭐래 양도 두고 난가듯이 순가 정도가 어다 콘주 겁네 아니 두점네 아니 배발하는 게 있다 정주 두배 소설 루지 소설 두가 겁도 되네 루지 주주는 마 대용도 어다 딘저긴 하는 저 개버든데 세버든데 중사 대마자 아니 사제 겁라 사제벤지도 공거진자 정말 진거로 와 아니 별거 중요 주 돈즈 남자서는 게 안 대면서 공란 빼디 링네 탐지에 따고 대면서 단동을한 저 소리 걸었더니 쳐도 줘봐 아니 공란 그 소유 땡주시에 저 잠나 공기 증설 차지하고 있네 사자랑은 저 단도 전자다 단도 배나 세 그래 디 사자랑은 단도 전부 디 줘야 되나 아니 공기 디어 재미 양지 천일에 재미야 세월 바로 쉬고도가 어느 공 디 군다 단도 공란 안 사지면 디 차수래 따베디 말한 저 재배 있네 아니 바디 할래야 바디 자갈당 된 배배 소주 샹벌에 야가 요마도 아니 돈주대 쪼주네요 다 진짜도 근데 전 소베이나 삼사 된데 쪼자 된데 시험들은 소나 대면서 단도 말한 저 군부 전발령라 공구상에 로베바마 중에 군대 요새는 송도가 단도 제 요새는 송도가 세제 겁나야 즉 링내 피리고 나올라 바디 그런 링내 타서 전부 중에 들었지 서리 좀 쓰세게 또 바디 거부도 세제 원주 겁나 세워진 아란 조직내 다질 전부 정도가 대내 아란 조 드럽 뒤 겁나 마 대바 있나 아니 배나 드럽 죽순배 겁나 보던 인지 좀 나 보던 인지 좀 단다 긴 그래 셀로 보던 래 공란 게 단다 차수 제니 점수 된다 뭐 세요 말에 대 이내 배디 디브리 던지 로비 아니 긴고 던지 틱 던지 쓰이다 아니 할래요 배디 단다에 아란 조 가지 고지금도가 틱 던지 배디 가제 제네 지름이 받던데 아니 드승도 틱을 해봐 소위 잡아 있어 배디 소유 낭로네 척도 주버디 틱잡 개들이었어. 틱스 개디 매디 개부여나 안디 소유 개버렸어. 안 라글링 개버 소유 마구인. lak zai rang wo yo su lak lin che ni sun nian zong zong

베나 고 림버로고 제베인 아니 개버들은 부터베 개버자 예수도가 다디네 드럽 죽순 배걸 탄도 수터머에서나 아니 까만 박시 세계게 겁라 팬베 유네 아니 탑수 박시 쓴게 배도가 어다 콩기 아니 단당하는 저 초보군 범인도가 어 초보군 배 나올 아니 베디 투제바 돈바주여 배 받는데 같이 상류성도가 뛰는 할례에 전부된다 저도가 다 단단한 제요 말에 대한 오늘 말한 저 루디네 제베인 텐데도 장월로 인나 참바 텐데요 배나 초보 참바스게 텐데 뭐야 루디 정도가 아니 롱 잠진 아니 초보 잠진 세대 참바를 텐데 망고 빠뜨 참바 잠진스가 혼자 생겨요 참바 디야 구제 토보이 받는다로 봐 어디 텐데 말한 저 돔주대 텐데 연나대 할례에로 봐 아니 단다 배나 초보 잠진들 초제주만 송 추제주여 송도 이제 추스나다 말하는 저 소리 이제 접시 두강서 이제 추제주 담아요 송도다 등산제 땅값 대두냐 말하는 저 하고 던져 청중 저 맞아 빠든 첨부로 강하시라고 첨부 소용도 어디 이제 강라서 이제 여 송도가 다디냐 말하는 저 두렵 죽순 배 낭라라 디터머리 양표라 지우강 봤송 어디 등산하게 단다 흐리냐 제가 있냐 아니 맨루당 긴루당 지우강 봐 되는 까만 것들 전에 즉 등대하게 세우도가 어떤 던져 나온 거는 지구 광보 쓴 게디 제기 락세 시부유면 맞아 단도 권한라티 짐수디 불구생이디 시부지 개보도가 어떤 급 도전네 아니 배발하기 말한 저 자가도 배유 던져라 컨졸 또 막고 봐 배발하는 게 지금 락장 남바지 또 술라 대용 거 급 대드네 던져 대용에 그 자지 지역 개보 단데 배나 지구 광보 쓴 게 던져 시부지리도가 아니 공 소수 배디 틱자기 당 아니 러우생이 여기 락내기 던져 배자 던져 잠나도가 대만세 아니 콩 거기도 개버든데 용구에 등장하면서는 거기도 서재 상황 심배 거래도가 거기도 사재를 증내 받대 딘시 전부 조용도 서재 하간 전부 디브리다 전체 정말 지구 경계 지나도가 거기도 단도 콩기 서재 하간 전부 단다 말한 저 짐수를 하고 있는데 망고 생활로 주도 단 대내 말한 저 마 대배인 두렵 주수배 낭라라 저 종과 같이 뭐 배배 겁라 다 두렵 집시 중앙 주주 대겁라 다 배배 받대 증내 당 말한 저 다 개버 속도 최소 사람들이시야 어때 효과수 빼대 엄마 잠배 두렵지 디네 말한 저 표 쓰이불차 디네 대지가 아니 링네 강사지대네 봤다 즉 속도 빼대 비제 그 최소 그 된 사람들이 대래도가 어 대급수 다 흐리 좀 손이 좀 개바 주고 단다 류중수 어다 대 개바 세보지 어때 할래 개바 채는 말한 저 빼나 대부 세라라 속부터 저 빼대 단다 제주에 빼나 말한 저 대부 낭라 좌진 동안 낭라 다 딘데 짐수 있다 장관 던져 나와 러브 전부 된대요 던져 장모 콩기 자수 인생의 루지도가 다 세부지 총으로 그럼 뒤도 다 개발 던져 단다 지구 강바다 류준호수가 던져 패배급라 아니 지불니라 하나서 탕가 지혜당 부르니라 로가 로가 여화민도 나한테 곤년부 장난 그거 음악 해봐서 진능 음악 해봐 던져다 망치고 된대래샤 중내 용조하러 버디 도삼나이냐 된대래도가 맨나 서리도 점수세가 던져양 아니 단다 대래샤 된년부님 뭐 주기도 그 서리 개바 대강단도 점수 정도 점수 개바들 다 되네 뭐란지 뒤로 죽은 이슈 겁네 아니 다 링내디 가르서 그래 칠레랑지 차브레스 그래 아니 로갈로가 친도가 점수 진격에 서리 준도 맞으세요 서리 진격에 점수 준도 맞으세요 그거 나가라가 딘데 차베 디도와 다 되네 뭐란지 단도 뒤로 주시 나가라 빠디 대충으로 당도자고 다 정매 진 그래 당도자 변나 등산 루지네 차베 있는 콩라다 체도 수세 조디 아니 말한 저 작삼 봐 대면제 단도 아직 한번 써도 그렇지 않니 다 정리한 말한 저 세부 체도 수고 봐 언더 대면제 단도 콩라 가려라세나 다 출루도 아잔장 디니 자당 민다 찌려서 와 단조 아잔장 그때 콩거 체지심 대면제 단도 사과도 콩게 아니 짐수에 딜라 세부지 개발해도 와 빼나 말한 저 짐수다 룰에서 어떤 저 군의 상반에 제베 있네 아니 그때 충아 아니 딘데 톡향전에 저 아니 동업 주시고 근데 빠디 펄라 동장을 하듯이 하는 이숨 근데 그지도 가고 할래 그때 제지 참을 하셔 돈도 상을 유를 나올 공급 빠디 표상 머리네 티 빠디 타나 제한주 죽버도 쓰게 돈 죽급 뒤네 빠디 그런 저 도면 왔다 표가 사절 합이 됐어요 막 뒤인도 공급급 뒤도 아니 빠디 공 폐자 치다 주는 언급 뒤도 라시바 된데 사적 가봐요나 돈도 상마 주 개당제 아니 디스는도가 디스인데 미시엘라 아니 알락시 베베메제 단도 콩란한 게 빠데 빼나 딘 점수케 벌라 세 근데 열어서나 빠스 그러는 거는 빠직 세베 균 더저 딘데지긴 나라라
당동 안 잡으면 숨겨진데 생각을 줘요. 저거 경제 양 된지역이 말해서 개받은 자리도 와다 세워지 중물에 당동 잡았대. 다 되냐 지혜를 수 중물에 당동 안 잡죠. 개받은 딱상로서 정매 징그러와 딱상로서 이번에 꾸는 개버래. 대매제 당도 제불라 받디 세워지 장주부 많이 받다 붙이네. 아니 맨날 양조 덕룬 건바 숨겨 던져 공기 몸에든 짐스 착지 있는데 열 숨겨 됐다. 당당 뭐 숨어 제요 말해. 다 되냐 대제를 수 중물에 쓰나. 아니 양 벽을 주도 알아. 겨우군들 당 빈대주 아니 공기 말한수 단다 루긴데 배안 대한사 지금 붙여주는 뭐 차도 그러와 어다 공기 단다 급대류가 아니 수준을 던졸 쳐도 주고 개바 아니 단다 흐리는 제배 있는 멜라 등주 뒤 멜로 써야 되는 게 짐수네 제배 있는 급대류가 된 짐수 개바 된다 단대 주위에 맞아 단도 공랑하게 두 숨어야 단다 주고 증거 없어야 된다 정도의 개바 지시부 된다 말한수 로가네 야 저질로면 단대 주 대면서 단도 공랑랑 그 짐수 된다 제례나제 단다 메게드실롬베 좌진 도강기 낭로가 되나 잠깐 숨겨줘 잠깐기 단조 잠바디 연연의 수배 전배양단 공기 전배양 차수 전배양 야 향수배 된다 어다 디 공랑하게 여기들도 그 차수를 제네 루주일로 숨도가 다 할예배 디요 단당원 생아주 제 여러와 그 부디 예제시라 중사 말한서 벌그 짐수 달리 가리 있네 먼저 락사 동조야 피제 등에 알아 시라 제지 전부 된다래도 와 나디네 두럽 주주베 죽으려야 대충으로 말한 저 짱 따나 쓰게 된 거죠 디네 고통 거야 아니 청가 번들로 줬을 거지 어다디 말한 저 허리부 동조 숨어 있는 디스 와 단다 사상 거야 또 슈라 말한 저 제분 공 높잖아 슈르와 높잖아 공란 배디 당가다 아니 디 점수 지역 배디 시라 개업 중재 아니 공기 등산 말한 저 당가당 짐슬러 쏘고 던져 락시버 던져 빼뜨 세 독세 아니 세제 누주사 면허 숨게 잡이다 어다 던져자면 난제 딱 그 그뒤 잔다 잡아 된다 정말에 어 공그 장수 된다 망고 단다 제보 받다 제일 요하르스네 송도와 내면제 단도 말한 저 서류버 던져 음에 견제 저 송바 있나 아니 타성 몰라 의용 몰라 지용게 그 단다 서류기 면로서 그러와 어다 뒤 공그 사진 난 거리 제일 숨게들 요래 우리 양식이 우리 면사 양식도 와 왔다 던져 상망하는 저 콩내 뒤에 인식이 루디오야 학벌도 내 급수 봐봐 쉬어야지라 아니 저 군등가 봐 그런 저 근데 보다 성원 쪽에 가려야 그런 저 인내 용도하게 다 뒤지 차버려 야 말한 저 피제 치수 던삼직 야 내려 거 벌 던삼직 뒤순데 대가려야 벌 아니 직변에 용수 쪽으로 맞아 단도 서리 점수 될라 시다 말한 저 피제 중도가 좀장 가야서나 저 군등가 봐 가려 아니 벌게 탄다 근데 보장 생활주 대면제 아니 말한주 탄다 전불링을 무빈 차고 쓰네다 다 지인 견제세네 남구 누구 쓰네다 아니 제보라 제보라도 야 내가 처음으로 와 어다 내가 자체 못 된다 소용도 아니 신에 낙세가 졸라 아니 비제고 있다 고급 신부 세부지 때 말해 급대도 어다 대순도 급대도 아니 벽에 어장구 개봤다 살이 개수 짐수 개수 아니 착수 작수 세야라서 다 지금 내 낙세 가래 있네다 개수 되제수 개당제 아니 바디 쪽도 쉬어서 차오르와 대송도 안 대랑라라 아니 디 레저 전부도 제베 유림랑라 시내야 피제 제베 용도가 오다 대송도 급대도 수 종물에서나 맨나 짐선에 차바 있는 아니 두고 허바스 예라서 에바 파투스 예라서 에 단다 로가 에스게 되냐 말한지 짐스 허리 짐스 가 있나 락자 소자 있다 띵시 치슈지 제거 바디 고나 쪽도 이런 시 전부지 맨나 짱을 차샤베 있나 단다 제동세계에 사제디 뭐만 세계에 단다 생활주부에 돌아 아니 세계 락시가 차 제동세계 되네 야 잡고도와 디즈는데 제동세계 되려야 중에 가리네 디 적도 전부 줘 디즈는데 되는 시에 가라서 로가 에트세계 되려 바디 세워진 가라서 허리 점수세계 동도 세워지 다수 제제 급대륙에 에바 파토세계 나서 우군의 제외이나 점수 오진 최면세계 나서 우준라 점야세계 나서 다든지 개버시 세워진 데 중사 급고도 공주 한 차지 단다 제포랑 나와 나간 나와라 통고기 레규 바디 장만 맨담 바디 두제 토강라서 장래서 대바딩 안주 대빈 아니 바디 할에 컨트롤 시에 상바 있나 삼사 그때 주나 등하란수 로율의 대바장 딘력 개바딘데 중도와 오다 까두디 흐리네 제바 있네 베나 바디 로라 덴진우스 예라서 와 뒤지 바디 나란주 장모에게 다 메사디야 시라 비제 당나게 그때는 운제 주인 자수스가 또 개바 시어버든데 할에 딘데 장마 껍디디 통도가 디다 디다 아니 나란주 다 레아르 첨부 딘데 소용도 아니 디 시라 디 용도 디면제 단도 보라마보디 D
디스 센터 자주 상 거블라 단다 초등 점리 겐지 까지 아송 거도 나올라 시다 아니 도저 나올 배디 누메 프로그램 아파트 생두 아니 라시부터 좀 사주 그냥 이 민당 한 돈절라 라자 가지 되고면에 배지 더 십적으로는 정도가 어떤 말아서 익자 돈절을 쓰이는 아니 껍데디우기 문에 정례 표현을 낙자리 비제 근데 정말 되죠 장마 말하는 조심 또 어디 되셔 다 대단 대단다고 말하는 조다 디 표현을 루지도 할다 개부 십어든다 말하는 조 잼스디 야 비제 땅에라 된 체제 전부 유배다 경화 말하는 조 쉬는 쉬운 맞아도 된다 루지 낭로로 망부지 땅에 된다 배준 잠 그런 식이 맞지 용시하지 마시오 드린 루전 체계가 낭도니 바디디라도 와 한다 배송 잠시 가지 뭐 주시오. 단 알아서 얘네 둘이 좀 좋으냐 마. 알아. 전지 전지 주요에 있는 단다 별랑 알아서 응원수 제주에 봐. 아니 별 잠벽 때문에 제가 있나니 디 단다 현대 쪽라 관계 단다 쭉 꾸잡을 예배 뒤지도가 돈 받든데 군에 가지고. 돈도 상마 말기 디인세네 단다 잠벽 뒤에 있나면 좀자 가서 랑타기 디 담반노 배가블 초고냐마마도 상마 매버서도가 단 알아서 잠벽 때문에 제가 있는 단다 말하자면 응원수 제주유바대 디르샤 제포정하게 탄다 디 최자 주변항마 최자 오다 최자 군대 탄다 장마 응원하게 짬벽업기 디 소진들에도가 오다 대급수 배발한 걸 낭시 많이 미치야 아니 급디디 자가를 땅 배율로 속어 텐데 여기 개발된다 댄리시는 소유난 저래도가 탄다 최자 탄다 세례를 쓰이다 하고 빼디 미수 잡어 아니 남사 탄다 그지 빼디 말하자면 소유남 대비 싫어 소유나도가 급디디 여기 패진을 응원도 삼아 이 땅에 있는 최자 승제 감독을 당계로로 와 탕기면 다 자나네 제가 있네 점수다 탕계로 그 점수도 약실지고 자나리 단달로 주지도가 꼭 그 뒤에 세워지 말하지 링네디 탈수 시중 더저래도가 뒤수도 말한지 단다 송전티에 단다 주제 주부 돈조도 뺏디 남아 잡으리샤 꼭 그 뒤에 배제 자나다 두 번에 개베든 저 배제 아니 님보소에 버디 데 잡으 세버리샤 등산 말한지 뒤에 저 말을 하고 시험 받아 빨디 남수 돈조도 그 수념 더보 빨디 세례 돈조 로소 돈조 돈보 빨디 직송생한테 던져 제례 제어 잠기 때 개베 능주시부터 야부인바 또 간보인바 맞 응원수 등하는서 전화시부지 제 그래 어디선데 던져 제주도가 대면서 던도 다시 예를 탄다 소가 원스게 되나 길을 나가서 그지 민도가 길을 나가 나가게 탄다 던지지 던지다 되는 이세제 어디 던져라 던지디 독스도다 하나서 하고에 있는 남자 돈아요 던지디 시행해야 아니 몸에 탕기 그 시행해 아니 던져라고 던져도 잡으시라고 할 때 숙이디 남자하고도 가디 남바디 이하윤은 요번 2세기에 던져는 부배 부리기 만나서 동바도 잡으시라고 독스 때 제어당 남자 나의 인바디 남자하고도 대순도 던져장마 짜지마시라리샤 나디네 안가란서 듀럽 디급을 집이 제외 있는 존재다 등상 요여바들이다 뺀나 제본 건데 저진 동안에 나오라고 짐수 군념한 거지 던져장마 듀럽 중에 뒤지다 주룩 나오라고 생겨래도 어디 할 얘기 들으샤 던져 장만 남바치라 말한지 대만저도 세라 소진 나올려 야 세라디 단단듬지 샤완 슈세디 대난스도 스코라 점진 아니 대두바 지금서 군인님 같은데 온다 돈도 장만 말한지 드럽 조용하다 주루 저 겁나 상결해도 돈도 소자 돈도 대비 있나 팅산 소자들 저거 말이라 야 말한지 우면 배부를 하는데 저거 말이 배부 소자네 아니 배부를 하는 게 소자 주 주로야 돼 세부 이내야 소자디 나올려 야 배부 수준디 그걸 하면서 소자디 시다디에요. 마시다 선제기 군여 동도 상해가불라 두주간의 송배 디 배나 선제기 세시요. 세례의 남주 세례의 입 배나 세상 무슨 주소니 비제상 부제주로 접어 동주 세시 망고지 송요 할때 상의 유림 낭라리야 소수 딜로 수제 시다도요. 구수 딜로 인내라 식단에 제베 있는 배나 지행세전에 제베 있는 소소소 해주시다요. 어다 동주 상만 알아서 배송을 시 제베 있는 동주 할 얘기 들으셔. 다디는 알아서 짐수 락자야 탄데 피제 중에 유림 낭로 제베 있는 아니 단도 제포잖아 낭로다 그런지 빼디 따외 명문 바스게 될 따 그런지 수제 짐수 있는 허리 있나다 급디디 그런지 근데 포장 그 상황 수고 급기 안데 소재 따 닝주 디제 상마 얘기 쉬어 디 낭로를 빼나 그런지 통고 디 사가 낭로 통고를 주 단도 영문 시행유 맨담장 디는 디 낭로 디도 단다 사가 낭로 직심도 남민도 돼 저번에 강바딘데 나올던데 두 시샤나샤 내주딘데도 할 얘기 딘데샤 속을 제베 있나 대면제 단동 하나 좀 망부 제열라 아니 디어 단도 양지 쪽라 한데 배우 줘야 된다 나올게 아니 짐수 딱 망제 짐수래 양지 딜라 세상에 용지 빨리 구두기야 짐수 대단다 안 좋은 것 같은 거래 빨리 내주디
마신 가란조 표기 루듀 타라 제베 있나 내주디 자나 잡으지 생과래 제베 간즈나 땜바치다 거블라 주탄다 차이바도가 차이발라 당부디 대충을 했어 로미 전주디

0: 자나네 아니 등상 장안도가 장안을 너무 많고 주제 공기 면에야 디 자나기 내는 주로기 소재된데 반 비리라 디야 남제 아니 딜레디니 단다 차이버 디상과 인송 말한지 내는 주로지 어다 가지기 디네 숨장 말한지 표현을 짐작다 다른 숨겨된데 열에 따디다 말한지 디네다 말이 고 대망하다 그런 말한지 표현 짐수 디 단어는 제주의 척도 열어봐 어다 인도 강단양 말한지 단다 내는 주로디 자나글로 빼디 던져 로서 톰보지 베디 내대한 톰좀 베디 제냠 더보지 아직 제보지 생애 던져 탐만 자나 로서 인성도가 디다 잡으지 싫어 간세나 자나 내대한 주주 던져 단다 말을 그 탕기 거기 내대한 주주 던져 때나 남사하고 그래 디 섭다 어다 그게 장제 빼주 능력 그 분배디 능력 이외 내주디 안 되고 말 바디다 딜레야 페바랑하게 딘데 자나하게 딘데 지엔 딘데 요 말에 바디 페바랑한 거 소재랑 지엔 상도가 아니 바디 구탄도 정말 쉬어샤도 뭐 만디 루즈 돈도 야고 임 남사 돈도 바디 러블로도 요가 된다 지엔 시라 냠지 더 보지 말 단당 모양 쏜 거라서 너를 그 점수 다 야수 되게 정말 다 제당에 대해 있네 장수 배줘 될라 적도 체도가 다 딜러 되는데 문에랑 함성 말이죠 점수 디마도 뭐마시야 검대칼라 쉽다 망고여 그냥 리네사지 나로 도준 좀 물어봐 다 디르샤 디응하는 저 단다 파르기 응하는 저 점수 낙자지 인샤르기 점수 주의가 있는 땐 디르도가 단다 암도 다 총을로서 응하는 세준도 던져 지조 응하는 저 별이 되고 있는 마이메 체 응하는 저다 별랑 저 좀 낭로는 주의가 임바 있나니 아니 배나 디르샤 현대 종라한 게 단다 디 반지수바 공구상은 구르는 부치디 대당 안내 중 공기 작다요. 대마저 단도 공기 이게 장원을 제가 있는 단다 빼나기 가동세가 공부들라 라고 망고 시험한다고 함저지는 뭐래 공부 입세스며 돈도 상마야 소재 면접 공랑 해주시 부유배 소재들 면접도가 나한테 개부시라 중시 나 돈도 천지령시 이게 두렵소서 디래도 장원을 제가 있는니 벤지군지 주변 급기 단다 짐수 개봐 개매말라 공기 차수 나 단다 장원을 시라 망고 열고디가 어때디야 배디 록스 로가시냐 틱 믹서대요 딘데지르샤 숨바딜 그런저 락시 디랑 락렌 치당게 시작하지 마음으로 주기 당고딜랑 그런저 짐수 서당게 남랑 돈에 쉬나 아니 짐수딜라 알라라 속바 송조 카르샹바 있냐 아니 딜라 딘데도 신지 충숨 치워생이야 충문생이야 증생이야 락자 돈도 그런 남자는 제바 있는 로가르샤 빼낭 그런저 살로 속고 첨부 딘데 상인데 아니 가르치고 그랬으나 뭐라 중시 들은 거 낭러라 신다 자라 속고 던지 중시랑 던지 등상 그런 저 등럽이 뒤 점수 세그래 늦죠베 점수 제단 잡아요 니라 그런 저 신이 있네다 양재면의 자 있네다 등럽이 낭러기 중시 랑이야 안 중시 들라 되네 아니 중시 뒤 낭러라 아니 배나 배말라 속고 등제 뒤제 낭러라 다 속도 붙이 손자 안 뒤치러라 닦아자자 뒤 소단 루지 그래 나 있는 충어 던지 가르치고 그랬으나 자수단 잡아자 그런 저 자수도 확동 속도가 문이야 림버 진도야 랑에 샤브라니 숨지야 곽동 곽동 림베스네 타마딜 아니 봄에서 봐인 아니 카두르 문이야 야 랑용으로 봐 어디능시 소단지 디지 로가지 다디네 리멀로서 어떤 저 서바인네 야 돈주 말한 저 로비스 루베스다 아디 로가지 디네 돈도 가려라서는 베나 바그릭 문도가 베나 말한 저 참저베 바스엘로서 봐 돈주 야스르스 돈주 어다 돈주 소단이야 직직 어서도 지단 그런 저 직체야 시 소실에 사나 되게 남다는 제가 있나 땅 알아 저 짐수 줍제네 시오비네 줍제 될라 직하세요 직 당고도 가려서나 사마스 그러와 또 배우고 사자 가서 가려 요래 세 봉린 림바직냐 저 도용게 아니 사마버지 등물이 사마버 될라 아니 그러나 나 신도 좀 못인데 요래 야나 징세 봐요 나 동동이요 때는 그런 저 남적이 손절수에 배나 하고 있네라 양지면 가르쳐내다 다다 잼수 지역이 좀 제대로 사 마부 임발라 아니 나 진리 진리 약수요 아니 딜라 도시 소진데 대익도 요바 된다 요나 아니 고 점장하스나고 저지디 체타나 아니 쿰슈 전부지야 저지디 총타나 아니 개루 착보요 말 디손데 직 사마부 나 링고 저지 요바 강식라 쿰중주 임바 개에 매바 된다 그 사된다 던저 창게 아니 알아서 진배 주디지고 다 되냐 알아서 진배 주니부터 가르치고 그랬으나 맨담스 진바 나름고 된대 바디 제지 첨부 된대 다 아니 메 두리당 아니 시에라서 아니 야 두게라서 버든데 두게베 메 된대 마이메체 메 두메베 메 다 가리 있네 베나 성루세라서 와 아니 메 자멘다 출전 수예죠 딜라 맨담스 메 디나라 아니 징당 아니 왕라라 속거든데 제지릭든데 되네 주십 제만라 속거든데 제네 수야지고 되라 맨담스 다디네 직숨버티다 자담래 나 자담디 손적하지라야 자수등에 지락자죠 다딘데서 심버스네 아니 딜라 응란주 사다가를 마셔버지네 메라 메타지지 아니 소당 자수당 그 맨낭로 색지 응란주 자마스스지 딜레 차고 다딘조 색사베이나 아니 고 차고시라지네 로 망고데에 그와 게다베스 나당 도도버스게 단다 덤버 충주죠 군이 돈도 장마 색도 하자 다도 할레베 수르야고요 바랑 디스데도와 오다 돈도 장마란주 줍제콘네 제베인 다 줍제디 라노 근데 제가 그랬잖아 맨나 당구 진배주 지단 남주도 다 제대로 배주 단계 진배주 될라 사탄다 나림부티 사마이네다 야나사나고이네다 사 나림부티라 사디 당보 안 도당 신라 쪽으로 된 저기 야고 둥 치마 십시 야고 쓰는 아니 작사 된 저 차라 창 그 십시대 아니 대낭로라 출룩네 아니 담바스로 봐 담지 그래 제이베 강라 뭐마 있나 표셔지 그래 표셔 주낭로 방 아니 그 파시자 시자 아니 표셔 된 저 디고르디 대강단도 표현을 유배 아니 제마스에는 뭐마 디지그르 리강을 유배 제마스 가지고가 제마라 리그니스요 돈즈 장 군가 착바데 라니지에네 어다 돈즈 장마 십시 딘레를 구야 되게 셉체 아니 디치마당 아니 표셔 방조대 아니 슈 딱바 되는 지고 제베 있는 아니 지금에 나림고 니네 먹게 봐 숨네 아니 고 짜디 망고 되나야 파츠 키디디 양보 언더 딘데 켜 주시라 또 딘데랑 한서 제제 아니 고 유능 무파 딱과 디님보 제제 아니 좋아그마 딱과 님보 소용도 아니 소탐부터 하고 지라요 말한 저 화생 얘기 주제 약수에 가려서나 세상에 말이스 거 리마야 말이스 화생 얘기 주제 약수에 말한 저 진배들 점장 가서나 딜라 찍는 말한 저 진배대 나와라 소소 진단지 외무제 가리네 제죠 말 니네 진배스게 딜라 녀정도 시시라 지금 말이스 디고서 말이스 뭐로 그 승객이 박상 남다스 그게 진다디에 마음 발응에 유도시 마셔봐. 뒤 종거 삼사 삼로 용구 말봐. 어 유객의 짐라 그 유도시 세우 말봐고. 어디서인데 뒤 남발다 보시고 이제 제네 승도가 어다 말한 저 딘제가 말한 저 다들 나도와. 다디네 말한 저 딱봐 통들래 단도 뒤어. 딱봐 유면 짓당 야 야가지 시작해. 나 유면 뒤나로 자딘 망하지. 야가 뒤나로 아니 빨리 쇼담시엔 빼나 쇼부지고 제제 수야들. 아고 베디 튜마디 알아서 맨날 하고 생각이나 구슬로 접었던 저 소비들 자체야 돼서 아니 대강라 남자든 저 단지엔다 샤스게든 저 집자든 저 소배가면 다과 야가 쇼부티베 다과든 저 소제 딘저야 단대지에 되는 록소도가 온다 돈서 상만 알아서 저 비벨 라자다 캐주 소지래 아니 맨담 자셔바 있나 아니 더긴 쉬버는 시래 고 베디 메시에 저제 사디 다과 뉴뉴라메 카지란다 맨 장장 체제 안디 나올 증당 아니 주식당 왕라스게 당주 제지여 당주 직소제 양 수야직 딘데요 다디네 당주 장마 락자의 소배급라 아니 락자 장주보다 세범이나 고 맨담 당주 쿤바 침부지야 상배급라 아니 파주 금디 아니 초주야 그냥 가시라요 당주 장 락자에 있다 정제 침부시라고 하 다디네 가란주 자담 자담 수야들 아니 다 쇼부다 딘데 디에요 말이 딱과 그런 지줄 딱과 호란 나림 거지 야구 주소 딱과 호란 짱짱 소식 준장해서 꼭 매자당으로 와 매자당도 낭로라 쇼부당 생배당 연어 잘라 잡고 던져요나 아니 혼주 찍자 낭로 던져 찍 아니 주 사디 집년도 주 등용도 정말 싫죠 정말 차죠 그 낭로라 사 찍고만 더 주세요 말 다디야 락자 로가시리자 다디네 디르 단다 루기 로비스야 돼 오늘 좀 맨날 루 리말로 쏘고 루제 배서 배인 양디 딱과디야 사다 진짜 짜당 쇼글라 속 맞지 배치는 수혜죠. 단도 대간 진마인 바 배나 저지 하는 저 단다 정진에 된 조각이 된다. 하는 저 양라도가 양라 잡고 된다. 어 된다 전에 저지 동선 되는 양 수혜 되는. 다 동서 자면 저 리샤 알아서 이렇게
1: 대기 시리라 중앙시 반낭지 카디
2: 푀기 팅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1: 다르키기 센시마티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다리는 락절 차샤비 있나 락절 때부터 시라리샤 다른 당가다 던지 집에 뭐냐 제발 있나 당가다 양집에는 세상 군에 상하라 속고 된대기 뭐냐 제발 있나 점수 락자 지라서 고 말이 락자라 디벤스게 야 소용되게 안 돼요 신단다 차바도가 신 차바다 된다 정신 정신 지단 가르 죽네 그래 이내 약속도 차바래 차바다 던지 제네 수디 아니 럭베스 럭베스 대경라 아니 집자 제용도 아니 던지 신기 된다 락자 된다 표시 당제 수요와 다디 등상기 누조베 라서거든 저희 점수 수에 다가라는 데서 신 지기도가 6마다 신에서거든 다 라제는 제가 있나 등산의 누적에 점수 지기 던져 량하는 저 뒤에 라제 던져 사장 뒤에서 표순 잡고서지 비배에서 어디 시라 망고서도 간 거만 라제 뒤면 디벤스 신기서 아니 신 칸이서 레블리 칸이 더 신 정부 중으로 앞에 나 토강도서 그랬지 나 대강라 아니 재문이라 칸 레블리서 레블리서 어디라 찍라 잠시도 이제 잠보지서 그래 찍으러 가려서나 딘데 작사야 딘데 색다하게 아니 주 카딩 그래 카딘데 십시 딘데 카 십시 또 마디 가르쳐 그러서나 아니 카디 시장배 가불라 디 사드 던져 낭라라 아니 직 도라 속고 딘데 두십 딘데 여베이나 거 님리지 아니 낭라 자당 디 쇼불라 속고 던져 봐줘 님보 낭라라 속외리 디 파 낭라 루기에 있다 아니 섭다 터한테 하겠어 아니 카디 로브로지기 소인데 회상원 자세히 있는 세다죠 쓰기도가 고 로브로스 장원에 있는 증라스 그리디 어디 딘저기 에 소단지 카 잠바디 배차자면나 는 다과디 그럴까 봐 있는 아니 잠시도 얘들 디밍 우르스 하는 우르데스 그러와 내가 샬라던 저가 뭐마 장기 시야진스 그러와 샬라 전부터 저가 우르데스 내가 하는 저디 아가딩 뭐 있는 우르데스 그러와 우르스나 따고 파주 시다 다르 된다르와 어서도 라고 돈도 상대에 빠띠 잠보수요 그러와 잠보수요라 낙제디 가 잠보디 디수가 디밍라 디비안스 그래 다디네 단도 가르고 그러잖아 세실이야 적제스 그죠 자지 다리 돈도리 있는 신기체서 그래 육마 신제스 말은 저 잠소 돈도 다 하침보 돈도 있는 신제스 수요요 사 지단 등다 중요해 돈도 장마 말은 저 디지 그래 적제스 자 단다 디 구디제베 자 되는 민도가 랍자 어 되는 시기 자죠 디엔 세실이야 티자 디는 알아서 신뢰서 배 디벤던서 카던서 소주 제배라 아니 색다르 거래 자 작세든 디네 가르 거래서는 충디 제배 알아서 아부 제비도 틱지 대금이 너가 총제 빠이 틱어 틱딘 레지 거 아니 라고 던서로 배나 간부 맞아 디 샤디 소다디 소 맞아 공라 안 답과 감산 적라 두고 와 막으면 제도 아니 생레 딘레지 디네 라고 생에 아니 방레 거래 디 생세 방레 디네 출로서 어디든지 축제기 박스든지 리콜 안다 행사에는 또 추두리야 전화도 봐도 메도 추두리야 근데 민도가 어디든지 중에 노조배 던져 점수든 저 독지기도 어 된지야 리다 라 중조도 생도 아니 와라 정계의 도스 자수도 콜로지도가 어디 된지 콜로든지 중에 야고 님 내 디나도 진 디딩고 알아서 던지 상망하라 저 락자네 제외 다 점수들 주 신단에 제외나 당 하나서 지당 배열라 선제 줄로 다루는 섬지 망조 협주 주사디 디레도가 말한서 사고된 섬 생해야 될 딜럽바디 비베 토나제요 비베 아니 딜럽바디 기한소 치라 제도가 디 말한서 등산 눕죠 바당 던조 생해야기 아니 미숭냐 뒤마 던조 생해야다 던조라 아니 시라기 말한서 뭐마 디스민도 망조 바디 코랑 바디 선제 줄로 디 서접 도접 시어제 차용도 아니 대란 거고 공의의 제도 아니 배틀 서구 증해야 될 시라 단도 제도가 대승도 아니 서구라 진리 중심 증해 서구 치와 동조 형도 아니 되고 배나 말한 조다 하강수로 강바직으로 서구 치야지 장국 이유나 더블럭이 창조와 말해 대강으로 응원만 동조 되는 거 제도가 강신규 서구 뒤 레몬트 치자 그게 아 레몬트를 되네 아니 뒤 말한 조 낭로하고 주신사 신통 두기야 동조 장마 뒤에 세일인 게 링기 체네 아니 뭐 배나 기로 아니 진신세네 그 루신세네 신봉부지다 진예 빠지 적도만지 아니 딜라 베나 봉배 삼도로 아니 조야 신체를 잡네 봉수 뒤에자 딱 속이 롭자 소요 아니 차동들 아니 신마 된다 차 링도다 제베 아니 책상도 베나 봉배직 조면직 아니 등매직 쓰겠던 저 참참라 아니 거를 쳐자 된다 구조 제베 없어요 장하는 신김 된다 소제 아니 고난 벽에 좀 시접 돈디 접사바 있나 안디 나로라 숭딩을 피고 베나 속신세라서 아니 우승 투승 진 순세라서 바 숭디자 창망엘 피 숭디자 피니 따고에 숭디에 저거 시다 피는 미 하고 섭다고 용말 봐 아니 하고 버기 접러를 집에 디브리텔 때제 그 동자 시작 버게 질러라 제임데 두블루 땅기도가 디 판달라 아니 낭로라 아니 송수디 가점 쪽 던절 야고 체제 아니 송수 등간 앞에 되는 송수디 치라 송수디다 태갈 딱 와자바 있는 송디 장마 휴구송도 르르로 와 르면 마동에 체도 아니 제임당 송규 받다들라 아니 빼만 민도가 싱배마 빼만 된데 작과 작과 작과 소자 아니 뛰음 버리라 우유 수업다 있는 저 장고학 수업다 있는 저 구매학 수업다 있는 저 디제 장마 빼말라 체제 봐 담제도 시야제 안 뒤치러라 아니 신에 알아서 딱 와자고 온다 뒤 알아서 하고 첨부생 얘기 나서야 돼 온다 딘데스를 샤 뒤 하고 첨부도 망제 오네 마세 우리 임바 니엘 우스 단 신에 마 뒤 레리제자 마 임버리 임버신데 아니 타마딜 아니 미엑디자서 독스야 되네 단도 치자베 딘데서는 아니 니엘 치자베서 그러와 아니 신에 뒤에 군년도 온다 딘데랑 알아서 다 고나 락자의 구름다 마선 딘데스한다 다디네 하 충전 단조 근데 생활에서 던져 상마야 똥벌세요. 더깅의 쉬분에서 자수요. 당시 똥벌세요로 와. 다디 고 락자 장군 맞으나 디 강한 제시 그랬다. 간서는 똥벌세요. 디 틱제도 상마 빼디 빼면에 문이야 빼되네 야 쪽으로 와. 야젠 타마디 우두야 김버진 따고 사침부터 디 우네 마스 사중주디 야 셈네 야 우두서 그디 다디라 점수 지게 락자 주제 장고체 아니 고 틱던저 개분 맞으나 아니 전에 용고 말 벤선 당골 안에 빼면 배된티네 순지 딱딱 좋아진 맞으나 아니 구수다 배된 가질도가 배된 중주지야 구수 빡도 잡았는데 약간 배된 전부지 구수 딱지라면 온다 딘데기 전신부터 내용 거 다들 정제를 싫어고 하래 던저 나 콱돈스 요거 콱돈스 요 좀 제가 한세나 낭로 숨쉬 보여 봐 하딩 안 해줘 딱 한세 벤나 텐사 누르죠 발라서 고 던저 있는 미드 던저 저긴 똥발이 세계로 와고 가요 이는 나란전 돈도 장마 전제 출루도 저와이 돈도 장마 하던도 송피고데 장마 똥마서 그러와 온다 디슨데 당고만이야 배대냐지 시민은 진바신도야 배터 딱과디 감라딜 처럼 부체냐 디 배대네 야젠 틱제 등게 등게 등게 전에 타마 아니 우두야 수저서 온다 딩란서 지단 팅산 다 용접기 락자서다 니들샤 다디나 다 로비스도 다가라샤 로비딜라 로비스는 디스거리 리멀어서 거든데 말하자 룰을 땅 얘기 배티스도 아니 과학도 선에 그래 과학도 맞으네 그래 그러나 바디 군데디 소소 가르대야 위해서 소여서다 마감자라 디 파티네 안 들려대네 루제 그러와 돈줄라 아니 소소 가르대야 위해 소소 남주 가르 장아 위해 고소 상태도 아니 대마제 단도 로베 충네 되글라 저지스 이제 단다 내 주소가 되게 대 양라 잡지 수가 난 돈도 상마 디가라서 단다 라침부 소가 던져도 저거 말해 배치점 저지스가도 수용도 아니 그 양라다 그래 그 수업다 시라 등금이나 양 저당에 저당은 그 님부채로 와 전동세는 거리 좀 보시는 수요야 던져 다디는 시바딜라 레스 디 바할 소고 던져 마비스도 다 던져 바할 소고 던져 마비소용도니 아니 디요 말해 딱바딜라 짜다 던져 제고요 말해 딱바디야 사 찾고 시라 제가 말해 사 중세 소바 칠월 디시에 낭로 녜라 바스네 자 양 하고 가르스네 자 녜라 디 다과디 소 진베 진베 소잖아 근데 칠월 라저 리에 잡죠 리에 진베 진도 리에 진방아 죽든 잡죠 타마딜라 한 칠월에 고 낭로하게 디자 그래 디자 그래 줄라 말한저 탄다 리에랑 게든데 레스로 와고 리에랑 게 소프트 디투 데 그래 고 진베 진도 자우로 와 지금 진다 된다 조마된다 자자 아니 자고 자 아니 고 줄라 자차마다 낭로기 디 시규레 디 장마 자시규레 자시나 아니 고 시불라 제레 장기 디 터용그레 라이네 자 샴바이네 자 고 향부지 야부지라 돈도 상마야 소단로 가지르시 다 돈나 네 공사 시베 디 낭로가 나 낭도 숨 소지 시브레 강다야 아니 안주 짐수 세계 디 라제들 페바라는 게 마신 알아주 뭔지 민 최자 주 그린데니 베디 야영 계획도 미리 던전에 베디 락자 던전 되게 랑바지 되게 대강 아니 배발한 남주 때 되게 배발한 게 해줘 전 다 단다 말한 저 배배 점수 쓰게 돼 아니 자나게 로데 잡아요 말이 자가데 잡아요 말이 배부대 잡아 배발한 게 말한 저 소수 루지 줘요 알아 어디 말한 저 토모메인 배 낙자지 차지 소수 미리 낙자지 아니 균제지야다 비제 등에 말한 저 청매 숙정구에 해지 모르
3: 권력 연수남 덕계 라니 표기 짐수로 주다 台湾的卡能预备 听听平中县的西北军队七里来参与参加。

这位主播一群就永远许愿，我永远能做到他瞬间前内。看到你送的。

ཡོད

年纪不样怕难看不起杨家买一个苦追蓝鸡婆婿母婿写了鉴别期牛穷穷难求谈归年从年养朋友改住回味

대송양진별남내창연구를봄키이기냠다오연집루시의캠비니창디연배양다칠람디니키르

十四年撸起了去，真正的来天一松烟我，该有一年几根松烟去，撸起了几面天堂中。

Laissez.

ཁྱི དང ཡོད

강사기 고등된 바래 김제 가데스나 불인가이 자메바디라 불인가이 자티다 자외지라 형 강된 바래 그래서나 다고 강사기 고등된 바래 주버와라 디나 지 시자 멍시 안 당무데데 공도 시에베 베티달라야 시베 이십 당 시베 삼루 등도 양콜레야 개발 요아래 김제 가데스나 주슬러와라 주 시에베 둔다 가데된 바래 그래서나 다 강이미 메세워드 로알아 주우스도잖아 부직을 시에고하르베 보무직을 시에고하르베 양나 불러 고하르베 보무직을 고하르베 다데 메세워드 메세와 체제 오나 가르세와 체베레스나 축 초겐기 미지 임바직라 고하체베레 로알아 다 공도 시에베 베 베나 주무시에바디 모디 제투잖아 모다덴바디 축소할 시간 뒤 범위직 인바 고할 체벌을 와라 빼나 차샤 시에빠 시바디 포지 고할 체벌이 시에마 시바디 모지 고할 체벌이 강단아 다 미직바 짬탕 고든 데루기 나바 미직바 짬래 창말로 하게 다구 강사기 고든 세월주부 더불 와라 빼샤바디 능시 시행한도 빼샤나 갈바 뇌각기 가디르다라 갈바 다가는 신기 갈마 다가는 신기 자라와 자라빠 내보 내모 시바더부 창말로알라 야이나 불인가이 잠메바라 불인가이 자자제 다수스 다고 강사기 고든댐바 주바더부 양배나 랍진 셀소바 다가는 신기 제 셀소바 더부 캐주댐베 민주발라 다양배나 뉴슈 세야라 소바 쭈브시 세야라 소바 장기 민주발라 다가능신이 빼나 암도 참도 세야라 소바 민니 유스네데 내기 민댐바르발라 공두시에베 민디달라 단대내급수 민디달라 최강기 민랑르발라 세부다지 슈베나 불인가이다 머슈브샤다레 르발라 불인가이다 메바 민티지라 라야 치 와 불린가이 자지 사르도 자오이나 남베교레 가르차르베 랍친바 다가는 시기 제마 다가는 시기 뉴슈와 쭈브시바 다가는 시기 암도와 참도와 시바더부 자베지라 테다 자오에 둔다 가르 때문에 베스나 다고 강사기 고든 때문에 교더부르와라 양아즈 무티제 베샤나 디그레 베나 파에다 차종 치타치 바 치바 다그너싱 따와 믹따와 더뷰 라다다 따와 따와 다그너싱게 존바 윤덴더브 있나 로바 차장더브 있나 통와 다그너싱게 쇠바 거워산나도 쇠타쇠 쇠바 다그너싱게 사변더브 있나 네바 시에서 공도 시에베 빼대다 참말로 가데스나 차외민기탈바탕다가능신기워서슈버레삐태다샤제내가르세셰치구구와르베스나공도시에베차외민치더블야이나타데야이나바워서슈요레스그슈버디게간대지레스나당분에민디철시에수중어지레 세부라지 시에비나 당분의 민디 철시에서 중어인자 베티다낭 중어 바탕 워시버 더부인나 민대잠리 마도지기 닥다리베스나 닥다된바 마레스 아 불인가이자 메이바 티다라양 치수 불인가이자 사르투 자외 남아 가르차르베스나 베나 치바뽀 따워뽀 다가능신기 존바뽀 윤덴더부 있느니 로바뽀 차장더부 있느니 퉁어뽀 샘젠더부 있느니 쇠바뽀 다그능신기 사변더부 있느니 네바뽀 시바더부 다고 강사게 고든댐베 나루 신의 교어들에 로아라 제장 치바 따와 존바 대바 쇠바 시소라 차외민 태당 대지라 바탕 워서 슈버트다니 당분에 민디 철시에서 주버지레 마도지게 다고 광사기 고든 대바를 주버지 말에 뿌리가이 잠 매버레 뿌리가이 잠 매베 빼 태다라 라야 와 뿌리가이 자자외 지라 시내 다고 광사기 고든 댐벌 주부의 주디

0: 직둔 초배 미빈 초수 곰싱 침부 등교 최신유 중국당 이집 계급 이분이 점령기 10에 타르베 나외 계급다 콜라시비 호조기 콩도 개진 인비 로규 추네 로조다 뚝쇼 뚜린 체토 시디 퇴니다 폐계 퇴니레 냠레라 꾸디 창딘 타르베 제기 퇴럽기 긴지 코디 메르기 레왕 직둔 초보 족교로 그슈 침부 능 그것이 되나유 시진핑키 중국다 이집기 제와 공비 조교로 나랑기 체대 통진 지기 유배 중동 사이시다 렌도 배준 체대 진주존의 로든주 코르와 고조스 서바라 체토 수균 자로 균두이다 개군가기 베리 냠레라 흉눈 잡았다 중국다 이집기 제와라 텁주기 니지 뉴버다 폐계기 님두 뉴버 예지 쇼긴 뉴버제 나르베 덴바 체교로 꾸리 당대 계급 예비 미마라 펜바 대회 예고 토바다 계지도 서구기 시디다 공배치 돕쇼 응아랍에 치와 년도 유지 년도 나유 사이시이 이집다 중국 계급 예비 로규지 투급 카기추 봉부 임십기 랑유 로든주 이링 계급 예비 고집에 투문기 니지보 이집다 중국 제와 균두응아 공배 종유 나랑기 이집다 중국 제와를 토배 중재 개진라 나주 쇼규다 조시 시진핑다 냠도 초니뷰 드바라 유세 중재 대외 망원 토교로 무투 그디 당대 대외 대링다 대외 콜러시뷰 전문가 카데족베 뉴버덴베 니망 점링식 투몽토 준대 계급칸에 교용기 폐계 중재 냠주 토바다 투몽토 시디다 된장 운교를 용해 리구 최신유 지 대나유 년대의 계수 지급칸의 종리 리창다 이집기 종리 마디뿌리기 펜준 된지 록제 다나유 리장키 중국 조직이 이집초들 핸도 배준 체대 계급 예비 좁다기 투문 운진 개진 교용의 퇴교 여부 치받다 부재 도부 규직 남직 님준치 교수 동과 개공카기 배리 냠레 섭도 동과 중국다 이집기 교용 텁주로 대제와 사미제바라 콩비 용바라 구디 동화제 체대 계급 예비 미마라 편바티베 치와 준두유 제손유 마디폴리이 로든주 이링 이집트 중국 제와 폐계 뉴로 부충하다. 조니뷰 냠레라 나르 충용 메베 춤대 토비유. 이집트 전에 중국 초다 냠레라 무투 흉눈 겹대 벤조다 천재소 교공소 춤대 티베 망와 토바다. 자로 덴베 계급 니부다 계급 니뷰 미마라 대기 중규 지구 최신유 제송유.
1: 디글레 쿠네 비웬네스 지주 변수로 균이 랑게게 쇼규탄 의규 노규 제수 협유진 사공 피게게 지 내단추 탑주기 내포 개진송규 지교 수지 시진핑키 지주 변수로 규 뷰디 피게는 아르베 규디단테 중국 남베 팅접견의 대교로탄 샴디 티웨 레버 슈구시 내드나 유바시 지주 규기 신진탄 총예르탄 중앙게 제유 대전키 로데 균밍아 피게게 도시 사바 라다라 치바탄 중캄 원래 조과탄 장도 피게 타중 체파 지주 중캄 구요 송경 라스로 구디 댄디 동화 변주탄 지소 피게 최종내 장도를 지주로 체주로 구디 후다 동화 제체디 지주 변주로 규 뷰디 피게 기 지지 지리 냠투 지신 지신 규 重庆 中窑 出信 가스라 重庆 초등区 朝天门 초등区 초등德구 초당科也 客栈 宣파 양양키 레로탄 냠투 出信 九区도 샤베 소진 出信토 제디 出信기 초베 족주장시 제출래 십시를 채유바시 양양키 조부람디 몽제 내출래 십시를 채배인 샤티에게바 랑수르 내두 제주바시 年度也没做结论的送重庆期先进问了地区局图作为没把戏最用切断了的切地重庆期做出出作送压的坦张莫苏他就切别最用切断了的切别是他这切断题地区局他出于四国卡级图全有那切别当一把戏天猛系统重庆期最用切的人就人不的前天出坦浪扎解错有那七百没把戏最用麻辣做不坦明白的 张不尼给越过了出现队做的教育的前提能够张不了决心别出现给主浪决用定色切别别对南昌拉达的教育规定东西学杨阳给我这切别的行呢主浪他就这切题呢出现给主浪出去电影就是在人民不是一般谈罗瑞的出现这里呢作为运动突破题对解场啊咱们新的一般谈提作为运动突破题也就国主演新的一般谁 中华美丽的美容区一百万年，这就是推磨美一百，中康麻辣点心，让业绩中康旁最开心心行。

0: 也同下面居住旅游的话唐伯罗这个书记习近平起重庆图这局编就是与批界的估计动会熊没有从多作用能够明天他来请给团员还将人不习近平这局中看过有拉索学究题是女人性给内部套下年送用前部罗念图腾进前部来三边前部没这边年度那话题这局编就是与批界动画的这个人随不唐没提电给那一部是习近平起 这就他这局编就是国际内部他女别托年这局编就是与批界了国际动画的你把图总看我了这个他讲到批界去特别经验内他就能切割吧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tang yu yu mi yu jie kang sar kip xin nga ji su cai si tu hui xiong yu cong du ting xi gong so nan he zhi qu bian zhu ru ti song jiao qi men he bi du pi ge chuo su kong bei zhu yu ru gu di dan na yu si chuan yi bin ge zeng song duo shu ting a ba zuo qi hui qi le mang bu du xin se dong chu xin kang sar ne bei na ba ti tong ju mei pa le qiu yu ba shi 제르굽줄하잠키 준캄팔캠키 대게 준캄쿠유키 준도 방구체이와시 예빈지 총미 호즈펜키 타제 추당시 냐냐 망토칭유바타 추잠기 지린야 망토칭유페 유종 하장야부토 난조 산네티게 미남 추잠토 뢰존체발을 주류를 가부유라 요거로와 추잠키 제반 냠손용화를 용개향 망구도 지세와시 로주신 지주 유기 지리 갸도 주주 하삼살 박소 치회 소저 칠딘 탄 중캄 냠소 체바탄 팀게기 주가 치동 송결 하점 리지 타르진 바 체바시 지주 송교 제팀 대별라다라 탄 지주로 로주나 냐 진메초보 스바소키 지주 계속 갸도 비교 저람 강리 도유바시 다시에 지주 유토 나체 캡체 갸지 십주 시주래 개와탄 계용기 추둔 순규 송경규 야제 십주 신이타 청중 계잠타 참미추 녀리 야진급 중행아타 청중 직잠 교육바시 추송기 추부제 로마 뒤마라 릭미바라 균총토 교배 탄장 추무 토도 교배 제종 라향은 유바시 대단 첩지도 지주 변수로 규투 살배 초타 레배 초수 균도 조배 튼레 레르신 야수 개바 다라 공비 조신휴 안회 마안산토 ngarjaso nyuju sejun chiwe tule junche mepara jiyur rinpo cheba tan dunne ngontun ki ngarja gyuche zuji du chebe chupsi gyuche tan zesun rinnyu ji che su jun nyuju junchun tan kuyu songyo so ki kenden tule kyuso gyongnyur chupsin hyu ma an san chong kere su le tan che jin jen ju ki ju zhan xuan pa xu feng hi lo nga zin ye che ku juan a be rin ma an san ki cheng jing ki su jun le ri ki bu du pi ge le pian do gyu ru gyun tun an gu di ding sep dong wa tan zi sun jian ki ni chi tan rin nu jian ki nu ju bang me jian ki ji gyu ru che ki su jun le ri sa du ki te bu qiu yun ne la da ri che pa sang che dian bie tun le qiu su ji xin che ba ji gyu tuan tian tun le ji gyu ru jin bu ru jiao su dong wa tan bian ju ru chu pi gyun tun le su zhou hua le gu di dong ju xin xi sun yu ba shi 탄디에 지주 변주로 규토 천재 사도 디네 숨탄 계급계 최다칸 계 구리 조준세 유바탄 미탑 링류탄 세듀 체친 듀주르 뉴콘서 점링 긴군튼 천재 중재 카직 균체 메바라 튼신 유친 계급 긴군튼 수준의 리 추소 십지 시지타 계급 림베 탑주 정신 계 사다라 튼레 추소 숨주 직두 체 유베 창보르키 카소스로 계용계 자진급 중의 지탄 자지 십주 생 숨 유바시 Shanghai Chongqie Cheri Lazi Ulinki Zhurin Luo Da Jinki. Zhiju Susum Lingi Mengxi Simju Nyamzhi Tepze Zuyu Kukup Su Chedi Cheri Ki Chengxi Goyi Nyamzhi Chegu Cuipi Nganchu Cheri Jigui Cheri Le Gui Di Danhe. Yuyin Zuyu Tungkong Teta Yang Kuryu Tupar Chibatan. Zemli Rinbi Tunle Kyuzo Gizin Chegu Le Gui Di Dong Gui Xisung Yubashi. Luo Juxin, Zhiju Bianchur Gyuji Segui Tungi Ji Rintan Dabji Klazan Parne, Gyeyong Nang Songwe Duzi, Gyeze Sibju Si Ni Tan Chengju Ni Ne, Gyeze Sibju Si Dun Tan Chengju Song Parai Pawa Tan, Gyeyong Kongbi Di Nepo Shibu Chui Tunpe Nubu Ngarwe Nguze Tuedu Qing Yubashi. Luo Nga Zengi Chakui Juangabe Guzu Luo Ni, Zhiju Bianchur Gyu Pige Donghwe Luo Chungyi Be Luo Tangbu Di Yanghin. 杰克皮局的乌联杰主任选拔王昌林奇列进军抗制局团三队制局国业制局人业制局第一制局界组织制局被尊护大旗局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
1: Nyejara liao ninda chongyong kaa soosu longa zan junga bayi goya wu zubata kumbat tenpo boba shibe chidun sengyuru yungra chundu choosin. Sanay tiga longa zan junga bayi chakyo zanay la mikde bwydyu kongbi ki mikze zubata zonay chidab kyun yungne ngudu che yu. Longa zan junga bayi rin liao ningi nguntun surun liri zugandu chebe tingrib jengi tunay mala zugjunda chenze sato ki penu kyun yungne chiru dongwa. 총리르코요 렉소동화소 초축태기 존의 세계체규로 미대 미체 조보카 니슈접게 땡기체받다 남정기지 십기 숨줄하삼 주규제대 뒤럽사르베 장시하라 초용내 다르게 용화라 세계 서버 용어체규로 구리동화대 원둔 준인체규임하시 려닝싱 진기군진 왕신의이 안주지접수지 시진핑키 Liaoning tarbi tian nang wei songxie ke jin da zubdun ke jin ki gongdun te ji zisung shu yu da ji zatun tu zingyut gyungyong che de gyegab ki denja chenpo nga la songgyup che be lenggen ke jin kondu tenpuru chupa che bata budu kongbe ki lenggen an tangbu da kongbe ki namba saba du be tabju lenggen kondu tenpuru chupa che de nyo shu yu gu budu kongbe da gyundu targe ki lenggu saba shik ngun la du xin yu ji song yu Longa zhen zhunga ba yi ling Liao Ningi Suigun Tunle Jigyuru Rinpo da Tabju Sadar Tunle Gising da Topchir Donggyuru Jigyuru Chakyu Chede Chusing da Chodo Sule Jigje So Zemling Rinpe Tunle Kyuzo Chuk da Lokshu Jigje da Nugyu Sarba So Gyegub Rinpe Tunle Kyuzo Dun Dugyu da Gyeyong Gishukin Denpe Sagong Chenze Sato Dine Nushu Yugyu Junde Jizo Yonggi Simju Sarbe Chungu Lorere Chanyum Gyaja Gyeyen Parwa Chagyu Chuzhe Tobe Chijuu Goyi Gyagyi Dongwa da Chuzhe Tobe Gune Changshara ki Chodo da Gamze Drilam Chimpu Tsuk Jun Chiba. Chukai Kyuzo ki Rikden Changdo Rinpo la Gyundu Nga Gudi Dongyu Masi Gyegab Chinang ki Chodo Gintin Lamdi Gyagyi Huda Dangde Ishiye Changshara Sikui ki Chodo Gintin ki Dine Kejin Dugyu Yinba. Tewe Changsha Gunbien da Nela Kishin Nuiden ki Jizo Siju La Darche de Manzo ki Kazak Guidu da Gange Chiwa, Simje Chiwa, Rigu Chiba Chegi Nedun Takju Yabu Chegiro Tamzin Che de Liao Ning Tarbi Chumze ki Manzo Tewe Mangwada Penpa Chungju Shi. Longa Zen Junga Bayi Rin, Chongun ki Junggam Sibe da Bitu Kongbe Miri Tunji Manzo Pendi So La Shigde Mikze Zovu Rabda Rinpa Suiba da Cho Jungni Tegi Zune Chidab Guji Che de Cesi Tewe Tobe Gune Junggam Sibe ki Tosa Duiba da Zemling rinpe chazu tunle dinshi da gyegab ki nukyu zangme tunle tosa gyeji junggam yukuru miksa jangdo ginden ki shingju tunze chidun che yuje gyongyuru junde gyayong ki jangdo zilu tunjuru kongbe ki bidun ku kyun yongne junju zhe. Zongun shing jingi kunzin lo dong chuan ki nganzu jigab shoji Xi Jinping ki ngakju sammu lo la tenpuru ngeba da dengi ni ki takju rengxin ki tunying la koba dingsab linba songyong ni tajigdo toba che ba Yangtabe Sikyong Cheji Dawa Denpur Zubada Laklin Darwa Che Che De Chargyo Zanegi Che Si De Kumbha Rere Xin Zidu Denpe Tungun Su Gyurwa Che Gyu Yin. Chobyo Sadyo Junggam Songgyong Da Bidyo Kongbi La Gudi Dongwe De Kongbi Tewe Chiwa Yongwa Che De Junggui Nabe Tirib Jengi Chongun Giliwu Nuishu Yugu Zumgyu Yinshi Songgyu. Junggyuru Longen Nang Chongun Ki Junggam Songgyong Che Gyu De Gyegab Ki Tunjian Shikdu Ziyu. Longa Zen Junggabe Tuju Du Zhongyuru Nyugung ki Jigjie Jigjuru Chize Dongwa Tongjuru Jigda Chiwa Ngale Getoba Chegyu da Zishu Ji Shigun Pi Chiju Simba Chegyu. Bangmi Zishu Dine Su Jianglo Kodru Chize Gyeja Gya Simba Chegyu. Cazui Tunle Jida Shibu Tunboru Te Gor Tongjuru Dongyen Gekyuru Gudi Dongyu. Jiya da Pulu Jetserima So Tongjuru Gyayi Tunle Kyuzo Nga Subi Chegyu. Buzi Tobyo Gune Zengsum Chunggu Yegab Jilin Yabu Junbada Dola Rivuda Tsongwenpyo Gyegab Jilin Kangkyo Zubba. Chengsum Lechala Dara Dingsab Chiba Zibia Tsongwen Ki Junggam Ki Ziri Ngarwe Jishin Yawa Chibada Junggam Ki Rinda Ngale Ngunse Tuyudu Dongwa. Gyundu Nga Mangzu Tuyunda Ngu Yabu Zubba. Loden Gyurmi Nga Junggam Ngunla Chubada Bangmi Kongbi Ki Lumburu Gyote Junggu Nabe Tirib Jengi Tsongwen Ki Livu Sarba Bebe Zumgyu Yimbashi.
0: Diga Lekun Nebi Wene Tsu. Yang Takbe, Chepsi Cheche Dawa Zubba Tan, Larin Darwe, Lopchon Lopsubi Tsun, Shandong Xingqin, Qingdao Chongkir Tan, Jilin Xingqin, Jilin Chongkir Ki, Cheshire Cheju Tan, Lopchon Gyu, Lekara Gudi Dandi, Lopchon Lopsu Chumche Ti, Mangge Simche Siwa Tan, Mangsimla Chuki Jinpa, Mangsoro Pian Dova Jeki, Nguyuki Chumche Le, Dendi Gyur Tubar Chishin Yubashi. 山东省前青岛重建的期国以六十八亿元穷千年六十的九十来西九度规定当局。重建的用期当月来七八个东汉西林东澳的永远所熊没七八堂忙错的清图

0: 中国哈萨斯丁给这娃冲给孔比穷娃谈，其次把给穷用特区肉丁这位出自托布里平。中国哈萨斯丁确定领土，平均瓦的给这位欺骗他这娃一边年端天，平均价格他几度七八谈。
1: 比如在托比，据其南京严峻且有了官地定色动画。中国谈哈萨斯丁给人类别的路，念不都要不念的话。一个米比米马平均写到他，平均则同一晚官地动画。乔马中心呢，听说了兄弟且有了兄弟家不接个多年。一个米比推木欺骗他，给其长下长点了松江前头有几层多。托个衣服衣，找了几了，主席习近平了拉萨姆水面给参不着修路，给修拿罗西送不他。
0: 托个衣服衣，你都叫什么了？主席习近平给哈萨斯丁了，怎么的批评？他这个人民币变成了运作准确与全国托马的端那瓦谈。哈萨斯丁的中国一个人民币，估计人民币年均七百天，从这有多少瓦托票？一个人民币变成了平均三百人心七瓦谈，却不敢给人民币七十千不远。哈萨斯丁去年中国几个集团了，最送他几多些瓦谈？主席习近平给端那位，每日给两万几吨草编都写他。
1: 可能是被全国进步系的亚比尔修行员，中国可能是被全球用了你这伙的七八团，咱们邻居西的等电力器立即开进平原。铁团哈萨斯丁去年俺就抗力学院演习送多，前面那出不去找了几亿总统托个叶飞在位，人不谈不，咱是三大谈的那员，俺是没把叶飞谈，可是诺夫瓦尔卡苏斯罗人见面能够找了几亿。
0: 瞧你比陈祖立功给，一个你比做不到我的权威推门文件看清，瞧用那团结七八团，人不看跟咱庄庄他们说七八，只有陈路的推到都瞧见追不谈说句一面，一个你比我这么念来了，陈路跟跟送去关系送多，找了几亿特通，中国老外在给吃过专门被咱那谈，就看苦了有陈兄。
1: 一个抗辩吃过给决定，每日通知亚尔顿各地接诊所给你最我最难话谈。一个你比陈祖立功给满足陈军做用少了些年，你们用别的去巧接送多。俺是没把衣服，中国第二，可能是不第二用给你开心谈，可能是比变成了怕了文贵修钱不的口音。哈萨斯丁去年，去年比变成了鸟总，马叫你们来了，恰近上不准远。
0: 哈萨斯丁制造抗议，中国兼用密码推送他，你们来解决了兄弟姐妹。陈祖列队给你们用别的谈，平均接线人进队有几松多？或是诺夫，台湾谈新疆谈这娃又不谈，香港谈这娃又不，平原谈这娃又不少给那段提议。中国敲个冷敲了，哈萨斯丁敲呢，也不叫他提都学我谈。哈萨斯丁谈中国马叫松江给，确定三百六百天白天，一个你比马叫你们来了，苦苦三百多个钱。
1: 一个米币买着你们来了，苦苦三百多个钱。一个米币陈祖立功跟咱庄庄稳舍不当年，看不惯看给我这么你们来了，让咱们前头有几松多。咱们这男人找了几亿，阿在他那了，中国东南亚下有名俄罗斯公司的董事长呢。你骗你们来定舍不得动啊他，估计咱们今年中了，从这三百多个月的工地东就热瓦就难用。特东，有了他一些雄主老金，老板所干了董事长行。
2: 没觉得那边的舍不得当年，一个米币咱做给忙对忙西，单独当贵宾，难对难度。江道天牛奶，现在三对盘汤，端开人心，偏给奶出在土味过一盘。西边临门奶，可能是比俺们来盘，中国那边停热天气，明日给忙完了江边三桂三米七八七六大月。 因为罗先生，中国各级杂志们呢，体外忙活，怕他一部中国那边停热间了，都是顶色七八个，冬季停热些特别的。中国通过人民去忙活给那边通透了，中国西呢，明日给中国的信托，澳大利亚昆士兰参加六千起基金项目，报上上去，天冷马来去冲过来，六个人滚人都不安于。
3: 结合集团基础是我这退休给团车托，给托不定呢。我有个真龙了，开的交托不怎么明白。真龙了，开的交被拒绝呢。第三句车托被进去谁了？第一，同门毛文白团结团被进去没明白。同门毛文白立马拆迁准备进去人。
2: 대신비 로줄하 잠진 중크 퇴례만라 총교기 피게 락린러 군디 당월레 로교기 정군님도 식세보롱은 바디 중크 마원바 지구체네 메드바 팅갑라디네 중교드바 티제지 송유비시 보셔산키 타자 중크 총케르 치제 삼양의 총케르 징충 강토 인종 로구 치르교타 징뉴데기 정진진키 레디 십수제니 중교르키 체시민바 지다망초기 태가르초르토베 무유기 초아기단 식시 지다망초문의주나 정진진티 무만락주 마인비 동주타 차도총튼 유튜군지기 덥디 초아중국유 Kilegi mwene chuna, chengzin jinti, sokju lekdonta, tungi rengu jin, xingle tunba, kodru kodri tunjur jikito ni mungu yu. Gyundo ti da li, maungba ni, gyangda kone chutu neba ma yinba, mengsi jikgu zokjun tan, tunle ma la rim gyuru, lakze nubu sokjo jie chepe gyu. Nguyu jiklam ki, chashe jikdu, ngu su gyuru wa cun yu ji song yubshi. 콘키 중국 대통령 듄체 천재 캡콘 랩탄 신발 구지 후다 체규 좁다르 남이 로든 추고네 도난 싱크소 교제사바타 대내 지역이 뉴난 더수 부구소 라제 가주 중외파 수십 대다 창마 투몽키 피초시러 초바디 시초타 지가 제투제기 누바 티외 치와타 티외 캡츠된바 티외 차겐키 나바 유바제기 고네 외유 남발 레바타 Tijukjani, Malaki li chu toru dungu zan ma yinpa, tiwe gyan pa dungding ki nuba yin. Chongye jengchun tan, tengzhin lungku sikui mangbu xik, tingzhe bianjor ki rintang kurgu chu nyamzhi dingsab topne, tuinlegi kukab tan, yungba parwe par tong sabu topgyu shi. Tingzhe jenni, kato lakze ki pungso minpa, Malak nubi calun yin. Gekabji ki maungbar kachokbe Malak nguanzhi zuk tuming ki gaza ni, lakze tan, Tunle, Lemlu, Mengsi Zhigujie, Nyamzhi Chibi Nubu Demin Le Toyu. Nugyu Chokyur Tan, Namsi Gyundo, Sakham Chepsi Ki Nyinga Soki, Zhenlong Chigab. Miri Le Nugyu Sarji Ki Nubu Tiwe Chwa Tan, Chuzi Tiwe Tuwe Tingrab Tunle Ki Nubu Guguyu. Zhongkui Chubi, Shikun Jinki Tungi Nubu Ni, Se Kwa La Shibu, Guntu Tubi Nubu Mengsi Ke Chin Shikin. 중국의 뉴콩시교를 덥디권의 군디 동화 식민파, 계급기 내추탄두의 피계타, 딘자 내추탄 딘링제 지교를 찰구치킨 식인, 중국의 군디 동화는 뉴교경배 섭취민파 내추 티웨토와타, 티웨 인자된바, 티웨 군투제기 촉두 뉴교 말라중교 태시, 중국의 권력시부 시큰 치수기 로저 준스바마세, 차게티 링류젠탄 캡수젠 레추치와제기 초수 피신유지 송유부시 보셔산키 중크 피게기 냠뇨리 탑주기 미갸 무지신위기급지 인친 니바르토 튼기탄 쿠르교 피주소 규림 시부네 고조디 지조 마라시뷰 레추 균체미바르 치루동화탄 팅럽지엔러 대결치비 촉두 누바치루동구바 세세토뷰 중크 락린리 Sushiki, Lokshu Jintan, Chengzin Jin, Gyurim Renxin Jiki, Tuanle Rinpo Le Gundi Nundin Dong Topci, Ti Maungbe Pekye Chu Renguiki Wangja Sung Topla, Mimangki Cuei Chuce Tor Dongwe Nuba Tiwe Chiwaya Dien Topa Seishe Chito. Tiene Zhongkui Zemlin Tan Lakbar Tu Gyachi Pekye Chosinbe Gikab Le Logu Kechin Chiwe Chensik Reji Tan, Kongki, Zhongkui Maung Gungne Medupa, Nguyu Chu Maungba Zugjun Chiga Yuela, 日东 Kwanajangne Madeba, Tunle Tan, Mengsi Zhigui, Lakze, Lemlu Jigitie, Maungba Kwanba Rizhishin, Duga Yubata, Maungba Gikab Yungxian Siki, Tingrabjengki Tablam, Girdim Chegu Minba, Gikab Tiwe Mangwe, Rangwe Gikab Tan Canbe, Pike Gi Zhulam Cuisip Cheguro, Nguyu Gi Shizinsi, Kodun Chiga Yueji Song Yubshi.
0: 年前了 年度女子主流也写单系的叫前面变成了娘们的增速给从端部长给从端江苏苏州路车我是年度女子主流也写单系的叫前面变成了娘们的增速给从端部长从端苏州娘们这些诈骗我谈退电三倍写不去里的给冷地三倍的超前这部所敲开给极度经历给细致冲这套年 龙九都操于一些南西的给前面变成了两类增速跟估计比我也是明白冲突了变成了冲突给冲这开进立即培育三个月三年三度都操守公众民用时期
1: 中国也是担心的家庭面变成了两类增组的近大金金困难。巧克力从端谈马叫两类定十的东西了，苦个开金扩端切平稳进去一把些多情况是。他说你中国的你也是担心的家庭面变成了两类增组难学比老师们就算个赢了。也是担心的家庭面变成了两类增组的近大金金困难松不养心。 快乐时标提不了名次，巧克力也是担心的家庭面变成了两类增组的中国老来日话听不决定，体外养些多特贵远。听跟咱们林生新切话谈，巧克力人路谈松江人路，我的国谈。快乐时标变成了帕努吉，闺女娘们先都松远。年下来，给钱我老的贴着增组的，年度你所住了快乐时标变成了帕努吉，我们把家就松菜鸡扒了，买了当我谈。 那句还将先别忘记，帕尔尼牛车，我们把家子泥扒了马尔当多。刚才听说，可能是被变成了孙秀全部点被收购新民工的。也些东西的家子没有可以给变成了我们在泥鳅自己，那么多怎么的？充满它，三公给变成了充电两类，却刚度偏见东国民铁了，吹得了顶色七八毛色。
3: 俺们这三站是来吹电枪的，不是设备设备处立的给冷的区别。接头进入给设备充电对不啦？听你开心电源。南开老亲，也是担心的家子前面变成了两类增组，新旧的那个主人。中国也是担心的家子前面变成了两类增组，新旧看看工资，流程严苛。我这边充电的那里来拉不着充我新面不啦？三公偏见给干内了，内面阿联老不嘛是。 也些东西的家子前面可以给变成了便宜了，都不需要那么疼。可能是不咯？也些东西的家子前面可以给充满人路送酒汤。你跟娘们嘞，军军级别大大超过九九七的。过一三公人路汤，充满人路呢，忙什么超越我们一百二十七元级送多。也些东西的家子前面，今早前面，看到开金银币中贵。也些东西的家子前面变成了娘们嘞，增足给，跳过开给娘们嘞，拿火大修个月。
1: 那你错别，也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两类增组的，我这边我是明白，从头听顺序送你别脱。中国一个比主席习近平给，过一批给出，苦个两句谈，你个用句军权钱呢？官兵丢给一边就是考虑谁不进了官地当地。也些东西的家前面可以给这段差不多过些那些闹事。他说，也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两类增组的中国老了，过一趟三对两类结婚了，结婚全部送了点给钱用。 他定给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两类增组的，从头部长给从头审。中国中央政治局的委员、电视机构看的总理宣布合理分给宋县能够。一些东西的家前面可以给人民从头可以破给民财团，真的。三公变成了习近平的批准了，不断我这边啊，官地通过不通。充满要从政策落点，居民啊，送进去的。
3: 咱们要从政策的推动短期的、短期期把的解决的结果方式，三大的结果给别的谈，另外的兄弟姐妹，你们来三对的，人龙三百的卡带交关些松动。从头从这呢，中国超过全国谈，对最多零七八天，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你们来增组的，变成了从头你们来人归属三百零八万岁，中国去年中国南北停了经济，从这三百的呢，一些东西的家前面可以谈。 可能是被变成了偏见的官地动员，短短谈，简直苦心干问员。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两类增组的，失去解决初衷的主任卡洛斯，巧克力呢，成绩变成了他，没得人力了，吹得了出不去个月。明儿三对了点呢，成绩见他人力见，讲到见这个超过了官地动员的，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两类增组的，变成了我们这个破些三八零九的月子送不是。
1: 一些前年我们先切不了，他定给曹金托别位苏州三寨的浙江的菜市区区里，拍在我等采购店不谈，充满充电这些谈，人民充电增速给来段说，水军确认了解决的采购路没不嘛事，特动城镇充电谈讲到充电，没得人力说，三大的结果问题，水军给变成了充电出席谈，集中讨论里面，三个人来了，拍动三不对员。 明儿，可能是被城镇变成了机器人，阿哥通知了青岛区的官员。从头人，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两类增组的，变成了这些看了；一些东西的家前面变成了两类增组的，从头城镇经给两类中心的，我有人心给批评听不通知，内部组长体外冒青年。 청진기 해바 중도 당디 청진 초규르기 캐보 초카네 냠주 투규로 옌린체 유켈린체유 예제단 시디가 침메 벤조르 냠레 전주기 사르드 피기기 뜬초 응외세 퇴봉은 버티 중국 사르드르 디네 피기르 군디 동외 탑주타 마주 지튠총유 Nidong yisang loro, Zhongguo Chengzi Benjor ki diwe tunle ki rintan parme, Ganadun ki ji rintan na songwe durse, Gyaji Chudan Chengzhiung ngali ki wata. Mitab rinu ki diwe tunle ki si gyun, Gwar Tungjiro Chichidan Nidong li ki yu. Pege ki sangja tida li, Eishe dan shidi Gyaji Chimu Benjor nyamle zengzu ki, Kondo Benjor ngwe chenla kukum borchen jun yu. Kolishi bu, Shepshu Chongdun ki gigab chenpo shimgun ni, Zhongguo Shepshu Gyundu nga Gyaji Tan Buzi Tordan ni. Yeshe dan shidi gyaz chimu kuyugi kongdo gigib kagi nyamle pardong tiwe gyachirin chukyushi. Tuyungwe to ni, Zhongguo ni toda parasumtu, Yeshe dan shidi gyaz chimu kuyugi dengi rengxin ki mangdu ta, dengi rengxin ki tsukuji inba rachui chungyu.
2: Tuyurab sabarsha chun, Zhongguo genkam sibe zukyun la pente ngunse tuyubu topchin. Genkam sibe ki dusi denbu zubu ta, zidu denbe Zhongguo zukyun la gundi shukchin dawa kyu. 중국 변조 파르와탄 쿠르유 송경와르키 저와 갸르토 체니샤네 미래기 미탄 정충캄 시퇴냠내기 마원바 추십체교로 로고케 진치규 예집 신뢰심조대내기 지신 순수타 제두의 기무의식 배기겐 채무와 쉰바 와레디지댄키 예 중국 뉴주 쿠르유 송경라 다시 지배래 튼니 유난 신친 신뢰 체제캉토 충제 균진식바 심주치반의 고조유 Ceri Simju Ki Lang Lin Chu, Zhongguo Xingle Ceri Simju Ki, Tuan Ce Tordong Tuan Nier Chiba Ma Se, Nui Ju Ma La Yu Rin Dien Lin Ta, Gun Tu Pige Le Tiwe Nang Qin Chibi, Nyong Chor Sama Chung. Zhongguo Cen Si Mi Ne, Do Guo Ren Xin Tiwe Chiwa Ta, Zi Lui Ta, Xing Min Le Dien Ce Tiwe Ma We, Lo Do Ki Na Ga Gising Che Gyur Shu Ne, Xingle Jiang Do Ta, Nui Chi, Gun Tu Ji Ki Chos Gyur Gyur Gun Di Da Yu. Pege ki samcho tili, tingrib singli ki, miri ki gui gu bedi guang tupu tang chibji, nuju kuryu sunggung tupu, cun yu ji sung yubshi. Wajit di jiden ki, hainan singqin hai kou ru lega chenye cunwa giwe lo jina, nye zhongguo nuju sibe zukyung le nguen zin tiwe sama chung. Dige nuju kuryu sunggung ti, singnan tan nang zi tu nguen ba ma si, gya zu tan cu gyu ki damjar yang kib yu. Dong ma nang ce sunggung ta nyam sui le zhe ngal pakcha samu xia chung. Sunggung kuyu tu nam jan dong lam ki min nam zheng chung kam ta nye jar tu batan chep ji. Nui ju ma la le go gim min sung wa chi ge yu. Nui ju kuryu sunggung ta gyun tu yu gor sung zhi chi bie che tab ti to ne. Pi ge tan sunggung war ki nyam gui sang bu ngun yu. Nye zhong kuyu nui ju cho gyur geb gi di wei din ci le rim xin kwa lin tu bati. Pege dong war nye bar tu reng chung ki ting nui le zin jo qi gu bata. Nui ju ma la ki nyin shu gyun qie mi bar qi ru dong gu. Nui ju sung gyung ki mer ti yin ji qie ba ne. Si gyun qi wei xing zu na su ta. Tang gu jin ju ji gyun wei nama reng xin sung gyung jie par ta. Ti ne nyin nui ta long nui so gyar ki tu bi nui gu gyung nyur pege qi mi par. Zhong kui gyu rim reng xin ki qiar gui le di ne. Jiang do cho gyu le gundi dan di. Nui ju kuru yu sung gyung tan bian jo par gyu ngam gui sang bu tu ba qie yu la. Zhong kui nui ju kuru yu sung gyung tan bian jo pi ge dong gyu ti gen de zhe wa min ba tun jo ji gyu ru yung wa qie yu. Yu rin qiar gui ta cen zi zar du. Ji su yung gi shu ba qie sung zhi qie ba gyu. Zhong kui ting rab jian ki pi rim le gundi dong wa ta. Nui ju kuru yu sung gyung qi bi, jiu gu qi bi tab lam xik cui xip qie yu ji sung yu bishi. Wajidi ji den ki, gyun tu chok bi xin le ta, gen kam lar su, chong kir char gu, nui gu zang ma su kip kong gi, zhong kui lak len ki. Kuala shi bi jie xir zin chok bi nyam nyong ko tun qie yu la. Mi ta reng chong kam si tun nyam le gi ma wong bu du bar ya, ngui yu gi tab lam ko tun qie yu. Nui gu sa bi ji ju lang kwa nam. Chonggir ki chumshung to gyo bata, jiang do partong ta chonggir ki chiar gui sung zhi. Kenyi rigi tan tun kong tsurdu ji ni, jiman ki rang do cha ju to gyo baso. Sane rang ki, di gui ki mang cho kuryu sung gyong ki cha ju tida gi chu, gu da shu ba ngui su tong yu. Nye gyun tu chok bi pige gi ma wong bat ni, ji kuo te gi lam lu ta si ju gi chi dun ta ka chi ta mi la. Ji cho li ri ka ge kem ngan shu bu ta tu mong gi bi zun ta yang ka chi ta mi jin. Tida Tsangma, Nye Migdun Ki, Zhongkor Chunxin Yueba, Xido Chunxin Song Yubashi. Wajidi Jiden Ki, Nye Zhongkor Tuanin, Genkam Kuryu Likju Chibzama Yinpa, Mawombar Kachowwe Pege Ki Dushi Jigyan Yin. Tsenri Simju Tan, Sishun Ki Jugyong, Jizuo Ki Cha Jujie, Yucho Dir Nyamshu Xido Kyurne, Genkam Kuryu Songkyurne, Jidunne Nguyue To Kuryu. Kuryu ki genjiti pike donwe soksin tu zina, gyuntu chokwe tingrab jenki zolam shikdu mi rik yong su gyu tuba laklin li raju tubgu. Zidu denbe zhungku ni, gekab jiki pike ki rindu yinbata, zidu denbe zemlin ni, mi riki tumung to zunlin qibi maungbe nabashik yinba nye tonda par sumtu yiji qi xingyu. Rengchung kam le zinjuo tan, genkam sungyong, jangdo pege le gundi donwa jiegi, zhungku di niki, zemlin le mitan rengchung kam, si tun nyamne gi mawombe naba du xin yubata. Langlin tan nyamnyong ti, mi rik yong le guntu chokbe pege donwa, yi qi tan dupshu qenpo ne yu ji song yubashi.
1: Nyeshe kong, ida li shukin cheshun denbe jibi benchur lingdi ki cheshin bi, telento benchur tujin ti, gigab ti chengyu chonggir telento ro co ne. Yorub ki chepsi tan chongle jibi liri ki minna mangbu yiwan gu yu. Tengdi lingdi ki chora mangbu, zamlin gyundo chu ki chunggu benchur la tukur chepata. Chunggu tan ari yorub che ki tenlen jen zu ne, jangdo ji yoru parata. Kuala shibu rintan jeda gyeri chepane. Yeji jiklam likti chibi parasok tene, kuala shibu benchur ki nye de mebi rengxin cheran zhuwa ta, sabab ki chepsi nyinga chila churuwe gyamchung ho, zhunggu benchur ki nyisi la chuduru chukgu che yu. Zogshuba mangbu si ki, yorob linta zhunggu nyiki mutu di nyamle ki pardon kya ki tonggu bi ngunzi chendu. Yorob nanjia wengangang ki turim benchur bunri suba budi, zhunggu benchur ni kuala shibu benchur ki chupji khe chenshi inba ta, 중국변조르기 튜무 메인비 파르뉴타 사르드기 뉴붕은바마세 첸제 캡공기 젠론사바라 카데 후르다조기 유지된도 부디디나 중국디니 미터브링뉴소 캡공망부시기나 점링긴 듄제도 리버타 첩지 장도지규르 체규티 피게기 카조 케진시도 지기유 콜레시비 변조르 고류 니르신 뉴욕진 체런조와타 닌게 캠비 겸중호 중국은 장도 지규르타 콜레시비 지비 튠세 코트티 뉴븐 뎨비 체바마세 유럽타 총마르루타 직수기 멍시토 냠레 치비 구급 경청유 뉴루 시진 유럽 난지긴 지유 이스타 유럽 중앙국간 긴군진 수바 텔레지 치비 유럽 긴젠츠 뉴슈 니슈 시바 창매 코준 지타기 딘자타 강제 락제 뉴콩기 마니 티시 사르드 친뉴소 유럽 기벤조로 덴자타 유링긴 젠츠 뉴슈라 슈킨 티비 조긴 케진시도 지신유 겸존 디워 유럽 링기 중국 벤조로 데십 체버티야 점링기 벤조로 유규 체위 추기 딘링기 돕슈 체와단 직송신 랭디기 타동 아리탄 중국 유럽 링기 솔레 벤조로 십두로 속이 추두로라 도구르 체유 조슈 미니 콜레시비 벤조런 균도 띵섬 조신 유바타 퇴유진비 토뇽네다 겨준 치진 유비 문진 체유 이달리 팅의 벤조르타 노르시비 부자 텔리야이 중국 퇴유진비나 롭스다 신대민의 소용 체규로 통진 치기 유바티 중국 니니 라제 캡군 민요시기 듄제도 립유 창제 도의 신대민의 타 무지 퉁고 중 첨부 유바티니 중국 변조르기 퉁윤진진 긴니시르 대교르 치비 춥주정신기 규진 케진시 제지된도 콜레시비 넘시 제경타 뉴콩 된자 퇴레 진부르제 편준 제비 김중고 장도 변조로 니르신 퇴레긴 전주 뉴슈타 변조르기 니시기 춥지 케진시도 교신유 텔리야이 총뒤토 중국은행에서는 장도 지규르니 뉴규 퇴기체단 코나른 균도당원시 민바라 퇴기단 제주 마저 서규르체단 저와유비 지용기 변조르 지규르 시시 유럽타 중국으로 장도 락제단 퇴례진부로 뉴콩 지규르 속에티 냠례체비 파르동 야첸부딘 유지딘유 조슈민의 망부시기 점니 변조르 긴예대매비 정신 체로친비 겸중호 중국 변조르 댐부용한 파르뉴 중화타 지규르긴 뉴부 체로친버티 콜레시비 퇴렌지다 댐부타 장도 지규로 총마 냠레지라 예대 정신 티웨모와 코든투비 문지 첸도
2: Nichar, Morben Tu Jadu, Junkui Jikap Kekon Lesia Ki, Tsuhana, Australia Wai, Kuji Ki, Nichar Junkur, Santa Ting Ni Chibi Gor, Chitin Chishin Yu, Chungchin Ki, Ting Rip Nyam Gurta, Xian Ki Lugugi Nyam Gur, Changsha Yi, Sunshu Jila, Kunzui Chitin Chigap, Kunzui Yuan Rip to Chok Yuzi, Australia Jimadan Ki, Gayung Ki, Rusi, Bawi Ki, Junkuni Lo Lipji, Junku Gorla, Xian Tang Kapzu Gang Dumindu. 你也困错了中国语文了当晚儿狗子学个日记写一不是你也懂下面你说这样的路当晚就把包括其他澳洲里也来日看起名的交给澳洲起来开建筑给看起主席原祖文起这座切别澳洲新旧自不中在这推门错别难修年海口塔南京上海杭州深圳所属推云你你自己起这么切不是 蓝牌图控制中国重启的托单不谈，令民丁色切不谈，现在土卫起来了大伙切吧，面具写出严林切吧，中国空间单起陆局针对抗谈，中共促进党部陈述抗托，中国空间单起各界别准切吧，西多界切约，第六党话苏不能西别牌，澳中新旧色中在这推门错别，成都谈重庆长沙常德张家界西安。 毕竟说了，从这切割这座切割，对面错别空面约翰兰德罗杰就让咱们了立约不谈。听啊，中国他奥斯出来也玩起，亲戚祖母他别，亲东国家团结团结乱呢，亲东国家团结团结乱了怕，中国的家对奥斯出来也，兄弟切莫话兄弟跟国人养育，兰德也中国的巨人，刚把明白，全部浪漫自己看，中国日子吧，下不雨我信不他。
4: 空气问题区呢，下不雨季，让咱上大塔，落点狗命，冲着特别节气，中国人都存不下去。有的呢，澳大利亚今晚天气严重衰退不是，空气中国的狗狗虫啊天呢，一了三百多种，中国为三百年狗气，人也了爬下什么下虫，中国为空白地脚提出起来，推从所中南点不谈，做新规划，通知说吧，明天又不见西多节就又不是。
5: 生个林个，狂热的菜，严重受开密码加速了谈着爱因。列菜跟困难看，但不吃的那些。下面的林个内幕图，俺最听他们透过这识别，列菜先打那么三角难说。地摊呢，看上去睡觉的音乐。
6: 巴西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吞云谈，是不是给切成三不同图片，落地不难瞧。
7: 节目对讲吧，擦糖啊，这名场景片呢，地摊呢也偏到越是。
8: 地摊呢。
9: 看上去小不多月，
10: 谢了，这边这里啊，恐怕加倍的呢，最近我就用途不止。
11: 那个主队长把刚过的选品呢，吕总用外卖菜看到呀，让国人改变那就来越多不得。
12: 地摊呢，看上去恰难月，
13: 看你一万钱呢，听过人家的偏学动图。
14: 给过去在龙珠央视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写。
15: 地摊呢，推摊那么贵都特难吃贵别，千万细心。
16: 吕总给刚刚，我讲给军心姐，这个给可以用，俺来压得住不是？
17: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
16: 平江农村年轻离婚的，中央民办关键农村离婚的，票价里程，举债切菜。
18: 谈的呢，毕竟去七岁也不大大事。全校农村年轻离婚的，推荐农村的；谈的全校三姑娘家的前兄弟。全校农村年轻离婚的，推荐农村的；谈的全校三姑娘家的前兄弟。
19: 三八不听见，公干不上。第二年碰到西边菜居住堂，进的周边菜去日常大话者。
20: 天地来在南区南屯村里，让军给落水建立松开，春雨菜系拖着单位，将用给新庄忙做堂，创给堂创地去，开个新边，今朝七多忙不出过了，偏不特别过堂。
19: 落个创地去，团亲西里面个堂做对些小脚板，偏在三不团别过了。
20: 표시외
4: chamdiol horon to jikze chapdun chebe koro.
5: Nagchui drogo mangzo ta, leja zugdun bachu, yarge tuisan la tamzin chi xin yubye kor so yin. Shamla tiendi li cengki, nang tuyun shibda nam sen ro na.
4: Lopso gelin sum ki si ju ni, dang zhungyan ki, pyo ki lopso gyabyo chebe mikse se kyun si ju si yin. Nyo leo na, ranyo chong tangwe kap jubye, mangzo lekchui ta, me sim jikri chayul me ni. Lopso gelin sum ki chungun ceshi toro tangti, chogo zu si ju sangbe wo, dedang a calong yongwa che yubshi.